0: 1세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대 활동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가격에서 직접적으로 빼줄 수 있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만 할 수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특히 금리보시환은 우리 옛날부터 이름 있고 역사적으로 다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천룡 황제, 금중 황제라고 말하죠. 옛날 황제들 중 안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입니다. 옛날에 89세까지 살았으면 오래 산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63년 동안 이 황제 자리에 있었고, 이래서 이분이 이런 그 건강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자식들이 이런 상황, 자식들도 아들들을 17명 줬습니다. 자식이 올해 이 황제 자리에 있었고, 무슨 덕인가, 이분은 일찍이 이미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1771년도 이게 자료문건이 다 나옵니다. 의식불명 정도로 혼미 상태에 있을 정도로 아팠을 때 내려진 처방이가 근신탕이란 처방입니다. 이래서 후에 주 이 건중 황제가 이 처방에 따라 이 약을 쓰면서 또 그 황제 그 황궁에서 다 쓰면서, 이전에는 원제로 백성들이 이런 걸 쓸 기회가 없었죠. 처방도 없었고 약재도 없었고 이래서의.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우리 이런 좋은 것들은 로백성들도 써야 되는 된다 해서 우리 이런 건중 황제가 쓰던 건신탕이가 오늘날 건내 보신완으로 돼 있고 보신탕으로 나왔다가 또 보신완 먹기 쉽게, 물약 같은 거는 사실 어디 가서 당기기도 불편하고 먹기도 그렇고 해서 또 쉽게 변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환으로 됐습니다.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미화를 조그맣게 해놓은 겁니다. 편리하고 호수가 잘 되고 농축되게끔 해놓은 것이 금리보신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효과가 다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실면증이 심하다,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럽다, 심질문란이 있다, 고가병이 있다, 신경쇠약으로 고생한다, 그다음에 특히는 우리 치매기가 있는 사람들이 초기 치료를 한다 할 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런 고혈압 환자라거나 심장병 환자라거나 이런 병들 오래 두게 되면은 뇌조직 위축이 더 빨리 옵니다. 때문에 우리 건내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골고루 도와주면서 콩팥이 허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이 건내보신환 이 약의 저는 이제 그 며칠째 가서 들었습니다. 그 저희 중앙은 지금 어떻는가 뭐이 그런 혈압이 높지 않는데 근황이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잠들이 그래도 그리 너무 못 자는 추계입니다. 혹시 그때 밤에 한번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또 자고 해서 한 5시간은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1: 2시간 자면 괜찮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웬일인지 어지럼증이 나는 게 낫지 않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날 때거나 돌아 누울 때거나 어지럼증 이렇습니까? 일어날 때 바쁩니까?
2: 아이 일어날 때 아이 바쁜데 그도 이 혹시도 대로 하면서 이렇게 엎드지 않을까? 엎드려 일어나면 또 어지럽고 예.
1: 알만합니다. 혈압은 아이 높고 우리 어지럼증이 좀 심하다. 실면증도 너무 심하지는 않고 이렇고 이 의회에서 누워 있을 때 돌아 누

0: 거나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 하면은 어지럽다 할 때는 우리 매뉴얼 중어증이라든가에 얼스증이라든가 귀에 돌 있는 거 말합니다에 이런 여러 가지 하고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은 들어보니까 혈압 문제도 아니고 주로 기혈 부족이 심각합니다. 기혈 부족이 때문에 어지러운 겁니다에. 기혈부족으로 어지러울 때는 건네보신환을 쓰면은 병하고 약이 딱 맞습니다.
1: 그리고 혈압약은 먹습니다.
0: 혈압약은 드시는 분이고
1: 먹는데 보면 혈압 재보면 어지러울 때 혈압 재보면 그렇게 먹습니다. 그 혹시 높을 때 180에 90이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그 아래로 돌고 별로 너무 높지 않는데
0: 혈압이 높거나 낮아서 오는 어지럼증 같지 않습니다. 기혈 부족입니다. 기혈 부족이신다.
1: 이 약이 저한테 맞습니까?
0: 아주 환자분에는 딱 맞고 쓰면은 효과를 빨리 볼 뿐입니다. 이 무슨 병이 있다 할 때는 꼭 진단이 중요합니다. 환자분 증상 보면은 혈압약 쓴다 해도 그말 정도 140 잡으면 다 그 온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그 다른 증상 보면은 얼씨증, 면역 증후증 다 없고 기혈 부족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약 쓰면은 바로 해결될 병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0: 꼭 쓰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 특히 여기서 우리 진인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25가지 약재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많은 약재가 들어갔고, 그 음양평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막 허열이 나서 나는 무슨 약 쓰기만 하면 목이 캐 하고, 칼칼해 나고, 마른 기침이 나고, 이 코안이 마르고, 입안이 마른다, 이런 분들, 여기에 진인화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진인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름 같죠. 근데 이 약은 학명으로는 인동입니다. 인동.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건네보시오하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우리 오빠가 무슨 일에 한 40일 된다. 그래. 이 약은 당연히 명조고 소변 밤에 5, 6번 정도 그게 한 달 쓰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력이 형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만 한 얘기도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이러면서 전화 속을 속에 어째 정신 없지인가 이러면 어째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진지 모르겠고 굉장히 기억력이 엉뚱하신답니다. 선생님 이 약 쓴 게.
0: 맞습니다. 이 약 쓰면 기억력이 돌아서는 거는 금방 알깁니다. 벌써. 효과가 알게야 되죠.
3: 그것도 한 달 썼는데 그 오늘 모두 합해 40일 썼지. 야, 경력이 이렇게 좋아지냐 그게 처음 봤다. 그게 소변한 게 그것도 5, 6번 넣는 게 그것도 두 번 내지 만에 또 세 번 넣고 아주 더 숙이다면 이게 뭐 성사에 한 번이나 두 번 보겠다는 소리. 나를 쓰는 게 내 쓴 게 이제 한 20일 썼는데 나도 얘 정신 많아가지고 이 골이 무겁던 게 헷갈아지고 그냥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 돌을 쥐는 거 놓고 저래 자꾸 숨이 차고 이렇게 움직이면 가만 앉아있으면 이러면 움직이면 자꾸 숨이 차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야, 그게 숨이 날 쓴데 먹기도 좋았을 때다 선생님 단으로 된 게 돼서
0: 단으로 된 약이 되나서 그 15알이란 게 무슨 조그마죠
3: 조그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약이 많으면 또 목에다 걸칠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
0: 특히 늙음하게는 그 약을 잡아먹다 깨끼고 큰일 나죠 그 약을 먹기 쉽습니다
3: 깨끗다 넘어가고 물은 거 내 약 먹기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난 가슴이 막 돌을 비둥거리는 것처럼 무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약간 집안이 무슨 청소하자지 숨이 차다만다 어제 벌써 그래 이게 그 숨이 찬 게 좀 나사졌습니다 약간 나사진 게 아닙니다
0: 심장 문제입니다 심장하고 피가 기능이 다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숨이 찬다 조금만 움직여도 심지어 세수를 해도 숨 찬 분들 이 약 잡수 거 다 이렇습니다
3: 그렇군. 그래서 내 숨 닮은 게, 아, 숨이 잠기고, 많이 나서도, 이게 낫구나, 이런 거 아니면 좀 더 청소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없이.
0: 숨이 찬 사람도 이 약 써보시오. 금방 나사집니다.
3: 숨이 찬, 곧만 이렇게 없애는데도 자꾸 이렇게 쏟아지니까, 앞으로 무슨 거리, 무슨 힘도, 여린도 앞으로 쏟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앉아서, 모두 앉아서, 양반 다리 해가지고 거기 앉아 이래 갖고 또 둘러 또 이래.

0: 앉아서 이러다 옷 때문에 거울이 막 이래 쏟아진 것 같다 만다 무슨 열인지 네. 이게 그게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순수하게 좀 몸이 가볍고 헐타마한다. 게 우리 학동이 즐겁다. 이제 그 오늘이 우리 오빠는 좀 먼저 싸웠으면 걔 나도 없이 어쨌든 이래 더울까 싸워서 그랬나 오늘.
1: 어 조금이 나갈 때 우리 학동 잠깐 해야죠.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부치 자신 인사기 수고하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아, 우리 25가지 약재에 대해서 골고루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진화란 약재는 몸에 허혈 있고 또 그 허혈로 인해서 염증이 올 때 또 그 허혈로 인해서 심장열, 폐열, 머리에 다 열이 올라간다 할 때는 이제 분처럼 조그만 고르수그래도 막 안에 물 꼴똑 찬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시초돼서 이 약을 얻은 후에 한 달 썼습니다. 그런 게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난단다. 어떤가 하면 그렇게 엉뚱한 소리라든지 요즘 들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고 바깥을 자꾸 나가 꾸미를 하든지 얻은 그게 좀 사라진단다. 그러니까 이 약속까지 잘 보는 것 같으려 한다.
1: 네.
3: 너무 좋지. 그러면 네. 한 가지 자문 하거는 우리 어머니 지금 어떤 전화인가 하면 이 오른 누이가 자꾸 꺼지면 눈곱이 딴 누이란 괜찮은데 눈곱이 자꾸 나온단다. 그건 어째 그랬을까?
1: 눈곱이 나온다는 건 염증이 있는 겁니다. 이 결막염이. 아. 그거는 그 병원에 가서든 약국에 가서든이 그 눈약이 소염제로 있습니다. 아, 이런 소염제로 된 눈약을 달라면 그 눈약을 좀 여시오. 눈곱이 나오는 건 염증입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아니, 예 결막염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예. 이거 저기 약을 쓰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조금 이거 아마 경상적을 쓰게 오늘은 할때 좋을 때 많이 싸겠다 합니다. 그래.
1: 이 약을 오늘... 경상적으로 쓴다 할 때에는 우리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의 생기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돼서 여러 가지로 효과 보고 그다음에 치매 초기가 지금 증상이 명확한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함도해야지 잘 낫지 않습니다. 예. 꼭 이런 약을 써줘야 이제 큰일을 피면할 수 있습니다.
3: 오늘 배달 받아야지.
1: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제 같은 분들 우리 이런 우대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 이용한다 할 때 장기적으로 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열 해독하는 약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그중에서도 이 진화라는 약은 좀 찬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맨 진화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쓰면 아예 됩니다. 음양 평형을 잡아줘야 되죠.
2: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1: 네.
4: 네 제가 건네보시면서 전 한 두 줄 거의 먹었습니다.
1: 예. 네.
4: 그런 게 좀 느낌이 좀 좋습니다.
1: 네.
4: 나는 옛날 꿈에 보조가 심해가지고 주름증이 세게 나고 그래서 이 경력도 없고 잠은 그냥 못 잤습니다.
1: 네.
4: 그러던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잠 좀 깨도 좀 잔단 말입니다.
1: 네.
4: 잠이 미네 자지 못하고 이런데 제가 소중하게 조금 더 잠을 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잠 바꿔주셨습니다. 깨던 게 이제 일어났다가 다시 누구도 조금 잔단 말입니다.
1: 어쨌든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이 약, 저 약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 힘들죠. 예? 치료도 아예 되고 이런 분들 꼭 이 약 써보기 바랍니다. 이 약처럼 실면증을 치료하는 데 좋은 약제 산조인 들어보셨죠? 예? 사인, 그다음에 우리 이 룡골. 룡이라는 룡이다 그 뼈를 말합니다. 이 중약제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이 원지 이런 전문 실면증 치료를 하는 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실면증 치료에는 아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좋은 효과 봅니다.
4: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지럼증이 좀 이전보고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4: 네. 그리고 저기 소변도 예전에 자사가지고 소리가 한번 그렇게 들었는데 소변 자수도 좀 줄어듭니다 지금.
1: 네. 부순하는 약이니까 콩팥이 신염 뭐 소변에 피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이런 분들 효과 잘 봅니다.

0: 겨우 경력도 조금 있어보고 별로 낯선 감이 난단 말입니다. 어쨌든 일하고 먹어보고요. 영 저기 신심이 간단 말입니다.
1: 신심이 가죠. 벌써 이 몸에 맞는 약은 써보면 몇 번 안 먹어봐도 감각이 알깁니다.
0: 예, 그래 놓고 별로 내 몸에 맞는 것 같고 예. 영 저기 뭐 특별한 게 영살이 없고 나는 이런 감각이 든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약이 하도 내 몸에 맞는 것 같아 지금 계속 쓰려고 쓰니 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약을 배달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옛날 같았으면 더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던 약을 지금 이게 근종 황제가 쓰던 약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약은 누구나 더 늦기 전에 써보는 게 좋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네.
1: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 노래,
3: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옥천입니다. 첫 번째 곡은 류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따뜻한 동행의 의미를 노래에 담아 삶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이 곡을 안용수 마포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무리는 태옥 작사 박성솔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입니다. 고향이 금산과 은산을 그리는 이 곡에서 사랑하는 고향의 모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성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봄의 따뜻함과 사랑의 설렘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로 사랑의 아름다움 전하는 이 곡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박정길 작사 라순도 작곡의 산으로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산의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담은 이 곡을 양세리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조려와 작사 강현중 작곡의 아내의 노래입니다. 아내의 아름다움과 정을 담은 이 곡은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전해줍니다. 유철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허순자 작곡의 좌절된 사랑을 통해 순수하고 행복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시겠습니다. 최련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영국 작사 리동해 작곡의 그 사랑 그 음정을 들려드릴게요. 당의 사랑과 음정을 담은 이 곡은 따뜻한 힘을 전해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고기학 혈배경에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우대 활동은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립니다. 한 세트라는 것은 두 가지학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세트가 간다 할 때는 약과글로 두 각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각이가 약 처방이 완전히 들립니다.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우리 그 공농주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농주치 쭉 설명해 드립시다.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공농주치는 세포를 활력있게 해주고 전신의 이런 대사를 촉진시켜준다. 전신대사라는 거는 3초 경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산저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의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의는 과실을 나눠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심혈관 공능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신체를 건강하게 해준다. 기술 정적을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이처방이가 기초를 잘 닦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延缓衰老 이거 썼습니다. 그 다음 扶正固本 이게 용 중요합니다. 扶正이라는 거는 사람 몸의 정치, 정치라는 게 면역력이죠. 이 정치를 도와주면서 구본, 사람이 이런 근본을 다스려준다. 그러니까 정치를 놓고 말한다 할 때 기초를 든든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어느 한 가지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다스려줘야 이 질병도 잘 치료되고

0: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면 또 관심병 치료한다고 또 고혈지 이건 중요합니다. 혈지를 낮춰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혈배강 써주게 되면 예, 일단 심장 주자를 이미 한 사람들이 서약을 대여섯까지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약이라는 본신은 떼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예? 어제 그런가 이 서약은 그 당시 증상을 별로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오래 쓸수록 서약의 그 독성이 엄청 세기 때문에 서약의 독성은 한 알이라도 잡숫게 되면 그 한 알의 독소가 간에서 25년 동안 잠복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혈관 탄력도 점점 아이되고 혈관이 쉽게 터집니다. 어디면서 알기는가? 쨍하면 피하출혈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방면에는 이런 서약 오래 달고 있음으로써 눈이가 점점 잘못됩니다. 당뇨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당뇨병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에서는 그래서 혈당을 조절해야 된다. 얘기만 집중하지만 중의에서는 뭔가 오장육부 공능이가 좋아지게 되면 예,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당분이란 거는 언제까지나 항상 쓰여야 됩니다. 이 당분은 예, 우리 그 기계 놓고 말한다 할 때 된치약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된치약이 없게 되면 돌아 못 가죠. 예? 사람 맥이라는 게 다 그 당분에서 맥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당분에서 맥이나 당분이가 직접 우리 근육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가 맥이 난다 이 뜻이죠. 예? 예, 그런데 말하시 당분이가 근육으로 들어 못 가고 오히려 이쪽에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할 때 이렇게 되면 혈액이 걸어지고 오히려 뭔가 이 근육 속으로 들어 못 가기 때문에 사람 맥이 없죠. 우리 왕왕 당뇨병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예, 점점 혈당은 매일마다 공제하고 있는데 이도수라 맞으면서 공제하고 있는데 마지막 가서는 점점 맥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또 가래라 해가지고 음식을 또 딱딱 그 정량대로 먹으라 해가지고 먹기 싶어도 못 먹고 이러니까는 세포가 에너지가 모자라죠. 그래야 점점 다 잘못되는 게 오장육부 다 잘못돼서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을 내서 합병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을 혈당을 공제한 약을 너무 과하게 써가지고서 그 약의 부작용이가 오장육부를 다 잘못되게 만들어놨다. 즉 다시 말해서 간이 나빠진다 그 뜻입니다. 당분이가 이런 근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중간에 이런 중개작용이 누구인가? 간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먼저 간부터 나빠지는 겁니다. 지방간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당분이가 제대로 들어 못 갈까나 혈액 속으로 자꾸 들어가죠. 이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약을 달고 있음으로써 간이 나빠짐으로써 당뇨병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눈도 잘못되는 겁니다. 예? 백내사랑 거기서 오는 게죠. 예? 무슨 런앤드레스 하게 되면 다 백내사 오는 겁니다. 이런 말은 듣지도 마세요. 예? 쓸데없습니다. 이런 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혈지를 낮춰준다.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고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장주자라는 사람들이 그 서약을 대여섯까지 달고 있던 거 저리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혈배강 순중약제에서 천연적인 중약제에서 추출하는 게죠. 약간 안전하죠. 네, 그래서 고혈지 이걸 해결해주고 그 다음 공동주체에다 뇌동맥경화를 치료해준다 썼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거는 혈관이 굳어졌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굳어진 거 나른하게 해주면서 혈관 탄력을 회복해준다. 이게 이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런앤성 시력감퇴 또 치료해준다. 간 좋아지기 때문에 시력감퇴가 좋아지는 게죠. 갑상선 기능 저하 이것도 중의에서는 간과 관계되는 겁니다. 간 경락이가 갑상선까지 통했기 때문에 중의는 이렇게 갈라놓고 보지 않습니다. 뭐 간이면 간이고 뭐 갑상선은 갑상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몽땅 간 경락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성 런앤성 기관지연 이걸 치료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우대활동 지금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3개월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네. 네, 지금 뭐 한 달을 지금 심은 맞고 약을 쓰고 있는데
0: 네.
2: 숨을 안 쉬고 지금 기침 안 나고
0: 네, 숨 차는 게 해결됐죠. 예.
2: 네, 네. 그리고
0: 기침 나는 게 해결됐고

0: 통증이 조금 나고. 네. 그 다음에는 정신 상태가 지금 조금 좋아졌어요.
1: 아, 집에 어머님 지금 중풍 현상이 있어요.
0: 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그거, 지금 다 맞고 지금 또 두 번, 12번 맞는 또 그거 지금 활동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네. 참가해서 지금 계속 맞으려고 합니다.
1: 예, 예. 지금 치료를 네. 잘 받고 있죠. 예. 네. 예. 오늘 또 그 약이 꼭 갈게입니다. 예.
0: 예.
1: 예, 예, 예.
0: 그리고 지금 그거 가래나, 그 가래나 기침 같은 게 지금 없어졌어요.
1: 아, 적감에 갔을 때 보세요. 그 가래 막 이렇게 그 기관지에 또 걸려가지고 숨 쉬는 게 막 그렁그렁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기침한다 하면 막 뭐니까 눈알이 막 벌거벌게 나면서 기침하고 예? 또 예. 눕을 때도 눕게 되면 숨이 차서 눕지 못하고 막 이럴 정도죠. 예? 예, 지금 예. 그런 증상이 다 해결됐죠. 예.
0: 네,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없고, 그리고 가래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1: 예, 예.
0: 지금 계속 그 활동을 장려해서 계속 지금 약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예. 예. 예. 아버님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0: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0: 네.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정말 있잖아, 예, 혈압이요. 좀 뭐요 올해 전문가나 봤습니다. 그래 해라야 또서 이하도야 바꾸면 그래도 네.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고 겨우에 이 가슴도 있잖아. 딱 심장 빼라 하기보다도 계속 아이래도 이 계속 이제 가끔씩 자주 그랬다. 가슴 계속 허도도 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래서 가슴 그럴 때는 막 손도 별로 막 또는 같기도 하고 예 그냥 그다음에 머리 계속 아프지 그냥 그다음에 이 좀 뭔가 그래서 밤에 자다도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예 나 낮에도 이제 막 한숨 쉬고 그래서 막 그래서 이 가슴 답답할 때는 그 집안에서도 그래서 예, 문을 열어놓고 겨울에도 문 열어놔야 해 되고 예, 이랬단 말이다.
1: 네.
3: 이게 그다음에 예 선생님 내가 가서 이 뭔가 친구도 바꾸기 나면은 이 뭐니까 예, 약을 먹었습니다.
1: 네.
3: 그 뭔가 해배가 그래 먹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가면 참 자주로 이 예, 조금 조금 좋아지는 게 있나 후에는 이제 가 그렇게 가슴이 호도도 하고 갑갑하고 그냥 한숨 나하고 하는 일이 없어지고 예.
1: 네.
3: 그리고 그 남에서 뭔가 이 혈압이하고 이제 가슴을 네. 먹다 못 떼고 이 뭔가 이거 먹고 했는데 온정되고 저소리 잘 되더란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나 그렇게 예. 예 머리 아프고 그 남이 저 여러 가지 뭐 어떤 때는 머리도 아프고 난 머리 아프다 세게 아플 때는 뭐 무슨 무슨 하기도 하더니 이
1: 순증
3: 사유증
1: 만개를
3: 언제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어머님은 잠깐에 올 때 정말 그 여러 곳에 댕기면서 치료를 많이 받고 돈도 많이 팔았죠.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면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을까나 예?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니까 자꾸 사적 돌아댕기면 그렇게 헛돈 팔지 말고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예 그리고 예. 정확한 이런 약 처방이 따라가야 되죠. 예? 그래 우리 예. 혈배강 본신은 유일하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당날부터 우리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끊고 우리 이 혈배강 가족설이 직접 혈압이 조절됩니다. 예? 그러니까 혈관 탄력이 회복되면서 혈압 조절되거나 예? 혈압이 공제될 수 있죠. 그리고 아래의 혈압 차이가 좋아지고 예? 그리고 주심화량 이거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약입니다. 예,
3: 예, 예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꽂지도 먹었단 말입니다.
1: 네.
3: 우선 이 약 온다부터 예, 그렇게 조심한다 해먹고 그렇게 그래서 꾸소이 좀 안개라서 마음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뭘까 막 기분이 좋을 정도로 말입니다.
1: 네. 사람 심자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3: 예. 예.
1: 우리 혈배강은 여기 매 중주약에 그 자지청피간이란 이물질이 유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약상에서 자지청피간이란 거는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배강은 다년간 이런 림상 실험을 거친 결과 보게 되면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 바꿔주는 게 우리 특점입니다. 예.
3: 알았습니다. 예.
1: 네.
3: 예. 아무튼 이렇게 좋을 때 계속 꾸소이 쓰고 그랬다.
1: 예. 좋죠. 예. 예. 이번에 우대 활동도 예. 좋지 않습니까? 예. 16세트에 예. 지금 참가하는 분들 제일 많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친구 예. 12번 따라가고, 오늘이 딱 결정해서 싸겠다 하는 분들, 또

0: 열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1: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예. 예.
0: 거기 참가 하시죠. 예. 2880018번 예. 전화 치시죠.
1: 예. 0018.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는 지금 해병왕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3: 예, 계속 갖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예, 처음에 고혈압과 간수병이 됐고 중풍이 두 번 나왔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중풍이 오니까 반수는 제대로 못 쓰고 걸음을 또 걸을 수가 없고
0: 그렇죠. 이랬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심장에 병이 있을까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만 가슴 제대로 그러 안 되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식은 땀도 이렇게 흘리고 그리고 매수가 없고 아 매수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또 나도 모르게 기타 소리가 나는 겁니다.
0: 네.
3: 예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막 빙빙 돌아가고 이러면 그저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0: 네.
3: 예 정말 사는 게 고통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오늘 이때까지 그 좋다는 뭐 다 약 먹어보고 참약까지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0: 예.
3: 돈 됐다라는. 그리고 우리 아바이드 받친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을 좀 마구 떨고 예. 그러니까 숟가락도 발은 못 치고 그런 걸도 겨우 한 발가고 치고 내야 되고 이랬었습니다. 그 후에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혈병원과 이 선생님 친구를 결합해서 지금 우리 아바이드 그렇고 나도 정말 예, 기적같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0: 네.
3: 그래도 중국에 사는 전 선생님입니다. 장영길 뭐 전주에서.
0: 네.
3: 선생님 친구가 벌써 전날부터 이렇게 우리 영감도 하고 말하고 나도 벌써 전날부터 친구 맞을까 벌써 이게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0: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우리 환자들이 네. 다 예, 우리 지금 요새 환자 팡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데 가서도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래 어떤 질병들은 치료할수록 점점 잘못되고 예. 약 처방이 틀리고 하게 되면 잘못되는 게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치료할 때 벌써 침이랑 다른 데서 맞아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젠디스 턱침 전날에 이렇게 맞는 순간 보게 되면 야 이렇게 침 나선데 세상이 없답니다. 저는 우리 환자들을 다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낌없이 침 다 놔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처럼 잘로 다 모셔다 드린 데는 우린 데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정말입니다. 침도 그저 그렇게 좀 첫날부터 벌써 예, 이게 강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0: 그 진단이 맞습니다.
3: 치료하고 예. 치료하고 예, 아 이래 선생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니까 예 벌써 침 이렇게 침구막과 효과 있을까? 벌써 예 혈압을 이렇게 완전히 더 예 끊었고 예 혈압약도 안 먹고 예 주사도 안 먹습니다 지금.
0: 예.
3: 예, 벌써 이 효과가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0: 네.
3: 그러니까 예, 나는 지금 어지럽던 게 어지럽지도 않고 숨도 안 차고 벌써 소화 잘 된다 주문 맞으니까요.
0: 소화 잘 됩니다. 예. 그건 제일 빨리
3: 예, 소화 잘 된다 말인데 그러니까 밥 다 먹고 벌써 예 맥이 나고 예 벌써 아, 눈이 막아진다 말인데 그리고 잠도 잘 갈 수 있다니까 지금.
0: 네.
3: 예. 그리고 우리 아빠도 예, 밖에서 진단받아 선생님 친구를 결합했는데 벌써 우리 영감도 이렇게 하는 말이가, 야, 이러면서 어디가 친구를 깬발을 찌르고, 속 시원하고, 맞은 까칠하고, 예, 기분이 좋고, 예, 벌써 예, 다른 데가 맞은 것보다 따다라.
0: 어쨌든 약이 결합도 중요하고, 또 침도 중요하고, 침이가 경락을 다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약이 들어가게 되면 예, 거기서 맨 약을 쓰기보다 또 효과 더 빠른 게죠. 예.
3: 예, 알겠지만 선생님 친구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감 하는 말이가 이런 나라나마다 침에서 효과를 보는 것 같을까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
0: 예.
3: 손가락도 예, 마음대로 녹일 수 있으니까 지금.
0: 그렇지. 예.
3: 예. 그리고 걸음걸이도 예, 정말 한 바짝 최고 정말 좀 내거든요. 지금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0: 많이 좋아졌죠. 예.
3: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입니다.
0: 예. 예.
3: 그러니까 지금 예, 아, 이 친구도 잘하는 있어요. 처음 보니까, 야, 이번에 내가 살았구나.
0: 예.
3: 선생님 내 두 번째 생명을 줬구나. 나는 계속 이 선생님 약도 먹고 친구도 맞고 이래야겠다고 예.
0: 예.
3: 지금 형 대단히 기뻐하고 하는 말이가 우리 개가 또 양수가 이번 우리 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0: 좋습니다.
3: 예. 16세트 이래 우리 할 때 참가하고, 예.
0: 네.
3: 그리고 친구도 계속

0: 대답해 맞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래서 제가 세계적으로 없다면 이랬는데. 예. 우리 영감 칭찬은 아예 아낍니다.
1: 아, 예.
0: 예, 정말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 우리 할당에 당가에 싸려고 합니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2880018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계속 14세트에 참가하게 되면 24세트를 더 드릴까나 예. 40세트 가게 되죠. 40세트를 한다 할 때는 약과를 따지게 되면 80과 갑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10과 더 드릴까는 90과 되지요. 그 다음 어떤 분들은 이 장례탕하고 성의미로방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싫다 하는 분들도 10과 더 드립니다. 그냥 기본상 이 16세트에 참가하는 분들은 기본상 100과 가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짐도 또 12번 또 놔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겨우 짐을 알맞겠다는 분들도 그 대신 약을 또 더 드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도 예, 예 지금 혈배강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우리 부부가의 둘이 다.
1: 네.
3: 예, 쓰는 과정에서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네, 예, 이 약을 선택하기 전에는 정말 예, 어디로 좋다는 약을 다 써봤습니다.
1: 예.
3: 그래도 예, 아이들 때다.
1: 예.
3: 뭐 병원에 약을 써봐도 아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얼마간의 효과보다도 또 제가 개도됨이 오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3: 그래고서 예. 병 재료고 재료고 한 게 오늘날까지 한마디씩 재료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 선생님 내 가서 진단받을 때는 정말 얼마나 형편없었을까.
1: 네.
3: 예. 내 그래 선생님 찾아가서 올바른 진단을 받고 보니까나 이렇게 치료 효과 좋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1: 예.
3: 예, 이 혈배강 그런 쓰면서부터 선생님 께서 정말 진단을 받고 보이거나 아, 네, 이번에야 정말 진단은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서리
1: 네.
3: 그런 병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1: 예,
3: 예 평상시에는 환자들이 그저 너무 힘들게 아프다 말까나 어디 어떻게 하는가 어느 약이 좋다 하게 되면 또 그거 선택하기 쉽고 예.
1: 네, 그렇죠.
3: 예, 예, 이러고 지내왔다 말입니다.
1: 네.
3: 아, 그런 게 글쎄, 나, 음료수, 이제서, 아무리 약이 좋아도 내한테 맞을 때도 있고,
1: 네.
3: 안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정말
1: 맞습니다.
3: 선생님 같은 이, 건강한 선생님을 만나서 진단해보는 게 제일 방향이구나 하는 거, 이제야 알았습니다.
1: 예, 계속해서 자꾸 예.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을 사과해 사고, 그거 먼저 떠나서, 자기 예. 이런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 맞습니다.
1: 저한테 자꾸 전화 체류하지 않습니까? 환자들.
3: 맞습니다.
1: 응.
3: 예, 그래 나도 보셔. 내 정말 내처럼 선생님도 알다시피 내 병이 얼마나 엄중했습니까?
1: 네.
3: 막 우울하지 우울 지금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잘 났습니까?
1: 맞습니다. 금방 왔을
3: 예.
1: 때는 말하기도 싫어하고 남들이
3: 예.
1: 자기를 뭐 어떻게 깔보쟁가 무서워하고
3: 예.
1: 뭐 이런 어머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예.
1: 지금
3: 그래.
1: 우리 이야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3: 아 그래 예. 사람마다 예. 나를 보면 정신한단다.
1: 그 우리 환자들도 자꾸 말하는 게 어머님 좀 느끼고 이럴 때 뭐 그 예. 이야기를 잘하는 분이 아예 오는가 자꾸 기다립니다.
3: 예, 어쩐다.
1: 예.
3: 네. 예, 지금, 예, 그, 그러길래 나를 보는 사람마다, 예, 나를 보면 정신한단다.
1: 예.
3: 네, 사실은, 예, 마음이 정말 둥둥, 정말 기쁜다. 정말 이래.
1: 예.
3: 자꾸 얘기를 하기 쉽고, 예. 네, 얼마 심했을까. 그래, 폐결절도 가졌지.
1: 예.
3: 아, 신랑도 아주 나빴지.
1: 예, 예.
3: 아, 그 다음에 위양도 있었지.
1: 아, 어,
3: 위양염도 있었지.
1: 그렇지.
3: 예. 기혈부족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수혈 두 번 한 사람이잖아, 예.
1: 예.
3: 그래도 내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선생님 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서 정말 치료를 하고 아 선생님은 친구도 몸에 있는 거 다 놔주니까 이렇게 빠른 효과 보더라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 난 어떤 지금 살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뒤에
1: 치밀한 것도 그렇게 놔줘야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1: 예.
3: 난 그래 작년에 제일 처음에 작년에 가서 선생님과 치료를 하고서 올해에선 두 번째 또 맞지만 해도
1: 네.
3: 예, 1년 동안에 예, 한 번도 손거서는 예, 재발해야 한다.
1: 맞습니다. 예.
3: 예, 이 약이 참 좋은 약입니다. 용효가 빠른다.
1: 예.
3: 이 약 쓰므로 해서 예, 이렇게 무수경과 날마다 예, 선생님이 감이 맞잖아. 젊은 심장 바꿔준다지만
1: 예.
3: 정말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그래, 뭐, 내 유별하게 머리에 서건 땀은 딱 머리에서만 땀 그렇게 세게 흘렸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거 없습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리고 밥을 지내 먹지 못해서, 예, 밥을 지내.

0: 뇌물 먹어도 막 짱하고 얼리 밀어서 얼리 민다 하면 지네 막 뱅뱅 돌았습니다. 막 너무 네. 바빠서.
1: 예.
0: 그래도 이게 선생님 돼서 친구를 하고 이래고 하는 바람에 야 지금 밥도 잘 먹고 예,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예, 네. 고기도 조금씩 먹을 수 있고 살맛이 난다 이제.
1: 네.
0: 예, 나는 그래 예, 항상 선생님께 감사하고 예, 아예 환자들도 정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렇게 못 쓰겠니까 약 쓰는 게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1: 네.
0: 예, 그래 나는 항상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예.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저도 이 강의라는 과정에서 우선 침도 우선 오래 놓고 이 과정에서 여러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제가 좀 아예 살펴봅니다. 어제도 그런 환자인데 이번에는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눈도 지금 백내장이 심하고 이런데 이분이 제일 첫감에 제한테서 이렇게 침 맞고 우리 내약 세 가지 샀습니다. 저 첫감 전날에 침 맞고 그 다음 이도수는 아침 저녁으로 20개 다니시면 맞는 분입니다. 당뇨뼈 영심하죠. 발바닥 감각도 무디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혈관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눈이 경색되고, 네 혈관이 막 많이 막히고, 네 집도 있어서 기억력도 없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약을 선생님 강의하신 거 듣고서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초점은 육신 냉지가 들어가니까 네. 너무 복심이 들어서 썼습니다.
1: 예.
3: 이 약 이전에는 항상 머리 정신이 안 나면서 어림증이 심하고 어떨 때는 몸이 시든거름이 나갔습니다.
1: 네.
3: 어림증이 자주 나가던 게 멘붕이 와서 선생님은 내 위지에 있는데 선생님을 찾아가서 고기가 있으면서는 족하는 집이가 있으면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1: 네.
3: 약과 같이 결부를 했는데 입관이 비뚤어졌는데
1: 네.
3: 좀 돌아왔습니다. 밥 먹기 힘들었는데 영 밥 네. 네. 먹기 힘들었댔습니다.
1: 그렇죠.
3: 그런데 침 맞으니까 인중 효과가 왔습니다.
1: 네.
3: 그동안 약도 많이 써보고 온 곳을 다니면서 친구를 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네.
3: 네, 선생님 친구가 어찌나 잘 하시는지 어디나 딱딱 짚어내면서 친구를 했는데 2층 호전 가져왔습니다.
1: 네.
3: 그리고 간염도 있고 몸에 어디, 어느 곳이나 병이 있으니까 항상 맥이고 피곤하고 너무 낮이나 밤이나 너무 일을 못 나고 했습니다.
1: 네.
3: 이 약 쓴다부터는 육식 냉지가 들어가는 약이 되고 든지 간도 좋아지고 맥이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1: 네.
3: 지금 이 약 쓰니까 난 혈진 없던 게 혈기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1: 네.
3: 혈압약을 몇 년 동안 먹던 것도 혈압약도 다 끊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머리 내 검사를 해봤습니다. 병원이가.
1: 네.
3: 머리 혈관도 다 열리고 머리도 다 맑아졌습니다.
1: 예.
3: 아무리 좋다는 약은 다 쓰고보다 이 약처럼 효과 좋은 약은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3: 이 약은 먹기도 좋고 먹은 후는 흡수가 인출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바랍니다. 500도도 이제 흡수 바르죠.
3: 네. 이렇게 좋은 약은 처음 봅니다. 써봅니다.
1: 네. 네.
3: 계속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상 관계를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 환자는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20몇 년 동안 지금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이도수를 맞다 못해서 지금 무슨 20개 다니시 맞는데 제일 첫날에 침 맞고서리 이도수를 맞을까나 저혈당증이 팍 와가지고 그 다음 제한테 전화와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선 이도수를 완전히 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침 놀라 이래 갔는데 이도수를 끊은지 우선 나흘 된답니다. 근데 무슨 불편한 점이 없고 점점 좋아진답니다. 눈도 좀 밝아지는 게 알기고 그러니까 제가 우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침 결합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세 가지 약 결합하고 이래게 되면 이도수를 당날부터 저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이미 우선 그렇게 치료된 분이 있기 때문에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보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 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시포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아주머니는 앞쪽 방으로 가서 벽에 걸린 액자를 한눈에 보았다. 사진 속 여성은 짧은 머리를 하고 옷깃이 긴 옷을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다. 얼굴형은 갸름하고 표정은 매력적이었으며 눈썹 사이에 가는 주름이 있고 부드러운 미소가 느껴졌다. 아보도 전에 들었던 미인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분명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소진은 자신의 엄마가 예쁘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모두 예쁘다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특히 눈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다. 소진은 기분이 좋아 웃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진 아버지 사진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소진은 아빠는 멋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큰 침대의 이불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날이 춥지 않은데 벌써 8근 솜 이불을 쓰고 있고 커튼도 달려있지 않아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래층에서 작은 이모가 아보를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아보는 내려갔다. 그날 밤 아보는 여자들끼리 집안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정도로 깊고 다양했으며 아보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어려웠다. 결국 흥미를 잃은 아보는 더 이상 우층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소진의 방을 정리해주고 이불 몇 벌을 정돈하고 커튼 천까지 달아주었으며 손발이 매우 빨라 밤 10시 15분이 되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후 어느 날 밤 아보와 소진 아주머니는 소진 아버지를 소개팅 장소로 데려가기로 했다. 세 사람은 삼관당 제지공장 대문 앞에서 소진 아버지를 기다렸고 소주와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지푸른 카키 셔츠에 섬유 바지를 입고 마치 공장 여성 간부처럼 보일 정도로 깔끔했다. 세 사람은 공장 대문 앞에서 기다렸고 불빛은 희미했다. 곧 서진 아버지가 작업복 차림으로 공장문을 나와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관리실에서는 누군가 그를 보고 긴달이라고 불렀다. 서진 아버지는 그냥 무시하고 걸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그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칭찬했다. 네 사람은 남쪽으로 걸어 서주와 강가에 도착했다. 강 양쪽에는 큰 배와 작은 배가 가득 정박해 있었고 눈앞에는 볏짚 도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볏짚 도미 위에는 들깨 두 마리가 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볏짚 냄새와 공장의 산성 냄새, 소주와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버는 강둑 가까이로 갔으며 서진 아버지는 가만히 서 있었다. 10분 정도 지난 뒤 서진 아버지는 몇 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인 목소리였고 이웃으로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선명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사람이 곧 올 테니 긴장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자리를 잠시 비울 테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뒤 강둑을 따라 걸어갔다. 아주머니의 뒷모습은 여성미가 가득했다. 몇 분 후 아주머니는 작은 골목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 모두 앞에 세웠다. 아버와 소진은 깜짝 놀랐다. 그 여성은 온몸이 통통하고 얼굴도 둥그렀으며 머리는 방금 폼으로 말았고 키는 작았다. 하지만 눈썹과 눈매는 괜찮았다. 만나자마자 그 여자는 서진 아버지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평가했고 목소리는 은방울처럼 맑았다.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소개했다. 여자는 자신의 사돈 여동생이며 근처 쌀가게 점원이고 서진 아버지는 제지공장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서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아버와 서진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하자 서진 아버지는 갑자기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두 시간이나 첨가를 냈으니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서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네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서진 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 큰 걸음으로 점점 멀어졌다. 이날 밤 아버의 기억에 남은 것은 밤 공기 속 소주아의 모습이었다. 검푸른 물결, 희미한 별 하늘, 그리고 그곳에 섰던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서진은 아버 옆에 기대어 계속 웃었다. 세 사람은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중매인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해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세 사람은 소주화를 떠났다. 아주머니는 처음에 긴장된 표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8시쯤 우측에서 갑자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서진은 깜짝 놀랐다.

야곱이 질렸다. 소진 아버지는 의자를 바닥에 세 개 던져 의자 다리까지 부러뜨렸고 아주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소진의 뺨까지 때렸다.

의령자가 꾸리는 식당은 평소 매우 한가하다. 보통 하루에 한두 테이블의 손님만 찾아오고 비가 내리는 날은 거의 텅 빈 상태로 운영됐다. 그런데 유독 갈 선생은 매일 빠지지 않고 이 식당에 찾아왔다. 갈 선생은 늘 작은 식탁 앞에 바르게 앉아 신문을 읽고 커피와 차를 즐기시는 분이다. 머리는 3대 7 비율로 깔끔하게 갈라 정돈하고 금태 안경을 착용하며 겨울에는 중식 비단 속옷에 양복 바지를 입고 여름에는 고품질 긴팔 셔츠에 말아올린 양복 바지를 입었다. 언제나 온화한 웃는 표정을 짓고 담배를 피우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는 황주 한 잔에 카레 소고기 혀구이 한 접시 혹은 세 가지 채소를 얹은 밥 한 그릇으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러 오더라도 갈 선생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홀로 식사를 하다가 흥이 나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옛날 이야기를 몇 마디 해주곤 한다. 령자는 릉홍이 식당에 찾아오면 4인용 자리를 미리 마련하고 옷가게를 하는 소금이 오면 따뜻하게 대접하며 요리를 하나 더 시키고 맥주 두 병을 준비한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식당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활기차진다. 그 이유는 소금이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도가 꼭 따라오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단골인 릉홍이 식당에 찾아왔다. 그 자리에 호생도 있었는데 릉자는 갑자기 호생에게 릉홍이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돈도 꽤 모아뒀다고 얘기했다. 릉홍은 웃으며 왜 이러는지 물었고 릉자는 릉홍이 이제 28살이니 어리지 않은 나이라고 설명했다. 릉홍은 자신은 아직 24살이라고 털어놓고 크게 웃었다. 그리고 와인잔을 들고 호생 앞에 놓인 잔과 부딪히며 술을 마셨다. 릉자는 다시 호생에게 백평에게 소식이 있냐고 물으며 해외에서 남자가 생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호생은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릉자는 그때 왜 결혼했냐고 물었고 허생은 벌써 8번이나 말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며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사귄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릉홍은 백평이 남자친구를 몇 명 사귀었냐고 물었고 허생은 아마 2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릉자는 옆에서 입을 가리고 웃었고 릉홍은 백평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은 모두 갑자기 해외로 갔다고 들었다고 얘기했다. 허생은 백평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백평이 결혼하고 싶어하면 동의하고 해외로 가고 싶어하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며 이 결혼을 이해해 준 사람은 아버뿐이었다고 회상했다. 부부로 지낸 지 1년이 지난 1989년 초 백평은 독일에 반년간 연수를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허생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가을이 되자 허생은 백평이 보내온 목록대로 청바지와 치마를 대신 사

쏘았다. 옷가게를 하는 소금은 그때 겨우 18살이었지만 생각이 매우 깊고 판매 경험도 풍부했다. 령자는 요즘 해외로 가는 사람들 중 핑계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꽤 많다고 알려주며 호생에게 아내와 좀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한마디는 암시처럼 이루어졌고 그때 호생은 이미 백평으로부터 사진 8장을 받았었다. 그중 한 장 사진 뒤에는 백평이 아름다운 사람은 먼 곳에 있다는 한 줄의 글을 적어놓았다. 아버는 사진을 보며 예전에 상해에서 해외로 간 사람은 태도도 바뀌고 외모도 예뻐진다고 얘기하곤 했다. 호생이 사진 속 백평을 보니 얼굴도 더 예뻐졌고 몸매도 아름다웠다. 사진 뒤에 적힌 글을 읽은 아버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생은 어느 날 새벽에 백평으로부터 온 전화를 기억했다. 백평은 요즘 바쁘냐고 물었고 호생은 괜찮다며 지금 책을 읽고 곧 자려고 한다고 답했다. 백평은 혼자 있냐고 물었고 호생은 맞다고 답했다. 전화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잔잔한 잡음만 흘러나왔으며 백평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 요즘은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는 백평과의 연락은 점점 끊어졌다.

이어서 도도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소금이 이야기 주제를 갑자기 바꿔 시골에서 새해를 보낸 경험을 말했다. 감정을 절제한 말투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어 모두가 말을 잃었고 도도는 마음속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바로 그날 이후 도도는 자주 소금을 만났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내고 있습니다.
3: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우루개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령관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손길, 기념 도장이 찍힌 엽서 한 장, 작은 일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이는 연결시에서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낸 생생한 모습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각종 원정 조치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이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 성과가 주민들의 웃음과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에서 구현되겠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는 외형이 간결하지만 기능이 구전한 공유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응급의약품, 식수설비, 휴대폰 충전설비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창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간주하고 관광객들의 작은 소망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관광 성수기의 큰 인원 흐름에 대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문명관광 쉼터를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양비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 전지가 다 떨어져 여기에 공유의 집에서 충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연결의 맛집과 명소를 인터넷 안내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짐을 여기에 맡겨놓고 구경하러 갈 생각입니다. 연결이라는 도시는 정말 배려깊고 따뜻합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주객 공유를 견제하면서 직접 관광객 입장에서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분쟁 신속 처리 지점을 설치해 30분 이내에 대응하고 당일 처리하고 있으며 섬세한 봉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이면 연결시 4천여 개 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무료 공공버스와 애심 전용차가 거리 곳곳을 누빕니다. 이러한 섬세한 봉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에 인솔하에 연결시가 관리자에서 봉사자로 역할을 바꾼 뚜렷한 변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3,686만 9천 명이었고 관광 종합 수입은 54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결시는 2025년에 아시아 100대 고전 목적지에 선정됐으며 전국 현역 관광 종합 실력 100강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요의로 하는 정확한 실적과는 연결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면 발전도 추진했습니다. 연결시는 두 개 공유 리념을 도시 발전의 세부 사항에 녹여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연결 로컬화 3년 행동은

0: 도시 건설과 민생 복지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오늘날 58곳의 유원 광장이 새로 건설 또는 개조되고 7.7km의 도시 녹지 도로가 조성됐으며 12,000여 개 가로등의 밤을 밝히고 9곳의 단절 도로도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불화 통화, 연지파 승격, 로후 주거단지 개조 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시 녹지율은 40.8%,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4.7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연결은 선으로 전국 녹색발전 100강현, 전국 신흥도시와 품질 100강현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결 주민 구혜매입니다. 몇 년 사이 연길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현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도시가 점점 좋아지고 거리도 깨끗하며 관광지와 공원 관리도 더 지구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은 점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강가를 산책하고 공원에서 광작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거리 곳곳에 피어 사진을 찍어도 멋지고 공기도 맑아 살기 정말 좋습니다. 외지의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연결에서 관광객과 주민이 도시발전 성과를 함께 누립니다. 연결시에서는 창업대출 리자보조, 기능양성 등 지원 정책을 내놓아 중소 령세 상인과 귀향 청년들이 문화관광 분야에서 창업하도록 인도하고 연년울의 공공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 발전은 다른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재 연결시 여행 촬영 업체는 1200여 개, 커피숍은 1000개를 넘고 정품 민박은 8000여 곳이며 10만 개 이상의 취업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숨이 일관하게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을 근본 준거로 간주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기나 거치를 중시하지 않고 연결생활 도시 브랜드를 잘 구축하렵니다. 문화관광 융합과 민생 개선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인터넷 인기를 진정한 민생의 따뜻함으로 바꾸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 5월 26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7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하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도나시 2건, 중점 사건 1건,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중점 사건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올 들어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출경세금 환급 정책 기회를 다잡고 동산구 군집과 다국 문화관광 융합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해 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방 발전과 소비 진작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루계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우리성은 경우의 관광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을 정식 실시했습니다.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연길공항, 훈춘통상구 등에 의탁해 중점추진구역을 확정하고 핵심 상권, 5회급 풍경구, 공항, 인류 통상구 주변에 제1진 구매 즉시 세금 환급 가게 11개를 설치해 민족 특색 상품, 문화관광, 문화창의 등 핵심 품목을 피복하는 바 통상구 플러스 공항 플러스 풍경구 플러스 상권 세금 환급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화물 및 로무세과 부과장 곡보성입니다. 연변주 세무부문에서는 구매 즉시 세금 환급 편리화 모식을 시험점에서 실시하고 표준화 처리 절차와 위험관리 규칙을 통일해 세금 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동시에 동산구 입경대청, 세금 환급 가게 등 고객 흐름이 집중된 구역에 대해 다각도 선전, 정책 선전 강연을 펼쳐 정책이 연변에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의 실시는 우리 조 다국 문화 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1층 촉진했습니다. 입경 관광객들은 러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나라 관광객들이 위주로 복장, 신발, 모자, 전자제품 등 소비품들을 주로 사는 바 우리주가 상업 구도를 최적화하고 문화관광, 융합 전경 건설을 강화하는

0: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곡보상입니다. 이제 부문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세금 환급 봉사망을 1층 완산하며 규정이 부합되는 방어선을 구축해 실제 행동으로 다국 문화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촉진하렵니다. 교정 표준어 보급 활동의 제3회 전주 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강연 대회가 일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주당위 통전부, 주교육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활동에 전주 각 현시미 주직소학교에서 선발된 38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국정회를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를 주제로 소학교조, 중학교조, 교원조 3개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모든 선수는 표준으로 원고 없이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 학생들은 의젓한 모습으로 연변의 홍색 이야기와 민족 단결 분투 이야기를 힘 있는 말로 전달하며 신시대 청소년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교원들은 강단에서 자신의 교수 경험과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리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대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여러 민족은 성류시처럼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가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시대 소학생으로서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겠습니다. 연변 제1중학학생 정시윤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단결에 분투하는 강한 힘을 깊이 느꼈고 단결을 수호하려는 신념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의 담력을 길러줬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민족 단결의 전파자이자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교정 표준어 보급 및 주제 강연 대회는 전주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폭넓은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했으며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의 국가 통용어로 문자 사용 능력을 높이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민족 단결의 씨앗이 모든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중화의 우수한 문맥이 변강대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연결시 제16 유치원 교양원 류정흠입니다. 이번 활동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청년 교양원으로서 앞으로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 수업 등 성장의 모든 순간에 녹여낼 것입니다. 교육자의 초심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이 영원히 활짝 피어나게 하렵니다.
1: 우리조 두만강반의 백년통상구에는 이러한 인대 대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국문 수호자이자 지역 고품질 발전 추동자의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맡은 직책을 다하면서 세관은 지방정부와 대외무역기업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영가입니다. 대표 직책을 맡은 이래 왕영가는 인대 대표는 인민을 위한다는 초심 사명을 명심하면서 세관 업무를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동상구 일선에 심입해 대외무역, 기업을 방문하면서 동상구 승격, 대외무역 산업 육성, 다국무역 편리화 등 중점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 건원 헌책해 세관의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지역 고품질 발전을 전력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올해는 제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동부가 개방 전연에 주둔한 세관 대표로서 저는 시종 국문수호 발전 촉진의 직책 사명을 실천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관의 국내 국제 쌍순환 교차 중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동상구 검역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품질 안전 관문을 철저히 관리하며 국문 안전 장벽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문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곧 발전 토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왕영가는 입체적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해 각종 위법 밀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국문 안전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왕영가는 지방 중점 대상에 적극 연결하면서 도문 도로 통상구 승격 해조를 전력 추진하고

0: 각 연합검사 단위와의 협력을 심화해 동산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관장 정책 전달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사전 신고, RCEP 관세 감면, 원산지 증명서 자체 인쇄 등 편민 조치를 보급해 기업 통관의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산구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장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감독관리 봉사 질과 효율 제고를 근본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관 기업 좌담회를 개최해 기업이 제기한 문제와 인대 대표들의 의견 건의에 대해 1대1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문제를 제때 해결해 기업이 주문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확장하며 효익을 높이도록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과 기업을 함께 중시하는 관통식 감독관리 모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무접촉 감독 관리로 경영 환경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연변 대외 개방 구도에 입각해 왕영간은 지능형 세관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다국 전자상 거래, 변민 호시 무역 등 새 경영 모식 육성에 조력해 도문 통상구가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 산업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세관의 담당으로 연변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연결 장배 개발 개방 시험구 플랫폼 건설을 충분히 활용해 무역 방식을 풍부히 하고 산업 승격을 추진하며 호시 무역구 다국 합작구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변민 호시 무역 플러스 현지 가공, 인터넷 플러스 변경 무역, 출견 가공 등 새 경영 모식을 탐색해 동산구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추동할 것입니다. 왕영간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실무로 변강 발전을 지원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종업원 탁구 시합이 일전 연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각 현시, 기관 기업 사업 단위에서 온 180여 명 종업원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주 종업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탁구협회 주석 임위동입니다. 올해 참가자들의 열의가 더 높습니다. 각 현시 선수들이 교류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민족 단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주탁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시합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두 종목으로 진행됐고 5판 3승제, 11점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치열한 겨룸 끝에 최종 리건정, 무문빈이 각기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남녀 부문 상위 6위권에 든 12명 선수는 연변조 대표로 제20회 길림성 운동회 종업원조 탁구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번 시합은 종업원 탁구 애호가들에게 기량을 겨루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줬으며 체육 경기를 통해 분진의 힘을 모으고 전민 건강체육 운동의 활발한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1: 연민대학 박걸 체육관의 일전 락상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된 이 체육관은 부지 면적의 4,075평방미터로 거시한 집단에서 1,400만 원을 기증해 건설했습니다. 이 체육관의 사용 투입은 학교 체육 교수와 사생들의 문체 활동 조건을 1층 개선시키게 됩니다. 연면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2023급 세계사 전공 학생 류보유입니다. 새 체육관의 락성은 교정시설을 1층 완성해 우리의 과외 생활을 더 풍부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 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신체를 단련하며 열심히 공부하랍니다. 勤奋进学.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0: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최신의로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우대 활동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특히 명서방 천이 박사 15각을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우대 활동의 퍼센트를 높게 주지요. 두 번째 우대 활동은 1,500원의 현금권을 총 값에서 1,500원을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손목시계 같은 치료 이기를 또 한 건을 물어나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눈병 치료 약품과 천일 박사에 가는 우대 활동이고,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싸면 12각을 줍니다. 이번에 이 최신으로는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25일간 복용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1,000원 현금권을 주면 많이 줬는데 이번에 특수하게 1,500원 현금권을 우대활동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으로 12각 주고 1,500원은 현금 빼주고, 세 번째 우대활동은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레이저 치료이기 한 건을 또 두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대활동으로 하게 되면 최신으로는 2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명서방은 한 가게 한 24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방 자체는 중크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면서 중국 과학원의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뭐 처방 자체가 명처방에 속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차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하나는 녹혈증 사슴이 피입니다. 사슴이 피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은 또 전노권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사슴이 전반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인류에게 필요한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슴이 뭐

0: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일 겉으로부터 소개를 내상 포함해서 사슴이 뼈 포함해서 사슴이 살 포함해서 여기 포함됐는데 다른 데는 일체 기타 처방에는 록혈정하고 사슴이 전반으로 된 이런 성분들이 다른 처방에는 없습니다. 이 처방에 유일하게 포함된 이 아주 우수한 성분들이 곰팥이 양을 도와주게 돼 있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이런 전노권이 들어가 있는가 하며 32가지 진기 중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처방적으로는 물론 출처가 아주 뚜렷하지만 해도 중코엔의 이런 처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성분이 또 특수성이 있으면서
1: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좋다 됩니까? 아주 좋아진답니다. 이것들이 병원의 이변에 저기 이거에 병원의 이변 하고서 나와 인차 이하에서 됐습니다.
0: 바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1: 예. 그러니까 해역가 더 빠르고요.
0: 그렇죠.
1: 야, 그래 어제는 기팽이 짓고 바깥 출입을 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썼으니까.
0: 그리고
1: 이거에 쓴 후에는 후유증이 없답니다. 다시 반복해야 한답니다.
0: 그렇죠.
1: 그래, 예. 이 우리 어머니 특별하게 이 약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이분이 아주 좋아 나으신다. 그래 이분이 이 활동이 아주 좋을 때 이거에 굉장히 떡을 쓰겠답니다.
0: 예.
1: 이런 약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지금.
0: 예.
1: 그래서 오늘이 배달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된 전부의 성분 자체가 중풍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호시의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너무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중번에 뭔가 뭐 서치에서 신체 검사할 때 뭔가 뭐 신체 검사 받았는데 혈압, 혈탕이 좀 높고 혈압도 높고 하고 원래 혈압은 고혈압이 있는 환자고 혈지 좀 높았대다.
0: 예.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소리 무슨 약을 먹어야 되겠는가 그냥 생각하다가 방송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뭔가 이 전이 박사가 노벨상을 두 번 탔다 하지 해서 여러 연구원들 많이 그러니까 연구해서 개발한 약이라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0: 예.
3: 벌써 먹으니까 나 혈압이 조절 잘 됩니다.
0: 예.
3: 두 가지 약을 그냥 먹었다 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니까 나 요즘은 한 가지만 먹어도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5g 짜리, 5g 미리 짜리 하나 먹어도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혈당도 저는 온종일 잘 지내는 없지 않습니다. 좀 높던 게.
0: 그렇죠. 예.
3: 혈지도 좀 정상이 됐답니다.
0: 기본 입금입니다. 예.
3: 그 형사도 그래서 무슨 증상이 있는가 뭐 가슴이 그냥 예 두근두근 거리고 뭐 손도 많이 차고 이래 되었습니다. 근데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많이 났고 침침하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 개조에서는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예. 그래도 더 좋은 거는 머리 나면 평상시에 머리 그냥 터지는 것을 아팠댔습니다. 가끔씩 하다는 게 이제 그 증상 없어진다 저는.
0: 머리가 터진처럼 아픈다는 게 혈관성 두통입니다. 그게 나이 드셔서 머리가 아픈 거는 혈관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성 뇌혈관의 문제는 심장의 혈관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
3: 그래서 어떤 날 머리 지내 아플 때만 두통이 때만 머리 두드리는 싶다씩 이랬습니다. 걔는 그게 어서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저녁이면 또 자지 못해서 그냥 꿈이 많던 게 자지 못 꿈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그냥 흉하고 예, 좀 피곤해 피곤했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증상이 없어지고 어제 머리 마가지고 정신이 난다 저는.
0: 예.
3: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또 물어볼 거 뭔가 뭐 우리 친정집본같이 형님이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이게 어제 자꾸 새 소변 자꾸 새서 예, 저때 사람이 지린내 나서 참지 못 바쁘단다 자꾸.
0: 그렇죠. 그게 큰 일이죠.
3: 예. 뭐 다 먹는 데서 너도 더러 싫어한다.
0: 특히 경로원에 있는데 예.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냄새 피우니까 그렇죠. 곰팥이 가여서 그런 건데.
3: 예, 새벽에는요.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은 게 언제나 나가지 자꾸 나가면 그렇게
0: 그렇죠.
3: 못 치면 냄새가

0: 할 바가 없습니다. 예.
1: 예, 그래. 나도 오늘 전희 박사도 배달받고 우리 형님도 세심히 이렇게 배달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1: 요즘 얼마 줬을까? 값이도 저렴하고.
0: 이번에 우대정책이 특수하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1: 너무,
0: 바랍니다.
1: 너무 좋으니까. 예, 그래 예. 배달받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전희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벨상 두 번 받은 게 이래 그러는지 다른 약보다에 좀 특출한다.
0: 그렇죠.
3: 전희 박사.
0: 예, 예.
3: 예. 그리고 예, 이게 제일 좋은 게 기억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0: 그렇죠.
3: 나는 이게 무슨 물건 어디다 두면 잘 찾지 못한다. 그래 어디다 둔 거 몰라 그래서 사서 그 오네를 헤매니 그래서 다 두던 게 어디는 그런 줄서 아이 한다.
0: 어 그렇죠.
3: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전희 박사가 그런 밤에 잠을 잘 잔다.
0: 그렇죠. 모든 평행을 이루어 주게 되었죠. 예.
3: 예. 꿈을 끼다 나면 잔 것까지 한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영 피곤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도 보고 그래서 뭐 예. 죽은 사람도 밥도 해주고 별 그런 것들이 꿈을 자꾸
0: 그렇죠.
3: 끼고 나면 예. 아, 아침에는 기분도 상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자다도 꿈이 없어서 이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그렇죠.
3: 예, 아침에 잠은 성신하고 결국 내 심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꿈에 교십에 여러 가지 약을 한 서너 가지 막 심장약을 먹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게 심장이 자꾸 후두두 하던 게 영 좋아져서 예, 그래서 봄에 교십에다가 그래서 예, 그래서 리치 수심펠 그 오워입니다. 눕거립니다. 그게 뭐든 일 없습니다.
0: 예,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게 심장도 영 잘 도와주고 기억도 도와주고
0: 심장과 예. 뇌혈관에는 알아주죠. 예, 예.
3: 예, 영 좋습니다.
0: 특수합니다.
3: 우리 아저, 예. 예, 우리 아저씨는 지금 이 소변이가 예, 작습니다. 그래서 예, 이 그 썼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예.
3: 할날 밤에 소변을 대번씩 보니까 예, 미네 신 것 같지 않지? 그래서 이거 시신 1호로 썼는데 만으로 이렇게 어떤 소변을 할날 밤에는 어떤 날에는 한 번이고 어떤 날에는 그래서 두 번이고 예, 그래 영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대할 또 좋을 때 이 전희 박사하고 요거 세신 1호로 두 가지를 다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영 잘 하시겠다며 이제 상수랑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전희 박사를 먹고 만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4: 소변이 자서 나는 영 고생했습니다. 난 이거 젊었을 때부터 이랬는데 안 맞냐고 먹어도 안 맞더라 말인다. 그래서 조금만 사 먹어도 이내 밟지 않나 말인다.
0: 예.
4: 예, 고생 많이 했는데 약속의 소리 좀 사던 자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아프고 저리고 하던 이 증세 지금 네, 이렇습니까? 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4: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요. 밤도 잘 잘 수 있고, 예.
0: 그럼요.
4: 예. 사과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매진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예. 다들 용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예. 우지럭증도 안 나고, 머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고, 예. 병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겨우 기관지염물로 항상 감기를 빼놓고 하고, 예. 감기만 걸린 것도 뒷거리가 심한데, 이게 다 나서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0: 네.
4: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잘 걸을 수 있고, 예. 그래, 여러 면으로 효과가 오니까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 이러는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전염기 비대얼로 저리 사변이 갔고, 예. 숨을 꺼지 못하고 잠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사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잠 잘 자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안 납니다.
0: 예.
4: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가 없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예. 저기, 간이 나빠 그런지 항상 눈이 뿌연히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지금 많이 났답니다.
0: 예.
4: 계약이 여러 면을 효과서 하니까 예, 계속 쓰려고 들어보니 우리 활동도 좋은데 예, 장가에서 이런 두 가지 약을 다 배달하다 전화했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선택은 아주 현명한 선택.

0: 그런 데 있으니까 여름으로서 좋은 효과를 거둘 때 연속 여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새신이라고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이제는 쓴 지도 저는 곧 10달이 됩니다.
0: 아, 예.
3: 이렇게 쭉 견제했어요.
0: 아, 10달 썼으면 잘 쓰셨네요. 예, 예. 그렇죠.
3: 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쓰니까 내 허리 아픈 통증, 허리 다리,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그저 이 손목이 발목이 그저 다 이게 나무땡기스러 뻣뻣한 이런 증상들이 다 지금 소실되고 이롭습니다. 아예 아픕니다. 이전보다.
0: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날씨 변화에 아주 이게 정말 이전에는 관절이 세게 아팠는데 허리도 아프고 이러는데 지금 평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감기도 안 걸립니다.
0: 예.
3: 정말 이거 쓰면서 면역력이 제거되니까 감기 한 번도 안 합니다.
0: 그렇죠.
3: 다 이게, 예. 그러면 혈압이 조절 잘 받고 혈압이 또 온정되니까 심장도 편안합니다.
0: 그렇죠.
3: 예, 심장,
0: 예,
3: 예. 예, 심장도 편안하고 이러니까 심혈도 박도 그렇게 빨리 뛰는 게 지금 정상 범위 70, 80, 85 그 정도
0: 돼. 어, 너무 정상으로 따라오셨네요. 예.
3: 예. 담장도 편히 잘 갑니다. 예. 그리고 하루 저녁에 아무래도 한 10번씩 일어나던 게 그 다음에 지금 그저 한 번이나 그저 그렇게 일어나면 그럼 다시 또 이전에 잠들 수 없는데 그럼 턱 누우면 또 잠다 인사 잠다
0: 예.
3: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온몸이 그래서 급분하고 이 머리도 맑아지고 예. 무슨 온 하루 일도 좀 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선생님
0: 예.
3: 그래서
0: 그렇죠.
3: 예. 저는 이렇게 최선으로 떨굴 수 없습니다. 계속 쓰려고 하면서 예. 이렇게 좋은 활동에 활동이 참여라고 내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콩팥이 좋아져야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져야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서 새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단순하게 콩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견지만 하신다면 좋은 효과성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도경이 바로 새신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3: 예, 정말 오는 애 들어서는 이야기가 필수품입니다.
0: 아, 예. 그렇죠.
3: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나는 예, 명서방 어서 쓴지 11달 됩니다.
0: 아, 잘 쓰셨네요.
4: 예.
0: 어떠세요?
4: 명서방 어제 일어나면 아이 나 전제 먹으면 어제 굉장히 앞에 소면에 명서감이 이렇게 눈 깎아라 눈물 흘리고 앞에 무슨 선생님이 내 언제 물어보니까 유리체 혼탁이라 앞에 거미줄 같은 게
0: 아, 그렇죠. 유리체 혼탁입니다.
4: 소면 그렇던 게 그다음에는 아, 아이 나가 깎으시 그 뿌려 해보세요. 그게 아이들이
0: 백내장
4: 올라왔죠. 예, 그래서 예, 그다음 이게 아이들이 따와서 가서 검사하니까 0.3이 0.4 이렇게 했고
0: 아, 그때 예, 수술하라 할 겁니다. 예,
4: 예 백내장. 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술하라 때는 그거는 어금 남아 아이들이 따와서 이거 어쨌든 약 이거 먹어야 되지. 그런 게 이거 명서방에 한 예 석 달 쓰가 예 그 이렇게 눈물 나고 깎아라고 예 나가면 또 말할 수도 세고 눈물 나고 이렇게 혼탁에 연해지고 옷은 집게다. 그 다음에 옷은 됐겠다. 그 다음에 차차차 뜰까 반년 쓰니까 예. 그 뿌옇뿌옇 게 무슨 옷을 지지합니까 선생님?
0: 그게 보양기 네. 보통 백내장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있는데 그게 약으로서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이 떨고 예, 있는 약은 그래. 그건 거의 효과가 뭐 0. 몇 퍼센트 이사람만 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이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서야 철저하게 해결받는 건데 이 제품이 확실히 많은 분들이 기본으로서 명세방은 백내장에 시력이 올라갔다 보양기 벗겨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의 기본입니다.
4: 예, 그래, 내 생각이, 요 약은 내 주면, 야, 내 주면 마음쿵만 먹고 역사들은 주면 내 임바로 내 주면 운이 좋다 해서.
0: 아주 현명한 예, 선택입니다. 예.
4: 11달으로 썼는데, 11달. 예. 다리가 검사할까? 예, 0.5, 0.6, 이렇게 올라와. 예, 그래. 무슨 약 썼길래 이렇게.
0: 대단합니다.
4: 이렇게 예, 예.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와서 검사한 게 이렇게 좋았어. 예, 그래. 눈 약은 0.5 약 썼다고 생각했더만은. 이 그랬더만 오 야구는 쓰는 소리 아이 숨이 몇 개

0: 숙제다 선생님.
1: 완전히 뭐 눈이 앞에 실명으로 기본상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더 실명 조금 더 그러면 고치기 바쁘세요. 그만
1: 그렇죠.
0: 그다음에. 예. 예. 그래 선생님 고맙다 인사드리고 이번 우리 활동이네요. 명서방송 아세요? 더 한 1년 먹자 1년치 싸가 버립니다.
1: 명서방은 간을 도와주고 담낭을 도와주고 폐혈, 심장혈을 쳐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이 명서방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오장이 불편하고 눈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특히 간, 담, 예, 그렇죠.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 외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미리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안과 질병은 노년기에 들어가서 뭐 항반변성이라든지 혹은 또 당뇨병 있다면 당망증이라든지 심막막 색소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를 시력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사분이 이걸 보게 시력이 올라갔다니까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고맙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눈병은 우리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나는 눈에 젊었을 때와 20대, 30대가 똑같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기본으로서 눈은 여러 가지 모병을 불러오고 증상을 불러오게 되어 있고 특히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큼직한 안과 질병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막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시신경이 위축하는 질병입니다. 시신경이 완전히 위축하게 되면 5대주 4대양 어디 가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무슨 방법으로 지금 서유에서는 비타민제를 이거 임시 달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중요해서 방법은 바로 우리 명서방이란 여기에 21가지 유명한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은 피가 제대로 들어가야만이 제가 늘 말씀드려 있지만 해도 뭐 더세 얼스 한다지 하면 눈에 피가 들어가야만이 그게 대사활동을 완성할 수 있어서 눈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제품 명서방 자체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서 간단습열을 쳐주게 돼 있고 상처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광명을 찾게 하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심막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보통 한눈이 질병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질병 두 눈의 질병을 다 함께 합니다. 왼쪽이 백내장, 오른쪽 백내장 그리고 함께 그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야맹증으로부터 눈이 심막막 색소변성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맹증은 쉽게 그저 밤에 술 보면 뭐 술 나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래서 눈 치료에 있어서는 명서방이다. 시장에서 자리 잡듯이 한 우수한 치료 제품 바로 명서방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보유하시고 아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바로 우리 시중에 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이 여기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녹혈정 전독근 이런 것을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데 이걸 드심으로 해서 콤파치 양을 돌아주게 돼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조혈 공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조혈 공능이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역력 저하 더불어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콤파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러 가지 추위를 쉽게 타거나 소화가 슬되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세신 1호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용정에서 예, 교원 사업을 하면서 문학 창작을 견제해온 그리고 퇴직 후엔 또 해외에 가서 일하면서도 끈질기게 문학 창작을 하고 있는 류성미 시인을 소개하려.
0: 예. 그럼 오늘도 먼저 류성미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성미 시인은 예, 1967년 10월에 안도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연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2년간 용정에서 줄곧 교수 일선에서 사업해 왔습니다. 그 중에 23년간은 담임교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농촌 학교 지원으로 삼합진에도 1년간 내려가 교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업했기에 용정시 우수교원으로 당선됐고 주교수 신서, 용정시 교수 능수, 용정시 교수 골간으로 됐습니다. 그는 선으로의 선급, 주급, 시급 교수를 진행했으며 경헌 논문을 국가급 4차, 선급 2차, 주급 6차, 시급 8차를 발표했습니다. 간행물에 또 세편의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지도한 학생들이 전주 장문경연에서 20여 차 상을 받았고 본인도 우수지도교원상으로 20여 차 표창받았습니다. 1989년에 연변대학 조문학부의 함수를 졸업하고 시집 어느 날이 토크쇼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또 수필집이 빛과 그림자 사이를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 수필, 가사, 동시, 동요 등 수십 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이 경력을 보게 되면 또 이 문학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 문학 창작을 하면서 류시인한테 문학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1: 예, 그는 예, 그의 시집 어느 날에 토크쇼를 내면서 예, 그 시집이 머리 그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엔 그냥 1년에 한두 편씩 시를 써서 잡지에 발표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하지만 주변의 문학 동인들이 시집도 척척 내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으며 짬짬이 시간 내어 시공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로에도 꽃이 핀다고 그렇게 시작해서 손이 부르트게 쓴 작품들이 어느새 책 한 권 묶을 분량이 되었다. 시집을 묶는다는 것은 자신이 창작에 대하여 한 단계 총화하고 점검해두는 의의 있는 일이라는 주변의 권고에 나도 한번 당당히 시집을 내보고픈 욕심이 생겼다. 이 한 권의 시집에 수록된 시들에는 여지껏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희노애락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와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35성상 동고 동락을 함께한 동료들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모두 적혀 있으며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꿈, 희망, 소망이 모두 적혀 있는 것 같다. 늘 따스한 봄날처럼 그동안 나의 작품을 읽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여러 지인님들께 허리 굽혀 감사 인사를 올린다. 이제 갓 걸음마를 뗀 늦깎이 시인으로서 시집 출간이란 너무나도 엄청난 즐거움인 한편 어깨도 한결 무거워난다. 내 생애에 짊어진 영혼의 정화를 위하여 열심히 더 좋은 시를 쓰는 것으로 허송했던 지난날의 안쓰러움이 깃발을 꽂아드린다. 정년 퇴직 후 한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공장과 회사, 식당, 홀 등 여러 일터를 거치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고 그 속에서 수필을 쓰는 작업도, 작은 여유도 얻었다. 그 여유는 나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글쓰기를 통해 나를 다시 돌아보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예, 첫 시집 어느 날의 토크쇼에 이어 첫 수필집 빛과 그림자를 내며 이 책이 지나온 삶의 흔적을 재조명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거울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0: 네, 그럼 유성미 시인의 국제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 가까이 또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하늘 놀이터입니다.

0: 하늘놀이터 류성미 룡구름 토끼구름 코끼리구름 쫓거니 달리거니 삼태성 북극성 북도질성 숨었다 나타난다. 하늘은 놀이터 즐거운 놀이터
1: 예. 이 동시는 이 하늘을 놀이터로 삼고 구름을 그 모양새에 따라 룡구름, 토끼구름, 코끼리구름으로 보면서 그들이 서로서로 쫓거니 달리거니 하면서 노리는 것을 일련으로 썼고 다음 이연에서는 이 삼태성, 북극성, 북두칠성이 또 숨었다 나타났다 하면서 하늘을 놀이터로 삼은 것을 썼습니다. 그 큰 하늘을 이 감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로 본 것도 기특하지만 아이들이 심리에 맞게 쫓거니 달리거니 또 즐거운 놀이터로 표현한 것도 아이들이 구미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해바라기입니다.
0: 해바라기 류성미 해종일 햇님만 바라보아요. 콩콩 강아지 지저대도 못 들은 척. 삐약삐약 병아리 놀려대도 모르는 척.

0: 예, 태양에 대한 그 해바라기 충성심, 예, 집중력은 바로 충성심. 여기서 강아지 콩콩 짖어도 병아리 삐약삐약 놀려대도 오직 해님한테만 충성하는 그런 충성심 때문에 나중에 까만 기름이 꼴똑 찬 해바라기씨를 만들어내서 이 세상의 고소한 향기를 터칩니다. 그게 바로 충성심이 결실이라면 결실이죠. 그리고 해바라기의 그 최종 사명이죠. 해바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집중력과 충성심을 북돋우고 있어 좋았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이슬입니다.
2: 이슬, 류성미. 지난밤 더웠나봐. 꼬다기 꼬다기 진땀이 성골성골. 캄캄한 밤 무서웠나봐. 꼬다기 꼬다기 식은 땀이 방울방울.
0: 예, 이 동시에서는 예, 이슬 꽃 아기들 이마에 진땀으로 보았는가 하면 밤이면 또 식은 땀으로 보고 있는 것이 기발합니다. 진땀은 너무 더워서 송골송골 맺힌다고 하고 식은땀은 캄캄한 밤이 무서워서 방울방울 땀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이슬에 대한 비유가 타당하고 기발합니다. 여기서 이슬은 자연의 것인데 시인은 그것을 인격화해서 꽃 아기 이마의 땀방울로 화합니다. 그래서 동시가 한결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0: 예,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도시락입니다.
1: 도시락, 류성미. 도시락 뚜껑을 열면 피어나는 환한 얼굴. 밥알 하나하나, 엄마 정성 하나하나. 몽글몽글 풍겨나는 엄마의 향기 한가득. 나는 매일 엄마의 사랑 먹고 자란다.
2: 예, 이 동생은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썼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면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환한 얼굴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락 안에 밥알 하나하나는 엄마의 정성이 하나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음식에서 몽골몽골 풍겨나는 향기는 엄마의 향기라고 한 술 더 뜹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는 종결어로 나는 매일 엄마의 사랑 먹고 자란다 라고 씁니다. 하나 도시락을 가지고 엄마의 정성과 로고를 동심에 맞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적 가치도 부여된 좋은 동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햇님입니다.
1: 햇님, 류성미. 우리 엄마 얼굴에 방실방실 밝은 햇님 떠오르면 할머니의 주름살은 쪼옥 펴지고 아빠의 어깨는 으쓱 올라가고 내 가슴에는 평화가 깃들어요. 엄마 얼굴에 뜨는 햇님은 우리 가족의 햇님.

예, 한 가정의 분위기는 많은 경우 이 가정을 알뜰히 꾸려가는 엄마의 얼굴에서 비롯됩니다.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면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좋고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지면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죠. 시인은 이 전경을 기초로 우리 엄마 얼굴의 방실 밝은 해님이 떠오르면 할머니 주름살은 쪼옥 펴지고 아빠 어깨는 으쓱 올라가고 내 가슴에는 평화가 깃들어요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더욱 높이 우러러 엄마 얼굴에 뜨는 해님은 우리 가족의 해님이라고 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엄마의 얼굴은 한 가정의 해님처럼 중요하지요. 개괄이 타당하고 시적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나무입니다.
1: 나무, 류성미. 파릇파릇 봄이 오자 새이봇 노모조와 가지들이 하늘하늘 봄바람과 손잡고 춤을 춥니다. 잘 익어 터지는 여름 오자 부들진 몸매를 자랑하며 여기저기 파란 물바다 애워옵니다. 더운 바람 입에 물고 푸른 파도 넘실거립니다. 노랑빨강 가을이 오자 노랑색 빨간색 너무 좋아 온몸을 활활 불태워 갈바람이 안겨 어디론가 활랑이며 날아갑니다. 꽁꽁 오르드는 겨울 오자 아지마다 하얀 속심 뿜어내어 온통으로 눈꽃을 휘젓습니다. 눈바람 품어안고 쌩쌩 북극의 하늘을 노래 부릅니다.

0: 예. 사계절에 목을 맡기니 나무의 이런저런 동작을 통해서 북극의 자연을 노래합니다. 계절마다의 그 색깔과 움직임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동심에 맞는 시어들과 기본 색깔 위주로 한 아이들이 그 어려서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공존하도록 이끄는 작용도 곁들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2: 첫눈, 류성미. 면사포 쓴 가로등 고개 숙이는 인사를 새겨둔다. 점퍼 입은 산의 손짓에 설레는 까닭은 돗자리 깔고 춤추는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모자 쓴 나무들 도돌이 하는 모습이 입을 덮은 차량들 동음으로 전율할 때에 우산 쓴 집들의 미소, 웃음 펼쳐 거리를 반가움으로 돕는다. 뻗쳐 올린 갈망의 가지마다에 첫사랑 그 향기 꽃 피워주면 옛 생각 나풀 나비 되어 하얀 꿈결 보듬어준다.

0: 예, 이 동시에서 가로등, 산, 강물, 나무, 차량, 집, 거리, 첫사랑, 나비 등등을 예, 첫눈과 결합해서 첫눈이 그 하얀 본질과 겨울이 전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하얀 면사포를 쓴 가로등으로, 산은 하얀 점포를 입은 산으로, 강물은 돗자리 깔고 춤추는 하얀 강으로, 나무들은 흰 모자 쓴 나무로, 집은 하얀 우산 쓴 집으로, 나비는 또 하얀 꿈결 보듬어주는 나무로, 모든 것을 하얀 일색으로 색칠하고 있어서 덕씨가 돋아오르고 살아납니다. 형상이 잘 살았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연필입니다.
2: 연필, 류성미. 빨간 놋 연필, 파란 놋 연필, 모두가 까만 발자국 찍어요. 하얀 종이 위에, 노란 종이 위에, 언제 어디서나 까만 발자국 찍어요.
0: 예, 색깔이야 어찌됐든 예, 연필이 목적은 글을 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인은 옷은 어떤 색깔을 입었어도 까만 발자국을 남기는 그 목표를 위해 분전하는 연필 정신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그 어느 아이든 예, 모두 다 공부에 열중하여 지식을 많이 누리는 이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동시도 역시 교육적 가치도 부여하고 있지 않나 나름 생각해 봅니다.
1: 네, 그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시인들이 작품을 쓰는 가운데서 우선 그 교원 생활을 했던 분들도 그렇고 그 교원 생활 아닌 분들도 그 연필에 대해서 아주 그 연필이 어떤 뭐 자희장 정신이 할까 그런 그 형상에서 이 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연필, 예, 연필 많이 나옵니다.
1: 네. 그래서 뭐 연필로 뭐 자기 인생을 뭐 적어 나간다든가 혹은 또 그 연필이 그 자신을 그 소모하면서 우리 그 초대처럼 그러잖아요. 초가 자신을 타서 없어지면서 또 그 불을 밝혀서.
0: 그렇죠. 예. 그럼 연필도 점점 자기 몸이 달라지면서 계속 그 네. 글을 써다니는.
1: 이것이 또 그 같은 그 대상물이지만 또 여러 사람들한테는 또 부동한 이미지로 또 이렇게 또 형성화돼서 또 이 시가 나오지 않나. 네.
0: 예.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림자입니다.
2: 그림자, 류성미. 좀 더 뒤에서 함께 홀홀 달리기도 옆에서 함께 찰싹찰싹 공부도 함께 한쪽에서 슥싹슥싹 그러나 흐린 날 어두운 날 빛이 쉬는 날 그림자는 보란 듯이 투명 옷 입고서 나랑 한 사람 돼버리죠.
0: 예, 이 그림자가 태양광선에 의해서 그림자로 있을 때와

또 햇빛이 없을 때 예, 그림자가 없어지면서 나와 한몸이 될 때를 예, 물리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은 예, 그림자일 때나 나와 한몸이 될 때나 모두가 예, 전심전의로 나만을 위해 분전하는 그런 그 그림자의 그 속 깊은 사랑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 예, 나의 부모님들처럼 예, 앞뒤로 나만을 위해 수고하시는 그 사랑을 동심에 맞게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을 위하는 그런 그 깊은 마음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시는 또 새로운 대상물을 찾았는데요. 시 제목은 치솔입니다.
1: 치솔, 류성미. 치솔은 욕심쟁이. 치약이 맛있다고 계속 달라고 하네. 치솔은 장난꾸러기. 요리조리 돌아다니면서 이빨 구경 다 하네.
2: 예, 아주 너무 재미나게 썼습니다. 이 동시 포인트는 바로 치솔을 인격화한 거죠. 그래서 이 치약이 맛있다며 계속 짜달라고 하는 거 하면 또 일단 치약을 바른 후에는 장난꾸러기처럼 요리조리 입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빨 구경 다 한다고 합니다. 치솔의 작용과 인간의 그 치아를 위한 봉사활동을 마치도 어린 개구쟁이 아이처럼 표현하니까 동시가 막 살아나죠. 그리고 어린 독자들은 호호 하며 웃음 속에서 치솔의 수고로움을 알게 되고 이빨을 더욱 아껴야 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역시 또 교원생활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대상물인데요. 제목은 고무지우개입니다.
1: 고무지우개, 류성미. 고무지우개는 의사입니다. 틀린 곳 있으면 날도와 잘도 지워줍니다. 지우개, 지우개, 내 사랑 고무지우개. 꾸러기 내병 치료하느라 몸 점점 작아지어도 날도와 오늘도 한몸 다 다슬고 틀린 곳 지워줍니다. 내 몸의 병 말끔히 고쳐줍니다.
2: 예, 이분한테 치솔이요, 고무지우개요, 연필이요 이런 시들이 많은데 이 동시에서는 고무지우개를 의사로 비유해서 틀린 곳이나 내 몸의 병이나 다 말끔히 고쳐주지만 유독 자신만은 잊고서 몸이 점점 다스려 작아지어도 꾸러기인 날 위해 한 생을 바쳐가는 그런 그 숭고한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필이나 고무지우개는 일상에서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그 믿음은 큰 거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기 신변의 작은 것에서 큰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소중하게 느낍니다. 역시 교직 사업을 오랫동안 해하면서 관찰해온 그 숨결이 느껴지는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이슬이입니다.
1: 이슬, 이, 류성미. 햇님의 숨결 아래 남아나는 작은 우주가 있어. 바람도 어쩔 수 없는 마법처럼 숨어있는 순수. 파란 잎 끝에 맺힌 비밀스런 동그란 꿈 하나. 아지는 그 속삭임 담아 안고 조용히 흔들리고 나는 그 신선함에 포근히 안겨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맑기 맑은 아침을 맞이해.
2: 예, 작은 이슬방울 하나를 두고 시인은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방울을 나만 아는 작은 우주로, 또 마법처럼 숨어있는 순수한 것으로, 파란 잎 끝에 맺힌 비밀스러운 동그란 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한층 미학을 일으켜 내가 그 신선함에 포근히 안겨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막디말을 아침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하나의 작디작은 이슬방울 때문에 결국 내가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막디말 아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작은 그 이슬방울로부터 인생의 참도를 도출해내고 있다는 게 기특합니다.
0: 예, 참으로 그 지금 화창한 계절 또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이 계절 유성미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함께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임 선생님 오늘도

0: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우리 지금 우리 활동 5월 31일까지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 한다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에 이 우리 활동에 이번 우리 활동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에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현금 1,620원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이번 우리 활동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은 현금을 그 더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다종 비타민 B석을 3곽 드리는데 이 3곽이면 반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 B석이라 할 때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몸이 허약한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처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강기양이 있는 이런 분들 몹시 고생하시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좋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죠. 예, 그리고 눈에 뜨고 넣는 눈약에 예, 황금역에 웅담분 추출물하고 금호나 추출물, 진주가루에서 추출한 이런 추출물하고 장홍화 추출물, 야생에서 자란 국화 추출물하고 구기사 추출물, 결명자 추출물을 주요 원료로 이거 만든 이런 눈약인데 이걸 세곽 드리는데 이 세곽이면은 석 달 좌우 뜨고 넣을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여기 가격이 36곽이면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해드리기 때문에 4,752원씩 이렇게 감해드리는 이런 약이 조만이 없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 아주 그 큰 우리 활동이죠. 예, 결국 우리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리물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활동 기간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장약 심리방, 이게 세곽을, 제 본약을 세곽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가치가 99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

0: 그 다섯 가지 원인 가운데서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치료해주는 약이고 장약 심내방에는 혈압을 아래로 조절해주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그 첫째 원인이라 할 때 간 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눈앞이 아찔아찔하면서 귀에서 소리나고 실면증이 나타나고 번조 불안해하면서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심리방 먹은 환자인데요.
0: 예.
2: 저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나쁘다고 의사들 자꾸 얘기했는데 예. 나 먹으니까 이상하게 심장이 후두두하면서
0: 예.
2: 숨이 차고 증기를 올라올 때면 숨 차서 몇 번씩 쉬고 올라왔는데
0: 예.
2: 어쨌든 내 심장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방송하는 강의를 듣고서 이야기 썼는데
0: 예.
2: 한 1년 썼습니다. 굉장히 효과 좋고 어쨌든 좀 신경 이런 자극도 받고 이제 어쨌든 나빴습니다. 치매 그런 등속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게 뭔 게 효과 좋아가지고
0: 이 신경도 같이 치료해 주지않을까 원래
2: 예 치매병 올 것처럼 다시 나가면 생각이 또 안 나고 까먹집니다. 아. 머리에서
0: 예.
2: 그러면 영 속이 불편하고 어쨌든 영 아주 아이 좋으니까 이 강의를 듣고서 내 이 약 썼는데 효과 한 1년 썼습니다.
0: 효과 예.
2: 너무 좋아서 저기 브랜드 멤버로 우리 영감이 또 작년 11월 달에 녹공이 와가지고 이면병원 일주일 입원하고 11월 4일 날에 입원했는데 12일 날에 퇴원했는데 내 이 약 먹고 효과 받고 우리 영감이 금방 또 대수 쉬겠습니다.
0: 예.
2: 이게 우리 영감도 효과를 너무 빨리 보고 혈압도 짓고 높지도 않고 지금 혈압 날 따위 드신다.
0: 아, 예.
2: 이게 다림가에 따위 드시고 지금 우리
0: 이 다림가에 작용 다 한다 이야기.
2: 예, 예. 그래 우림치 따위 나고 이 사지도 또 제대로 쓰고.
0: 예.
2: 어쨌든 효과 용 빠르고 예. 어떤 활동 제대로 하니까. 매일 놀라다니는 게 지금 6달 넘은 하루도 빼놓고 매일 국대시장 놀라다닙니다.
0: 아, 좋은 일입니다, 그게.
2: 예, 그래, 너무, 우리 영감 빨리 하고 볼까? 우리 언니도, 저기, 내 경찰, 경동에 빵칼이 있어서, 예. 그냥, 예, 땡디름 보름씩 맞아야 효과를 보고 이랬습니다.
0: 아.
2: 그래도 또 자꾸 재발하던 게, 우리 영감 그, 나선 거 보고 이해하고, 썼습니다. 얻었는지 한 달 딱 됩니다.
0: 예.
2: 그런 게 경동맥 빵칼이 없어지고 땡디라이 많은다고.
0: 이 경동맥 빵칼이 어떤 분들은 넉 달 반,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이렇게 쓰고 서리 없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2: 예. 그래서 예. 엄청 맥이 나고 또 식사도 잘하고 옛날에 가뜩이 됐다고 나로 동생 칭찬 많이 한다 많다. 그래서 예. 그래 우리
0: 더 많이 쌌습니다.
2: 예,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다고 우리는 또 배달 받겠단다.
0: 예, 이번 우리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예 우리 활동에 남았더만.
0: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 번약 3곽이나 더 드리는데 이 우리 활동 예. 31일까지 딱 하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241-7979 예, 241-7979번으로 언니 이쁨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고혈압으로 예, 거의 20여 년 동안에 초약인 고혈압약을 먹고 산 환자입니다.
0: 예.
3: 거기다가 피해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통증 못하 소리도 나가 해서 예, 영의 병원에가 보이니까 신경 쏠로 그렇단다.
0: 예.
3: 이런 병은 예,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0: 네.
3: 이렇게 소리 나다가 내 도망가는 게 뭘까 싶습니다.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이와 강의를 듣게 되는데 세상에서 그의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생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도 배먹기 심하겠습니다.
0: 예.
3: 한 달 정도 먹으니까 예, 또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0: 예.
3: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좀 나가진 게 알립니다.
0: 예.
3: 여섯 달 만에 예, 완전히 지금 예, 불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 안 납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제가 이 약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0: 아, 잘하셨죠. 예.
3: 그래서 얘 약을 딸다고 이 약 먹고 얘 혈압약을 또 빼버렸습니다.
0: 예.

0: 뭐안 그래 아파트 몇몇 먹고 고치고 지냈는데 지금 밀리고로도 쉬지 않고 끊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등이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못 간다.
1: 예.
0: 약을 써보니까 약을 써본 사람이 알지 정말 이 약이 이렇게 효과 좋은지 모를 겁니다.
1: 하하, 그렇죠. 이상약이 원래 이 효과 잘 나옵니다.
0: 네, 그래서 너의 마음이 불편하고 싶습니다.
1: 예.
0: 얼마나 이하고 선택한 게 바랬는지 모른다.
1: 네.
0: 그래서 예, 우리 남편하고 같이 먹지만 예, 내 주위의 친척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많이 소개를 했는지 모른다.
1: 아.
0: 그런데 예수는 사람마다 다 효과가 온다며 나를 대신 불편한다.
1: 예, 이 약은 예, 누구를 소개를 해주면 누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요가 아이 먹는 약입니다. 소개를 해서.
0: 네, 그래서 예. 나는
1: 날
0: 한 번씩
1: 시작할
0: 때마다 가슴이 영웅 부듯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내 속에서 사람이 그렇게 써가지고 효과 좋구나 해서 예, 항상 기쁨 쪽에서 삽니다.
1: 하하, 예, 좋은 일입니다.
0: 선생님, 예, 선생님 이렇게 좋은 약 소개를 해줘서 예, 고맙습니다.
1: 예.
0: 이번에도 예, 우리는 36건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예.
0: 예, 우리 둘이 먹길래 빨리 달아난다.
1: 그렇죠.
0: 단기적으로 쓰고 예, 광고 단계를 거치면 되게 우리까지 먹길래 계속 먹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약 심리방 오랫동안 쓰고 있는 한나입니다.
1: 예.
3: 이 약이 정말 나를 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 약 덕에 지금 제 생명 가지고 사는 게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1: 예.
3: 저는 이 원래 기울 부족이 심해가지고 혈압도 영 60에 80으로 이렇게 풍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 만성 빈혈염, 만성 기울 부족으로 원래 그려놓으니까 영양실 됐습니다. 그러다가 심장도 아이 그런 신주체세 와가지고 심장이 딱 꺼서 맥혀가지고 좀 엄청 고생하다가 한 여러 가지 약 썼는데 안 거기서 그래서 조금 효과보다 그래서 더 효전이 없더란 말입니다. 예. 그러다 마침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게
1: 그럴 때는 바꿔야 됩니다.
3: 예, 고산지대 예. 야생약별로 오염이 없는 활성산소를 많이 가지고 나온 이런 약자를 하니까 그 다음엔 이게 아이 서당에서는 연 한금이 한금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간 이런 약제 활성산소를 많이 쓰니까
1: 예 그렇습니다.
3: 예 써본 게 확실히 이 뭐랄까 효과가 강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도 드세라는 사람인데 이 약이 독이 지금 드세라고 이전엔 이 여름이 돌아오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정말 진해만으로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 같아서 그래서 맥이 다 떨어지고 혈압이 좀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머리 아프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약독이 지금 5년 넘게 먹었는데 야 얼마 약이 좋습니까. 그래 이 약독이 심장에도 병원 모르고 사고 반신 지를 죽고 뜬 이 부유 와서 그것도 이로
1: 그게 제프의 아이오가나 좋고 예? 그리고 이 병원을 예, 병원에 가서 자주 입원하던 게 입원 아이오가나 얼마나 좋습니까.
3: 그렇지요. 다른 약을 네. 이렇게 그런 약을 많이 써도 여러 가지 써지만은 먹으면 계속 반복해서 병원 다녔단 말입니다. 예. 그걸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뭔가 또 이 눈도 예, 부여오니까 다 덮이고 얼굴 말이 어느 상에 오더란 말입니다.
1: 예.
3: 그래가지고 서로 허 정말 아픈 친구도 많이 맞았는데
1: 부유증이 무섭습니다. 원래.
3: 예, 그래가지고 이 약 쓰면서 다듬다듬 눈 우까풀이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비 됐던 것도 되고 어느 당연하던 것도 그거 마비라도 먹자도 뻣뻣해가지고 줄줄 흘리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 친척들이나 뭐 오게 되면 한 짝에서 앉아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딸로 쑥구질을 한다 먹고 이래가지고 쑥구질하고
1: 예.
3: 이래됐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정상이 되니까 사는 게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고 이 약이 예, 써보면 정말 소당약이 정말 이게 효과가 다릅니다.
1: 예, 이 원래 해발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자라는 약재들입니까?
3: 예,
1: 그래 놓으니까
3: 그래서
1: 오염이 안 돼.
3: 써보니까 나 이렇게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써보니까 내 우리 친척들은 얼마 많이 쓰는지 모른다. 그래서 모두 좀 이 병에서 해탈되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그래서 쓰는 사람마다 전 한정마다 야 약은 정말 맨마른 거 아예 선택하길래 이렇게 우리도 행복하게 산다고
1: 예, 근래 약을 선택할 때 꼭 약이 되어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서상이 야생약제라는 게 어느 마이 높은 데서 자라는 게 예,

0: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그런데 참가해가지고 전화에 참가해가지고서리 약을 그 사시는 분들이 있잖까 그런 분들한테 세곽 들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1: 예, 예. 처음입니다.
0: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저는 20날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잘하셨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예,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장약신의 밥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예, 혈압조절 해줘서 한 30년은 가는 거 딱, 하나 혈압약, 그, 혈압약도 소약을 두 가지, 세 가지 놓고, 혈압조절 해야 될까, 그랬지.
0: 그렇죠.
3: 그러면 세 가지 놓고 먹다 두 가지, 세 가지 놓고 먹어도 혈압조절 해줘서 인간 신경을 쓰는데, 이제 민 강의를 들어볼까나, 이 장약신 예방이 혈압조절에 그리기 잘 된, 잘 된다서 선택해 보는 게 안개라 혈압조절이 영 잘 된다. 지금 예, 이 다, 이, 사회 서약을 다 떼고 이 약만 먹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안되었다.
0: 이 서약이라는 거는 이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 이 혈압조절이 혹시 될 수 있어도 부작용이 크길래 이거 세기 권장하야 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 그래 남자들 예. 밤만에 혈압약을 또 또 떼고 이것만 먹는 게 혈압조절 너무 잘 된다 지금.
0: 예.
3: 야, 지금 정말 심해 혈압약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정말.
0: 그렇죠.
3: 예. 이것밖에 보고 됩니다. 그리고 이 혈압약 이 서약 먹어도 간, 쓴, 위로 상해서 간이 그리 아프고 위가 아프고 하는 게 그 증상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0: 아, 예.
3: 얼마 됐을까. 그리고 나는 또 심장병이 좀 엄중한데 엄청 심장병이 있어서 심장이 발동한다 먹어서 예. 아, 숨이 차고 우리 집이 3층밖에 안 되니까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서 헐떡거리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계속 올라갈 때 그렇다란 말은. 그리고 가슴이 낙지해서 그 이병이 발생한다면 막 식은땀도 지금만 그래서
0: 원래 그렇습니다. 심장병
3: 이번에 봐야 됩니다.
0: 예.
3: 이번에 치료를 이번에 또 나오면 또 밥 먹여 밥 먹어 그러는 게 지금은 이 약 먹은 다음에 입원도 와야지 이 약 먹고 있는데도 영 피나이 잘
0: 얼마 좋습니다.
3: 내게 생이 있어서 항상 어지럼증이 나던 그 증상도 어디 간지 지금 없습니다.
0: 어지럼증이 원래 빨리 없어집니다.
3: 이 약, 정말, 고산지역에서, 이 숙소에 제대로 됐단 말인데, 안개랑 황금이 숙소에 됐는데, 정말, 수상약이 정말 좋단 약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먹으면 빨리, 이번에 먹어보고, 확실히 수상약 다르긴 다르긴다, 영조수.
0: 다르죠, 예.
3: 예 영조수.
0: 그래, 약이 선택이가, 약이 내원을 예. 잘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말입니다.
3: 예, 거기, 무슨 야생약제 알고 먹었
0: 맞습니다. 그래.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이 야생약제 홍경천은 5,400m에서 자라는 야생약재입니다. 그거는.
3: 그 약재가 예. 좋단 말인데 그래 그런지 확실히 하고 혈압약 아예 먹고 신장이 좋아지니까 지금은 얼마나 제가 있는지 그래 우리 둘이 먹길래 이번에 배달 받아와 이번 또 활동이 얼마나 썼을까
0: 맞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독특하지 않을까 예.
3: 시어통시도 준다지 얼마나 썼을까 예. 예. 그래서 나는 이 약을 먹길래 우리 둘이 먹길래 이번에 배달 받아왔는데 우리 동무에 우리 활동실에 생긴 동무인데 이 동무는 어째서 그냥 이 동무도 관심병이 좀 엄중합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위가 나쁘고 예, 그다음에 그런 중풍도 두 번 오고 그래서 영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속에서 먹었는데 이 동무는 그 약이 어찌 그리 좋은가 나도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달을 받겠답니다.
0: 예, 배달 예, 받으시려면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241-7979번.
0: 예, 맞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10여 년간 고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예.
4: 네, 다발성 동맥경이 세게 있으니까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안개 낀 것 같고, 왜 휴닝하고 경력도 없고 그랬습니다.
0: 예.
4: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 서강약이 좋다 해서 이 약 먹기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서약 그렇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아예 되던 게, 혈압이 조절이 잘 돼가지고 8달 반 만에 끊고 지금까지 2년 이뤘습니다. 이건 큰 실험 났지 않을까.
0: 그렇죠. 예.
4: 여기 골이 계속 어지럽고 휑하고 굴레 먹은 골처럼 안개 끼인 것 같고 그랬는데 아침 일어나면 골안이 말수가지고 예. 정신 나는 게 알기니까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0: 네.
4: 그러니까 가지고 예. 그리고 예. 예. 관절도 아예 좋았습니다. 관절이 아예 좋아서 4층집인데 오르내릴 때면 두 번, 세 번씩 꺾어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랬는데 지금 이 무릎마디가 힘이 오고 확실히 가벼워진 느낌이란 말입니다.

0: 그러니까 그렇기가 쉬워가지고 한 달음에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두 사람이 남편하고 내가 먹자고 배달 받아왔습니다. 그래 내 도우니까 내 친구로 소개하는 내 친구 남편은 또 중풍이 두 번이나 왔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반신 잘 못 쓰고 침 질질 흐르고 말씀 똑똑히 못하고 억울해 뭉그러하고 겨우 이게 뭐니까 걷기도 좀 불편해 했는데 이것은 한 반년 썼는 건데 지금 효과 보기 시작해서 용서합니다 부부가이다.
1: 아,
0: 예. 그래서 춤 흘리던 것도 많이 나서지 말소리가 똑똑해지고 침대에서 내려서겠다 해서
1: 어느 장애라면 해결되거나 극히 좋은 겁니다.
0: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걸어다닌 거 하고 약간 이번에 또 활동이 좋다고 내 승전했던 게 이번에 저리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전화하십시오. 예, 배달 전화 예. 있습니다. 241-7979번입니다. 예.
0: 네,
1: 이사일 출구 예, 맞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 장약 심리방에는 간양이 울결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좋은 성분인 지룡하고 천궁,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담남성, 우슬이라는 성분이 간경락에 들어가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준다. 그러면서 해독작용도 해주고 간을 보양해주면서 간음이 부속하면서 간양이 왕성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내려준다. 두 번째로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그 원인은 담습으로 인해서 가래가 많이 끼고 막히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로 비장기가 허하면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고 또 메스꺼우면서 토하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또 설사를 한다거나 형태없는 변도 보고 맥이 없어한다. 그리고 무기력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식욕 부진도 나타나죠. 기름에서 식후물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꼭 비장위를 다스려줘야 됩니다. 이 장약 심리방에는 비장과 위 경락이 들어가면서 비장위 때문에 나타나는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황기하고 당기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그 두 번째 원인을 해결해 준다. 그리고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세 번째 원인이라 할 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동맥경화가 나타나면서 혈관이 딱딱해 나면서 굳어지고 또 막히면서 어혈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현운증 증상이 나타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죠. 어혈이라 할 때에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몸속에 뭉쳐있는 나쁜 피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꼭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가지고 어혈을 풀어주면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혈압 하면은 위의 혈압하고 아래 혈압이 있는데 위의 혈압이 높다는 것을 중이는 동맥경화가 심하다고 인정합니다. 위의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에다 주는 이런 압력이지요. 동맥경화를 잘 치료해주면은 혈관이 나른해지면서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위의 혈압이 높은 분들 이미 혈관이 굳어졌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동맥경화가 왔기 때문에 혈압약을 끊으면은 어느 순간에 혈압이 올라갈 때면은 뇌출혈이 생기면서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약과기 치료 범위에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적혀져 있고 또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게 또 중요합니다. 당귀라든가 천궁이라든가 우슬 황기하고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세 번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네 번째 원인이라 할 때 기혈 부속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황제내경에는 기와 혈이라는 것은 근본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중이는 기가 모두 네 가지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원기하고 중치, 잉치하고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네 가지 기를 다 보충해주는 약입니다. 기는 혈을 밀어주는 이런 힘이죠. 몸의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심장하고 대뇌에 혈액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사이 기혈부석이 있는 분들 보면은 항상 맥이 없어하고 피곤해하고 숨이 많이 차하면서 말할 맥도 안 난다고 합니다이. 중이들이 맥을 짚어보면은 맥박이 뛰는 게 아주 미약하게 뛰기 때문에 맥박이 뛰는 게 잘 안 알립니다이. 얼굴 색도 누르끄름하고 얼굴에 피색이 없지요이. 일단 혈압 조절이 잘 되게 하려면은 심장하고 대뇌에 혈액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이. 혈액 공급을 못한다는 것이 혈관이 막혀서 딱 못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자체의 몸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피가 적기 때문에 혈액 공급을 못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약심 예방을 써주면은 피를 많이 보충해 줄 수 있죠. 자연적으로 혈압이라는 것이 피를 보충해 주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혈부속 때문에 혈압이 높은 분들 그때 가서는 혈압약을 드시지 않아도 혈압이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약심 심리방에 보면은 약통이 치료범이 딱 기와 혈을 보충해주고 기를 조절해주는 약이라고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가 높죠. 이 장약 심리방에는 기와 혈을 보충해줄 수 있는 또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천궁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또 황계라든가 홍경천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부속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번째 원인이라 할 때 간과 콩팥이 음이 허하면서 음이 양을 공제하지 못하게 돼서 체내가 허해지고 열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음양 평형이 안 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콩팥이 음이 허해서 간 음을 자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액이 허해가지고 양기를 공제하지 못하게 돼서 체내가 허해지면서 열사로 인해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머리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뒤에서 소리 나고 또 허리 무릎이 시쿨고 해나루네 나고 손바닥 발바닥 이런 가슴에 보혈이 나거나 오심에 보혈이 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밤중에 그 증상이 더 가중해지죠.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 혈압 파동이 크고 피로해 나거나 또는 밤을 새는 것과도 관계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음을 보충해서 열을 내려주면서 간과 콩팥이 음양평형을 시켜줘야만이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에는 음을 보충해 열을 내려주고 간과 콩팥이 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음양평형을 시켜줄 수 있는 성분들인 천궁하고 지룡 또 소홍하고 당귀, 소목하고 담남성,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번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내고 있습니다.
3: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우루개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령관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손길, 기념 도장이 찍힌 엽서 한 장, 작은 일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이는 연결시에서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낸 생생한 모습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각

각종 원정 조치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이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 성과가 주민들의 웃음과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에서 구현되겠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는 외형이 간결하지만 기능이 구전한 공유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응급의약품, 식수설비, 휴대폰 충전설비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창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간주하고 관광객들의 작은 소망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관광 성수기의 큰 인원 흐름에 대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문명관광 쉼터를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양비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 전지가 다 떨어져 여기 공유의 집에서 충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연길의 맛집과 명소를 인터넷 안내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짐을 여기에 맡겨놓고 구경하러 갈 생각입니다. 연길이라는 도시는 정말 배려깊고 따뜻합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주객 공유를 견제하면서 직접 관광객 입장에서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분쟁 신속 처리 지점을 설치해 30분 이내에 대응하고 당일 처리하고 있으며 섬세한 봉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이면 연결시 4천여 개 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무료 공공버스와 애심 전용차가 거리 곳곳을 누빕니다. 이러한 섬세한 봉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의 인솔하에 연결시가 관리자에서 봉사자로 역할을 바꾼 뚜렷한 변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3,686만 9천 명이었고 관광 종합 수입은 54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결시는 2025년에 아시아 100대 고전 목적지에 선정됐으며 전국 현역 관광 종합 실력 100강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요의로 하는 정확한 실적과는 연결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면 발전도 추진했습니다. 연결시는 주객 공유 리념을 도시 발전의 세부 사항에 녹여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연결 로코아미와 3년 행동은 도시 건설과 민생 복지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오늘날 58곳의 유원광장이 새로 건설 또는 개조되고 7.7km의 도시녹지 도로가 조성됐으며 1만 2천여 개 가로등의 밤을 밝히고 9곳의 단절 도로도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불화 통화, 연지파 승격, 로후 주거단지 개조 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시녹지율은 40.8%,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14.7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연결은 선으로 전국 녹색 발전 100강현, 전국 신흥 도시와 품질 100강현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결 주민 구혜매입니다. 몇 년 사이 연길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현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도시가 점점 좋아지고 거리도 깨끗하며 관광지와 공원 관리도 더 체계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은 점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강가를 산책하고 공원에서 광작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거리 곳곳에 피어 사진을 찍어도 멋지고 공기도 맑아 살기 정말 좋습니다. 외지의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연결해서 관광객과 주민이 도시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립니다. 연결시에서는 창업대출 리자보조, 기능양성 등 지원 정책을 내놓아 중소 령세 상인과 귀향 청년들이 문화관광 분야에서 창업하도록 인도하고 연년우래 공공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 발전은 다른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재 연결시 여행 촬영 업체는 1200여 개, 커피숍은 1000개를 넘고 정품 민박은 8000여 곳이며 10만 개 이상의 취업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숨이 일관하게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을 근본 준거로 간주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기나 거치를 중시하지 않고 연결생활 도시 브랜드를 잘 구축하렵니다. 문화관광 융합과 민생 개선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인터넷 인기를 진정한 민생의 따뜻함으로 바꾸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0: 5월 26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7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도나시 2건, 중점 사건 1건,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중점 사건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1: 올 들어 전주 세무 부문에서는 출경세금 환급 정책 기회를 다잡고 통상국 군집과 다국 문화관광 융합 지역 위치 우세를 입각해 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방 발전과 소비 진작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루계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우리성은 경우의 관광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을 정식 실시했습니다.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연길공항, 훈춘통상구 등에 의탁해 중점추진구역을 확정하고 핵심 상권, 5회급 풍경구, 공항, 인류통상구 주변에 제1진 구매 즉시 세금 환급 가게 11개를 설치해 민족특색상품, 문화관광, 문화창의 등 핵심 품목을 피복하는 바 통상구 플러스 공항 플러스 풍경구 플러스 상권 세금 환급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화물 및 로무세과 부과장 곡보성입니다. 연변주 세무부문에서는 구매 즉시 세금 환급 편리화 모식을 시험점에서 실시하고 표준화 처리 절차와 위험관리 규칙을 통일해 세금 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동시에 통상구 입경대청, 세금 환급 가게 등 고객 흐름이 집중된 구역에 대해 다각도 선전, 정책 선전 강연을 펼쳐 정책이 연변에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의 실시는 우리조 다국문화관광소비융합발전을 1층 촉진했습니다. 입경 관광객들은 러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나라 관광객들이 위주로 복장, 신발, 모자, 전자제품 등 소비품들을 주로 사는 바 우리주가 상업 구도를 최적화하고 문화관광 융합 전경 건설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곡보성입니다. 이제 부문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세금 환급 봉사망을 1층 완산하며 규정이 부합되는 방어선을 구축해 실제 행동으로 다국 문화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촉진하렵니다. 교정 표준어 보급 활동의 제3회 전주 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강연 대회가 일전 연길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주당위 통전부, 주교육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활동에 전주 각 현시미 주직소학교에서 선발된 38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국정회를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를 주제로 소학교조, 중학교조, 교원조 3개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모든 선수는 표준으로 원고 없이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 학생들은 의젓한 모습으로 연변의 홍색 이야기와 민족 단결 분투 이야기를 힘있는 말로 전달하며 신시대 청소년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교원들은 강단에서 자신의 교수 경험과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리희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대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여러 민족은 성두시처럼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가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시대 소학생으로서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겠습니다. 연변 제1중학학생 정시윤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단결에 분투하는 강한 힘을 깊이 느꼈고 단결을 수호하려는 신념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의 담력을 길러줬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민족 단결의 전파자이자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교정 표준어 보급 및 주제 강연 대회는 전주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폭넓은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

0: 말했으며 여러민족 교원과 학생들의 국가 통용어로 문자 사용 능력을 높이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민족 단계를 씨앗이 모든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중화의 우선 문맥이 변강대제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연결시 제16 유치원 교양원 유정흠입니다. 이번 활동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청년 교양원으로서 앞으로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 수업 등 성장의 모든 순간에 녹여낼 것입니다. 교육자의 초심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이 영원히 활짝 피어나게 하렵니다.
1: 우리조 두만강반의 백년 통상구에는 이러한 인대 대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국문 수호자이자 지역 고품질 발전 추동자의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맡은 직책을 다하면서 세관은 지방정부와 대외무역기업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영가입니다. 대표 직책을 맡은 이래 왕영가는 인대 대표는 인민을 위한다는 초심 사명을 명심하면서 세관 업무를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동산구 일선에 심입해 대외무역 기업을 방문하면서 동산구 승격, 대외무역 산업 육성, 다국무역 편리화 등 중점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 건원 헌책해 세관의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지역 고품질 발전을 전력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올해는 제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동북아 개방 전연에 주둔한 세관 대표로서 저는 시종 국문수호 발전 촉진의 직책 사명을 실천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관의 국내 국제 쌍순환 교차 중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동산구 검역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품질 안전 관문을 철저히 관리하며 국문 안전 장벽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문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곧 발전 토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왕영가는 립체적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해 각종 위법 밀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국문 안전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왕영가는 지방 중점 대상에 적극 연결하면서 도문 도로통상구 승격 해조를 전력 추진하고 각 연합 검사 단위와의 협력을 심화해 통상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관장 정책 전달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사전 신고, RCEP 관세 감면, 원산지 증명서 자체 인쇄 등 평민 조치를 보급해 기업 통관의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통상구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장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감독관리 봉사 질과 효율 제고를 근본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관 기업 좌담회를 개최해 기업이 제기한 문제와 인대 대표들의 의견 건의에 대해 1대1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문제를 제때 해결해 기업이 주문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확장하며 효익을 높이도록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과 기업을 함께 중시하는 관통식 감독관리 모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무접촉 감독 관리로 경영 환경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연변 대외 개방 구도에 입각해 왕영가는 지능형 세관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변민 호시 무역 등 새 경영 모식 육성에 조력해 도문 통상구가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 산업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세관의 담당으로 연변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연길 장백 개발 개방 시험구 플랫폼 건설을 충분히 활용해 무역 방식을 풍부히 하고 산업 승격을 추진하며 호시 무역구, 다국 합작구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변민 호시 무역 플러스 현지 가공, 인터넷 플러스 변경 무역, 출경 가공 등 새 경영 모식을 탐색해 동산구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추동할 것입니다. 왕영가는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실무로 변강 발전을 지원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0: 기여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종업원 탁구 시합이 일전 연기돼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조 각 현시, 기관 기업 사업 단위에서 온 180여 명 종업원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조 종업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탁구협회 주석 임위동입니다.
2: 올해
1: 참가자들의 열의가 더 높습니다. 각 현시 선수들이 교류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민족 단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주탁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시합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두 종목으로 진행됐고 5판 3승제, 11점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치열한 겨룸 끝에 최종 리건정, 무문빈이 각기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남녀 부문 상위 6위권에 든 12명 선수는 연변조 대표로 제20회 길림성 운동회 종업원조 탁구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번 시합은 종업원 탁구 애호가들에게 기량을 겨루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줬으며 체육 경기를 통해 분진의 힘을 모으고 전민 건강체육 운동의 활발한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3: 연민대학 박걸 체육관의 일전 락상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된 이 체육관은 부지 면적의 4,075평방미터로 거시한 집단에서 1,400만 원을 기증해 건설했습니다. 이 체육관의 사용 투입은 학교 체육 교수와 사생들의 문체 활동 조건을 1층 개선시키게 됩니다. 연민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2023급 세계사 전공 학생 류보유입니다. 새 체육관의 락성은 교정시설을 1층 완성해 우리의 과외 생활을 더 풍부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 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신체를 단련하며 열심히 공부하랍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4: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5: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4: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5: 여기는 연길입니다.
4: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노래,
3: 듣고 싶은 연면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번째 곡은 위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따뜻한 동행의 의미를

다음으로는 태옥 작사 박승솔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입니다. 고향이 금산과 은산을 그려낸 이 곡에서 사랑하는 고향의 모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서영근 작사, 장서홍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봄의 따뜻함과 사랑의 설렘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로 사랑의 아름다움 전하는 이 곡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박정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산으로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산의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담은 이 곡을 양세리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다음은 조려과 작사 강현종 작곡의 아내의 노래입니다. 아내의 아름다움과 정을 담은 이 곡은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전해줍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허순자 작곡의 좋아했던 사랑을 통해 순수하고 행복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시겠습니다. 최련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미영국 작사 리동의 작곡의 그 사랑 그 음정을 들려드릴게요. 당의 사랑과 음정을 담은 이 곡은 따뜻한 힘을 전해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0: 변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가지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발효 동충하초 균분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옆방소 3곽, 코인잼 Q10 3곽 드리고요.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옆방소 5곽, 코인잼 Q10 5곽을 드립니다. 18곽 사시면 23곽을 드리고요.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옆방소 5곽과 코인잼 Q10 5곽 드리고 또 추가로 599원 가격에 칼슘 철 아연 셀레늄 단백분 두 통을 더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에 국화차 선물 세트 두 세트 더 드립니다. 행사 기간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특별 우대 활동은 예, 과제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 수치가 높은 문제가 아니라 혈관 탄성이라든가 혈관 탄력이 감소되고 또 체액 조절 능력이 저하되면서 혈압 변동도 생기고 약물 반응이가 또 달라집니다. 예, 바로 우리 생활 습관과 또 관계되고 또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저염식하고 금연, 절주와 같은 이런 습관들은 특히 노인분들에게 예, 아주 관건적인 이런 원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대사 기능 저하하고 다역제 이런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고려해서 저용량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예, 이 뜻인 즉 우리 한의 고혈압이라는 거 금방 발견했다 이럴 때에는 예, 이런 대사 기능 소화 기능이라든가 대사 기능을 조절하면서 약물을 가장 이 낮은 이런 함량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절하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혈압을 측정하고 또 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가 건강한 노후를 위하는 데서 가장 핵심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어떤 진단을 받았는가 뭐 좀 혈당도 높고 좀 고혈압 있는 환자입니다.

0: 혈주, 요즘에는 또 혈주정은 없다고 이럽디다.
1: 네.
0: 그거부터는. 그래서 지금 약을 먹기는 먹는데도 제 효과 잘 안 난다.
1: 네.
0: 뭔가 뭐 혈압 약도 하루에 막 세 가지씩 먹고 이랬습니다. 세 번씩 먹고 이랬는데, 낫지 않아서 지금 내가 방송 듣고 소리, 뭔가 뭐, 예, 뭔가, 높은 좀 악연한 환경에서 살고, 예, 고산지에서 사람 좀 아주 신기한, 좀 동청하서 지금 뭐 먹고 있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
1: 네.
0: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져 오면 신기하니까.
1: 네.
0: 진짜 먹어보니까 나의 확실히 믿음이 가고 좀 좋습니다. 여러,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 병 치료하니까 좀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강이 뭐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 세 가지씩 먹든지 한 가지씩 먹고, 한 가지 딱 5g 짜리로, 그, 또 막 알러티핀 한 가지 먹어서 안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달진도 안정.
1: 네.
0: 그리고 혈당도 여기서 약 원래 아예 먹었대서 근데 혈당이 안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0: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손도 차고, 발도 차고 해서, 몸이 좀 차니까, 나 그냥 이 소변도 잘랐댔습니다. 그리고 소변도 좀 새고, 좀 찌끔찌끔 보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따서새 나니까 좋습니다. 이게 많이 따졌습니다. 예. 그리고 무릎이 시려서 그냥 이래, 무릎 어깨를 이래 돕고 있었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아예 돕고 있는다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다 또, 심장도 좀, 고열이 있으면서, 예, 그냥, 뭐, 입 끝이 빨갛고, 가슴이 그것도 원하더니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네, 효과 본 거는 동충하초 발효분에서 너무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도전 거는 다른 약은 그냥 하루 세 번씩 먹어야 되지. 또 여러 가지를 얼마나 많이 먹을까. 무슨 배 아픈 약에, 위 아픈 약에 여러 가지 먹으니까 좀 불편했을 때다. 근데 이 동충하초 한 가지만 먹어도 여러 가지 병이 다 좋아질 때다. 근데 지금 너무 좋아서 오늘 또 더 배달 받겠습니다. 활동이 오라지 끝이 난다니까나.
1: 예, 활동이 30까지입니다. 이제 세 날이 남았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연합 가게 23과거 드리는 네. 활동이가 지금 제일 좋습니다.
0: 예,
1: 방서도 네. 5과하고 예, 네. 교식 5과 그리고 599원 하는 네. 이 미네랄 담배분 2통 예, 그리고 이 국화차 예, 이 국화차는 경상적으로 두시면 네. 눈 피로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네. 이 혈관 건강 바로 이제 고혈압이 있다 네. 할 때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0: 휴식은 원래 심장이 좋지 않습니까?
1: 예, 심장 영양제고, 예. 블루베리는 눈 영양제, 이렇게 예. 대하면 됩니다.
0: 예. 예.
1: 2830666번에 예. 연계하십시오.
0: 2830666번에?
1: 예.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전화할까?
1: 맞습니다.
3: 예, 나도 동차하차 바라보는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선생님 강의를 들 것에요. 정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하초로 이렇게 한다. 정말 특이한 약이 되냐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정말 특이합니다.
1: 네.
3: 난 이렇게 여기는 아이들이라도 입안이 자꾸 말고 입술이 싹 말라든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런데 내가 이걸 내 그 뭐 죽지는 않는데 이걸 내 그래도 약은 내 많이 먹었습니다. 물어보면 된다게 먹으면 아이들이 들어간 말입니다. 그래 이번엔 난 이거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럽스레. 그런데 동차 하초를 먹었는데 왜 먼저 이럽지 않을까 글쎄.
1: 네.
3: 야 생각밖에 내기로 야 다섯 약을 먹어 아이 그렇던 게 입력하자 아이 말라서요. 그냥 뭐 이렇게. 기름지 발라야 된다. 그래도 자꾸 마르고 입안이 말라 말라 해도 바쁘게 됐다는데 그게 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섭외진에 찾아가지고서 정말 아닌 게 애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차하천 먹은 다음에 이것도 이렇지 않을까. 그랬으니까 내 약을 얼마 먹었겠습니까. 섭외 그렇게 자주 있거나 그런데 아예 이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야 이게 정말 유명한 약인 유명한 약이다고 내 아들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깜빡깜빡 해서 아이고로 통계가 그랬을 때다 내올까봐 정말 무서워 했는데 그게 이렇지 않을까. 야 정말 어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이렇게 서서하게 정말 자고 나면 약 먹고 자고 나면 여기 이럽니까 저기 이렇고 이랬습니다. 약
1: 예.
3: 정말 특이한 약입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도 손발 시대가 돼 지난 아무리 어째 여름에 양말을 두꺼운 거 신어도 발을 시리고 이래서 이제 주물고, 주물고 이제 좀 낯선 것 같아. 이랬댔습니다.
1: 네.
3: 근데 이걸 내하고 약 먹었는데 어째 아이들 뜨자. 조금 소이 조금 낫다 하다도 또 자꾸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하던 게 동차 쳐먹은 다음에 소인들은 땀 납니다. 지금 내가 웃습니다. 양말을 안 신고 내 밤에 자면서도 빨래 하나 버린 처음이라고.
1: 네.
3: 야, 하여튼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1: 네.
3: 그래, 이번에 할때저 치자까나에 이제 며칠밖에 아예 안 됐으니까.
1: 예, 이제 세 날이 남았습니다.
3: 이제 약이 있긴 있는데 이제 할 때마다 쌓이니까 약은 비싸지 않테니까.
1: 예.
3: 그래 내 아홉가 싸다고 전화드립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일했으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3: 아, 정말 좋습니다. 예,
1: 자꾸 여기저기 아프던 증상이 하나하나 다 개선됩니다.
3: 어, 예. 예, 선생님 말씀 딱 맞습니다.
1: 예, 2830666 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2830666.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지금 동통화처의 김본회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무제약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의전증이 나고, 경계이었고, 심장에 두근두근 나고 숨차고 이러면 나면 밑도 소화도 잘해야 돼. 그리고 저 전립선 밑에서 소변도 잘해야 돼. 그리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리고 또 우리 집 사람들이 동통화도 이 금도를 같이 쓰는데 어제 쓰는가 하면 또 이 소화도 안 되지. 무릎 관절도 아프지.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둘 다 이거 쓰는데 지금 내 효과를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4: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우리 화도에 좋을 때 한 열야도 꽉 싸가지고 계속 쓰자고 합니다.
1: 예, 열야 뚜껑에는 23과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옆방소 또 이 교십 담백분 고기자차 예, 열야도 꽉 사는 분들에게 다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고혈압은 지금 이 고혈압이 수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을 보면은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은 지금 일반적으로 높은 혈압이라 하죠. 우의 혈압은 140 이상이고 이완기 혈압, 예, 낮은 아래 혈압은 91대를 예, 우리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2: 네, 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5: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5: 우리 집단에 이 동충하 철수는 가족입니다.
1: 네.
5: 그 쓰지도 좀 1년 넘었습니다.
1: 네.
5: 그 허가에 뚜렷하게 좋습니다.
1: 네.
5: 어떻게 좋은 거 하니까, 예, 운나는, 예, 어떤 나이, 어떤 90 거의 올라갑니다.
1: 네.
5: 그래, 이 발하고 손이 지내 시려서, 예, 할 일이 이 손과 발이 시려서, 그것도 죽을 지혜를 고생했습니다.
1: 네.
5: 그래서, 예, 좋다는 약은 별 약을 다 써가지고, 그냥 아이들한테 합니다. 예. 그러던 타였지만, 이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듣고서래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나 좀 써보자. 그래, 이거 약을 싸서 썼는데, 정말 기적처럼, 얼마 한 일주일 정도 먹을까, 벌써, 발이 온화나고, 손도 온화나고, 그렇게 좋다니까.
1: 네.
5: 이때까지 그 원래서 고상 좀 맞을게 그냥 바로 이거 그 반나절이나 감에 먹였나 그 옛날에 부두 부을 때도 그만까.
1: 네.
5: 감에 먹여놓고 이거 계속 반나절에도 먹지 않아서 그도 실에서 죽을 지경에 고상했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 네.
5: 그래 그 위가 또 소화해 됐어요. 밤은 한일 밑에인데. 어떻게 떨어와야지니까 이 병도 그렇게 딱 그래서 달라붙어가지고서 제일 좋은 약은 첨약이고 소약이고 뭐 좋다는 약은 따라댕기면 달아가서 물어보고 또 약을 쓰고 해야 돼. 그렇게 내 또래 아이들은 안다.
1: 네.
5: 근데 이 점에 동서아차 먹은 뒤에 점에 위도 아주 편안해지고 밥 먹어도 4살 되지 영 대라서 생각 그래서

0: 이주가 검사란 게 이렇단다.
1: 네.
0: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지내 좋았어. 정말 기쁜 날 뛰어행이 됐습니다. 그래 뭐이나 아무개나 다 먹지 할까.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말 사는 그 살맛이 나더라면 먹지 못하고 그래 놓고 사람 사는 게 영 귀차지 않고 고생하잖아. 그저 바빠도 죽어 어떻게 먹겠는가 생각하니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밥 잘 먹고 떼시고 기다리고 할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신자에 또 영 후들후들함이 이게 정말 바빴습니다. 신자는 그런 게 정말 주제를 또 하여라 합니다. 그런 거 아이 해요. 근데 이거 먹은 게 어떤 주제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서 내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배에 뚝 떨어지고 볼까 싶어서 야 약도 얼마나 좋은데 정말 한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내게는
1: 네 지금이 이 90세 이 90세를 넘긴 분들 가운데서 이 동충 하초를 쓰고 이렇게 무병장수 했다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것 이 양기마 보충해도 또 여러 가지 이런 소화 기능이라든가 회복이 다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또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예 장기적으로 그래. 쓰실 분들은 이 활동에 참가하십시오.
0: 예, 예, 오늘 나도 이 활동에 참가하자고 예. 전화드립니다.
1: 예, 2830666번에 예. 연계하십시오.
0: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그, 너무 좋은 것입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풍학과 발야동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나는 이 혈압 조사가 어째 잘 안 돼가고, 예. 그냥 머리 아프고 그것도 오지럼증이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난지 뒤에서 소리 난지 그냥 소리가 잉잉하고 자꾸 나고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잠을 못 자니 아침에 일어나서 잉잉해 정신난다고 맨날 개운한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다 따라서 신장도 나빠갖고 맨날 신장 두근거리지 숨이 차지 숨이 올라요. 그저 가슴 침침하다 가슴 또 말할 여지 없었습니다.
1: 네.
3: 어떻게 앞도 가슴 막 키우고 있긴 해.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도 거기다 따라 나빠갖고, 예. 소화되게 해서 밥을 잘 못 먹지. 밥을 못 먹으니 맥도 없지. 그저 관절이 나쁘지. 그래서 소변차 수사지. 이렇게 병이 많았습니다. 이래갖고, 예. 난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는 못 보고 있다가, 동충 와서 바라던 분이 시적이 했는데 이 약은 정말 효과가 좋더란 말입니다.
1: 네.
3: 4,500m 전에 이런 안전한 고온지 대해서 했다라고 예. 여름에는 시겠네. 불로 겨울에는 볼일로 따른 이런 약이 돼 그런지 정말 약은 예. 신장약이고 효과도 빠르고 예. 하루에 한 번 먹기도 좋고 이것을 위해서 내 말할 것 같은 그런 병이 지금 하나하나 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3: 예. 예. 그래서 나니 예. 어찌도 좋고 그런지 지금 어제 활동 며칠이 안 남았다 니까 이 약은 장기적으로 한번 써보려고
1: 네.
3: 활동이 참석에 조사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네.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예.
3: 예, 저도 동치나서 발효견부 먹는 환자입니다.
4: 네.
3: 예, 이건 저는 한 1년 좀 넘게 먹고 있습니다.
4: 네.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좀 추위를 다른 사람마다 특별하게 추위 탔습니다.
4: 네.
3: 예, 그리고 운우 덥고 아래는 차고, 예, 어쨌든 이게 음양 조절이 잘 아야 된다 해서, 예,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힘들다는 건, 제 밤에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4: 네.
3: 예, 잠 못 자고 가슴이 후두후두거리고, 예, 계속 이게 뭔가 혈압 조절도 잘 아야 되고, 혈지도 조금 높은 표준이 됐단 말입니다.
4: 네.
3: 예, 그러면서 자관이 영 고상 세게 했습니다. 자, 한 5년은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숱한 약을 썼는데, 말을 잘 아야 됐을 때다. 약을 너무 먹으니까 마지막에는 얘 뭐 이 약을 먹었든지 저 약을 먹었든지 뭐 생각 따위 나고 막 진짜 얘 먹은 거 또 먹고 해서 얘 진짜 막 무슨 무슨게 되고 말했으면 될지 몰라 얘 내 나이 집도 못 찾아서 막 멀게 됐습니다.
4: 네.
3: 예, 진짜 그렇게 고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 방송 듣고서 이 동충나토 발효견분에 대해서 내가 들어봤는데 이게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용특이하더라 말입니다.
4: 네.
3: 무슨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하고 또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거기다가 이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 약들이 몇 가지 있긴 있을 때다 내 방송 들어보니까.
4: 네.
3: 근데 이거는 발효 한계랄까 별로 더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 내 접해 먹잖아요. 저는 한 1년 좀 부위 먹고 있는데 이거 먹고 진짜 많은 점 해결받았습니다. 지금
4: 네.
3: 지금 기본상에 크게 예, 문제 없습니다.
4: 네.
3: 예, 잠도 잘 자지 밥도 맛있지 예, 이 아래 발이랑 시려봐가지고 예, 여름에도 막 양말 신고 이불 밑에서 잤는데 지금은 양말 다 벗고 잔단 말입니다.
4: 네.
3: 예, 발이 시려봐서 영 고상했습니다. 그 사람들 자꾸 나감 자꾸 놀려주지. 그래도 내 추운 거 방법이 없지 않아요.
4: 네.
3: 내 몸은 내 건설해야 되죠. 그래서 예, 그렇게 고상하던 게 이 동치나서 발효 견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게 많이 해결받았는데 하루에 한 번 먹고 얼마나 편리한가.
4: 네.
3: 다른 거는 그래서 이거 저거 먹고 먹었던가 생각도 안 나지. 자관 이게 여러모로 영 좋다 말입니다. 먹기도 편리하고 이 몸에도 이 건강 회복에도 좋고 하니까
4: 예.
3: 활동이 좋을 때 조금 더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4: 예, 고주의 쓰셔 이게
3: 예.
4: 관절에도 영 좋습니다. 예, 관절도 예. 예, 자연적으로 그 아프던 게 또 일 없어집니다. 지금 활동이가에 열야득하게 23과거 들이면서 옆방서 교시 담배분 예, 황주차 예, 같이 드립니다. 국화차로에.
3: 예, 예.
4: 그래서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666번.
4: 예,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예, 그리고 이 고혈압이라 할 때에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2: 예.
4: 지금 통계 의한다 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는 예, 절반 이상이가 지금 고혈압 환자입니다.
2: 네.
4: 예, 때문에 지금 우리 고혈압 환자들은 예, 나라에서도 통일적으로 이 만병 관리에 속하면서 관리도 해드리고 또 지도도 또 해드립니다.
2: 네.
4: 예, 그리고 고혈압은 뇌졸중하고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소입니다.
2: 네.
4: 예, 고혈압이 있다 할 때는 뇌졸중은 피해가기 바쁘다. 예,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가 더 커집니다.
2: 네.
4: 예, 반대로 우리 혈압을 낮추면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하고 사망률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이가 여러 연구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2: 네.
4: 예, 때문에 이 뜻은 우리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은 수시로 관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은 생명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2: 네.
4: 예, 하지만 우리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혈압을 재기 전에는 예, 알기 어렵고 또 진단이 또 어려워집니다.
2: 네.
4: 예, 어떤 분들은 이 발견했을 때 이미 180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2: 네.
4: 예, 때문에 이 뜻은 우리 60세가 넘으면은 수시로 혈압도 측정도 해보고 또 병원에 찾아가서 또 어떤 상황인가 또 이 검사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 65세 이상은 또 면비로 또 검사도 또 해드리죠.
2: 네.
4: 이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또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고혈압이 가장 큰 특징은 수축기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혈압만 자꾸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2: 네.
4: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수축기 혈압은 점차적으로 오르지만 이완기 혈압은 예,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4: 그래서 어떤 분들과 얘기해보면은 아, 그 아래 혈압이 낮으면 왜 이렇게 올라가도 이럽제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2: 네.
4: 예, 그러나 절대 안 됩니다. 위에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예, 이럴 때에는 노화로 인해서 혈관이 탄성이 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2: 네.
4: 예,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혈관 벽이가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우리 혈압에 대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 갈라서 지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장작된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먹덩이 피리소리 보내드립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피리소리, 마음을 가볍게 물들여주는 이 가요를 송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태갑 작사 임영어 작곡의 장백의 물안개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선율이 서정적이고 웅장하며 폭이 넓은 예술가요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970년대에 창작된 김등만 작사 정중갑 작곡의 산골에도 만풍년일세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김철 작사 최삼명 작곡의 물길 따라 천리길 준비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을 따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유소리 행복 작사 허원식 작곡의 고향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의 모습,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사람들의 정을 담아 노래한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선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철입니다. 저곡은 김욱 작사, 박승철 작곡의 고향의 간주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고향의 흙, 그 한숨에 담긴 그림과 정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명순 작사, 오연환 작곡의 푸른 계절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푸른음이 가슴을 적시는 이 계절, 우리 인생에 가장 눈부셨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입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안 그러면 황운선 작사 리경도 작곡의 즐거운 들러리입니다. 따스한 들판과 맑은 냇가로 친구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소풍. 흥겹고 신나는 가락에 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여성 인상으로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민건 작사, 박세선 작곡의 매화향기입니다. 매화의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향기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고린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류천 작사 작곡의 즐겁게 삽시다입니다. 인생길에 웃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 아닐까요? 유쾌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여성 2인 차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노래는 김호서 작사, 박성국 작곡의 엄마의 마음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직 마음으로만 전해지는 엄마의 사랑, 자식 바라보는 그 한계 같은 시선, 그 깊은 속마음을 담았습니다. 니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상곤 작사, 허순자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고향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합니다. 고향이 얼마나 좋은지 뒤랑 가수의 노래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식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0: 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넣어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넣어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넣어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특히 특대우대활동으로서 이번 우대활동은 천원씨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며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대활동은 잘 이용하셔서 우리 잘 치료할 때는 많은 만성병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만성병 중에서도 우리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치매하면은 정말 치매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을 정도죠. 이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60대, 70대, 80대에 들어서면은 제발 치매만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노인에 들어서면은 다 바라는 바람이죠. 이 왜냐하면은 일단 치매가 걸리면 내성시야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도 정말 옥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저 치매만 걸리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제 생각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는 거는 발병률이 점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도 많이 가파르게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치매는 우리 예방이 위주입니다. 예방. 일단 치매가 걸려서 심한 다음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라든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오는 한 개 퇴행성 질병이라 말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도.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란 건 주로 바깥으로부터 뇌 조직이 이 변두리 바깥으로부터 뇌세포가 손상하고 뇌세포가 굳어지면서 오는 치매고 그 다음에 뇌 중간에는 뇌세포부터 위축 오면서 오는 거는 주로 우리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도 이건 내갱생 후부터 혈압도 안정하고 뒷골이 풋풋하면 어지럼증이 세긴 하고 가슴이 후들후들하면 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일단 생전에는 강의를 듣고 그대로 모시고 죽고 먹고 있는데 좀 혈압도 그만큼 안정되고 어지럽지 않냐 죽고.
1: 네.
2: 예, 그리고 떨림증도 저희 형보다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 특히 이게 전례적이서 서면 보는 게 힘들고 잡수도 많고 시원하지 못하고 한참씩 조금 이렇게 기도를 해야 조금씩 먹고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작동도 아프고 항상 몸이 영 피곤합니다 이러더니
1: 그렇지.
2: 네, 네, 그대 보지 않으니까 뭐 후부 때 그래서 서면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서면 보는 게 이전보다 조금 시원히 잘 봅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이하고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이 서면 시원하게 나가고 여성분들 방광염, 요도염, 신염 이 병이 치료되고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요도

0: 방광염, 방광염 이 방면에서 확실하게 나서지는 이야기.
1: 예, 그러니까 여러 아 저도 여러 자수 그림한테 좋으니까 다음 달달 사람이 맥이나 좀 늘어난다 죽고. 네. 근데 이 효과 이렇게 좋을 때 약도 좀 몇 개 좀 확대 타고야 또 다다다다.

0: 0012797번이?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치매 가운데서 5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주로 우리 금방 한 일을 까먹게 되고 대뇌 바깥에서 피질 쪽에 있는 뇌신경세포부터 죽어나가는 이런 치매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음주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유전적인 인소라든가 이외에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남성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질병은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입니다. 파킨슨병은 그냥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대뇌 중간에 있는 이런 그 뇌세포가 손상이 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 손에 대뇌 무슨 손과체 흑질 많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특히 중간에 와서 중뇌에 와서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거 분비합니다. 함께 호르몬이죠.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행복하고 기뻐지고 그와 반면에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세포가 이게 전달이 되면서 신경 전달이 되면서 대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일어나시오 서시오 이런 운동세포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1: 네, 땅분 댕기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지켜본다.
1: 네, 잘 안 들리는데요.
3: 안 들립니까?
1: 네.
2: 네, 그거 창문 깨러 오십시오. 네.
3: 알았습니다.
2: 네. 네.
3: 지금 환자가 저기 동업분들이 색이 있어가지고
2: 네.
3: 어디 있고 코르싱하고 머리가 보이니까 환기킨 것 같고 기운도 있고 그래서 얘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하고 못 봤습니다.
2: 네.
3: 그리고 이제 손도 나빠가지고 계속 소리도 보고 양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타고 앉아서 미친 하고 그랬는데 이 때문에 반어질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몸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런 문제가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2: 네.
3: 해서 좀 시야인 아들이 조금 좀 힘이 드는 것 같고 고객님 조금 좀 힘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게 많이 나아졌단 말입니다.
2: 예.
3: 이 환자가 적합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동안 다쓰실까요?
2: 일단 두 개 조종을 먼저 쓰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많이 나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할 때 점점 더 잘 알겠습니다. 먼저 두 개
3: 괜찮겠습니다.
2: 네.
1: 네. 그래요.
2: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1: 네.
3: 들어왔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일단 이런 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든 아니면 알츠하이머성 노년성 치매든 여러 가지 이런 치매는 대부분 다 우리 뇌조직 뇌신경세포가 위축이고 이런 도파민이나 멜라토닌이나 이런 분비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또 멜라토닌도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이 멜라토닌은 또 대뇌에 있는 손과체라는 부분에서 분비.
1: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지금 근뇌 보상을 쓴 지는 한 열흘이 됩니다. 예, 지금 쓴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흐리멍텅하던 게 이게 지금 왜 괜찮아요? 예, 장암이라 지금 좀 이전 맞죠?
2: 장암이 오는데 많이 났을 겁니다.
4: 예, 옛날에 장암이라 했는데 지금 이게 나사진 각이 남아 장암이.
2: 네.
4: 그 실 놓고도 장암이 길다 말입니다, 또.
2: 예.
4: 그리고 또 기억력도 지금 좋아지면 하나 중에 그리고 또 하나 특히 나는 이게 소변 차수가 좀 심한데 여기 약간씩 지금 발견 남아.
2: 네.
4: 근데 이거 보게 되면

0: 이야기가 이 근데 보시면 상당히 해서 보니까 예. 확실히 예. 여름에는 상당히 저 자그마하시 이렇게 아긴데 안주 약이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되게 내게 합당한데 나는 이게 이거 활동도 좋고 이럴 때 좀 있어서 고민하자고요.
1: 네,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00원이나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2: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내라는 거는 우리 사령부입니다. 제일 최고 기관이란 말입니다. 령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뇌에서는 벨라벨라는 호르몬을 다 분비합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 같은 거는 우리 대뇌에 보면은 대뇌하고 소뇌 중간에 손과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처럼 그렇게 생긴 거라 해서 손과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멜라토닌 이런 그 투여해수라고 말하는데 약도 실면증 있는 사람들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멜라토닌은 제3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第三只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눈은 두 개 됐으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을 한 개의 세 번째 눈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는가 보면은 밤인가 낮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저도 건네고 지나는 먹는 환자입니다. 네. 어제 먹는가 하면 혈압도절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휘잉하면서 골이 땡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도 나고 이래서 혈압약을 한 달에 두 번씩 먹어 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마에 운동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혈압약 한 달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1: 아주 좋죠. 두 번 먹던 사람들 한 번씩 먹고 이 약을 한 1년씩 네. 쓰고 보면 그 한 번씩 먹는 혈압약도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혈압 조절되는 걸 잘 관찰하면서 혈압약 줄이는 약입니다. 이 약은 대뇌가 맑아지자면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래서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가 하면은 혈액을 정화해주고 성혈보혈하는 약입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3: 예, 내가 그리고 이 소변이 닫아댔습니다. 하루 종일 네. 두고서 몇 번씩 소변보다 나면 다시 못했는데 지금은 이 하루 종일 두고서 한번 기근해야 두 번 보고 소리 사무 달잡니다. 사무 달자니까 네.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 우리 언니도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잠이 자지 못하고, 소변이 자다가지고,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거, 보고, 이렇게 넣어오니까, 우리 언니도 이 약을 같이 싸려고 합니다, 지금.
1: 예.
3: 이번
1: 참 좋습니다. 이번에 15각 사도 15각 드리니까 서른 세라토닌, 도파민 이런 많은 이런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안 오던 사람들 잠이 잘 오죠. 이 멜라토닌이가 바로 디산즈 엔진이란 게 그겁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 움직여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두해지면 어젠 밤이다. 자야 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되죠.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대뇌란 말입니다. 이 대뇌 세포가 건전해야 이런 멜라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분비가 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호르몬을 뭐 자꾸 바깥에서 먹어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손과체라면 또 수축이 옵니다. 또 수축이 오죠. 내 분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깥에서 자꾸 들어오는데 하니까 자기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무시개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내 몸에 있는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더 그런 세포가 자기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바깥에서 보충해 주다 보면은 그런 세포들은 더 위축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뇌에 있는 많은 이런 그 대뇌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약이가 그 뇌포신안입니다. 그것도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0: 그냥 서약처럼 임시 오늘 보충하고 오늘 보충하지 않고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이 또 하고 이렇게 임시구급하는 약이 아니 많은 우리 대뇌 조직을 더 건강하게 예, 또
1: 네나
0: 공탈 비율과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0: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예,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고람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때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교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예. 이입장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일단, 이 방역인에서의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폼도 나가지. 이입장구보에 쓰고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0: 예.
3: 예, 소비 10월이 다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슬부슬하게 다.
1: 네.
3: 이 혈압도 소리 잘 되고.
0: 네.
3: 그러면 올로 좋습니다. 겨우 식사도 떨면 잘하고, 예.
0: 네.
3: 먹이라면 막, 이 말라도 울고, 이래서 것도 지금, 예. 말은 붙인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용도
0: 네.
3: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다.

0: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겨울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암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예, 이럴 때가 많았죠. 예.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
1: 네.
0: 그래서
1: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이 광고목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 가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면 어느 것도 자도 되니. 그래,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도 그렇고 눈이 별로 자꾸 피드지네. 가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간이 문제를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작 어디 읽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깨고 또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뭔가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어떻게 해 눈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안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남은 건 내용 좋답니다. 그래.
0: 예.
2: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그런다, 선생님.
0: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2: 예. 예. 숨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0: 네.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요게 한 가지 있죠. 예?
1: 네.
0: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뭐죠?
1: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연기 깡구복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아니, 뒤에서 누나 아직 머리도 다리 아프니 밑에 조명 가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쓰는데 조금 많이 꼈습니다, 지금.
0: 그렇죠.
3: 제가 조금만 지금 그도 많이 낳고 늘다 거기 다리 아프니 많이 지금 자수가 다 자수를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0: 예.
3: 우리 다리 아프고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약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사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3: 그렇게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겨울암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재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울암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암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울암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0: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세의 용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아,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내고 있습니다.
3: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우루개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영관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손길, 기념 도장이 찍힌 엽서 한 장, 작은 일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이는 연결시에서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낸 생생한 모습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각종 원정 조치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이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 성과가 주민들의 웃음과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에서 구현되겠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는 외형이 간결하지만 기능이 구전한 공유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응급의약품, 식수설비, 휴대폰 충전설비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창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간주하고 관광객들의 작은 소망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관광 성수기의 큰 인원 흐름에 대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문명관광 쉼터를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양비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 전지가 다 떨어져 여기 공유의 집에서 충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연길의 맛집과 명소를 인터넷 안내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짐을 여기에 맡겨놓고 구경하러 갈 생각입니다. 연길이라는 도시는 정말 배려깊고 따뜻합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주객 공유를 견제하면서 직접 관광객 입장에서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분쟁 신속 처리 지점을 설치해 30분 이내에 대응하고 당일 처리하고 있으며 섬세한 봉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0: 명절이나 휴일이면 연결시 4천여 개 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무료 공공버스와 애심 전용차가 거리 곳곳을 누빕니다. 이러한 섬세한 봉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의 인솔하에 연결시가 관리자에서 봉사자로 역할을 바꾼 뚜렷한 변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3,686만 9천 명이었고 관광 종합 수입은 54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결시는 2025년에 아시아 100대 고전 목적지에 선정됐으며 전국 현역 관광 종합 실력 100강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요의로 하는 정확한 실적관은 연결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면 발전도 추진했습니다. 연결시는 두 개 공유 리념을 도시 발전의 세부 사항에 녹여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연결 로코아미와 3년 행동은 도시 건설과 민생 복지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오늘날 58곳의 유원광장이 새로 건설 또는 개조되고 7.7km의 도시녹지 도로가 조성됐으며 만 2천여 개 가로등의 밤을 밝히고 9곳의 단절 도로도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불화 통화, 연지파 승격, 로후 주거단지 개조 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시녹지율은 40.8%,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14.7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연결은 선으로 전국 녹색 발전 100강현, 전국 신흥 도시와 품질 100강현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결 주민 구혜매입니다. 몇 년 사이 연결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현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도시가 점점 좋아지고 거리도 깨끗하며 관광지와 공원 관리도 더 체계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은 점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강가를 산책하고 공원에서 광작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거리 곳곳에 피어 사진을 찍어도 멋지고 공기도 맑아 살기 정말 좋습니다. 외지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연결에서 관광객과 주민이 도시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립니다. 연결시에서는 창업대출 리자보조, 기능양성 등 지원 정책을 내놓아 중소 령세 상인과 귀향 청년들이 문화관광 분야에서 창업하도록 인도하고 연년우래 공공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 발전은 다른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재 연결시 여행 촬영 업체는 1200여 개, 커피숍은 1000개를 넘고 정품 민박은 8000여 곳이며 10만 개 이상의 취업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숨이 일관하게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을 근본 준거로 간주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기나 거치를 중시하지 않고 연결생활 도시 브랜드를 잘 구축하렵니다. 문화관광 융합과 민생 개선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인터넷 인기를 진정한 민생의 따뜻함으로 바꾸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 5월 26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7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도나시 2건, 중점 사건 1건,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중점 사건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올 들어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출경세금 환급 정책 기회를 다잡고 동상국 군집과 다국 문화관광 융합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해 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방 발전과 소비 진작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주 쪽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루게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우리성은 경우의 관광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을 정식 실시했습니다.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연길공항, 훈춘통상우 등에 의탁해 중점추진구역을 확정하고 핵심 상권, 5위급 풍경구, 공항, 인류 통상구 주변에 제1진 구매 즉시 세금 환급 가게 11개를 설치해 민족 특색 상품, 문화관광, 문화창의 등 핵심 품목을 피복하는 바 통상구 플러스 공항 플러스 풍경

0: 플러스 상권 세금 환급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세무청국 연변주 세무국 화물 및 로무세과 부과장 곡보성입니다. 연변주 세무 부문에서는 구매 즉시 세금 환급 편리화 모식을 시험점에서 실시하고 표준화 처리 절차와 위험관리 규칙을 통일해 세금 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동시에 동상구 입경대청, 세금환급가게 등 고객 흐름이 집중된 구역에 대해 다각도 선전, 정책 선전 강연을 펼쳐 정책이 연변에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출경세금환급 정책의 실시는 우리 조 다국문화관광소비융합발전을 1층 촉진했습니다. 입경 관광객들은 러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나라 관광객들이 위주로 복장, 신발, 모자, 전자제품 등 소비품들을 주로 사는 바 우리 주가 상업 구도를 최적화하고 문화관광 융합 전경 건설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곡보성입니다. 이제 부문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세금 환급 봉사망을 1층 완산하며 규정이 부합되는 방어선을 구축해 실제 행동으로 다국 문화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촉진하렵니다. 교정 표준어 보급 활동 및 제3회 전주 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강연 대회가 일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주당위 통전부, 주교육국,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활동에 전주 각 현시 및 주직소학교에서 선발된 38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국 정회를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를 주제로 소학교조, 중학교조, 교원조 3개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모든 선수는 표준으로 원고 없이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 학생들은 의젓한 모습으로 연변의 홍색 이야기와 민족 단결 분투 이야기를 힘 있는 말로 전달하며 신시대 청소년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교원들은 강단에서 자신의 교수 경험과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리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대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여러 민족은 성두시처럼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가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시대 소학생으로서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겠습니다. 연변 제1중학생 정시윤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단결에 분투하는 강한 힘을 깊이 느꼈고 단결을 수호하려는 신념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의 담력을 길러줬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민족 단결의 전파자이자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교정 표준어 보고 및 주제 강연 대회는 전주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폭넓은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했으며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의 국가 통용언어 문자 사용 능력을 높이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민족 단결의 씨앗이 모든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중화의 우선 문맥이 변강대제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겠습니다. 연결시 제16 유치원 교양원 류정흠입니다. 이번 활동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청년 교양원으로서 앞으로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 수업 등 성장의 모든 순간에 녹여낼 것입니다. 교육자의 초심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이 영원히 활짝 피어나게 하렵니다.
1: 우리조 두만강반의 백년통상구에는 이러한 인대 대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국문 수호자이자 지역 고품질 발전 추동자의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맡은 직책을 다하면서 세관은 지방정부와 대외무역기업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영가입니다. 대표 직책을 맡은 이래 왕영가는 인대 대표는 인민을 위한다는 초심 사명을 명심하면서 세관 업무를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기해 대외무역 기업을 방문하면서 동상구 승격, 대외무역 산업 육성, 다국무역 편리화 등 중점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 건원 헌책해 국문 안전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왕영가는 지방 중점 대상에 적극 연결하면서 도문 도로 동상구 승격 해조를 전력 추진하고

0: 각 연합검사 단위와의 협력을 심화해 동산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관장 정책 전달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사전 신고, RCEP 관세 감면, 원산지 증명서 자체 인쇄 등 평민 조치를 보급해 기업 통관의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산구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장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감독관리 봉사 질과 효율 제고를 근본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관 기업 좌담회를 개최해 기업이 제기한 문제와 인대 대표들의 의견 건의에 대해 1대1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문제를 제때 해결해 기업이 주문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확장하며 효익을 높이도록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과 기업을 함께 중시하는 관통식 감독관리 모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무접촉 감독 관리로 경영 환경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연변 대외 개방 구도에 입각해 왕영가는 지능형 세관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변민 호시 무역 등 새 경영 모식 육성에 조력해 도문 통상구가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 산업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세관의 담당으로 연변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연길장백 개발 개방 시험구 플랫폼 건설을 충분히 활용해 무역 방식을 풍부히 하고 산업 승격을 추진하며 호시 무역구, 다국 합작구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변민 호시 무역 플러스 현지 가공, 인터넷 플러스 변경 무역, 출경 가공 등 새 경영 모식을 탐색해 동산구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추동할 것입니다. 왕영가는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실무로 변강 발전을 지원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종업원 탁구 시합이 일전 연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각 현시, 기관 기업 사업 단위에서 온 180여 명 종업원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주 종업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탁구협회 주석 임위동입니다. 올해 참가자들의 열의가 더 높습니다. 각 현시 선수들이 교류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민족 단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주탁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시합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두 종목으로 진행됐고 5판 3승제, 11점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치열한 겨룸 끝에 최종 리건정, 무문빈이 각기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남녀 부문 상위 6위권에 든 12명 선수는 연변조 대표로 제20회 길림성 운동회 종업원조 탁구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번 시합은 종업원 탁구 애호가들에게 기량을 겨루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줬으며 체육 경기를 통해 분진의 힘을 모으고 전민 건강체육 운동의 활발한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1: 연민대학 박걸 체육관의 일전 락상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된 이 체육관은 부지 면적의 4,075평방미터로 거시한 집단에서 1,400만 원을 기증해 건설했습니다. 이 체육관의 사용 투입은 학교 체육 교수와 사생들의 문체 활동 조건을 1층 개선시키게 됩니다. 연민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2023급 세계사 전공 학생 류보유입니다. 새 체육관의 락성은 교정시설을 1층 완성해 우리의 과외 생활을 더 풍부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 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신체를 단련하며 열심히 공부하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0: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1: 네.
2: 가사 도우미도 한번 구합시다.
1: 가사 도우미요? 네. 네.
2: 70시여 가늘러 해?
1: 네.
2: 네, 연락번호 138
1: 네
2: 4434
1: 네
2: 9551
1: 네, 알겠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1: 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3: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예, 여기 영길인데요.
1: 네.
4: 할머니 한 분을 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가사 도우미 입주를 구하거든요.
1: 네.
4: 그리고 그래서 입주인데 그 할머니 한 분입니다.
1: 네네.
4: 그러니까 반자리 가구에.
1: 네.
4: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습니다.
1: 네.
4: 그 연락번호는.
1: 네.
4: 여바알.
1: 네.
4: 수산쌍우.
1: 네.
4: 바알 알친다.
1: 8227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네. 연락 기다려보십시오.
4: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네.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5: 예, 집을 팔거나 세를 들여야 합니다.
1: 네.
5: 위치는 이제 화원이고.
1: 네.
5: 예, 집 평방 수는 43평 좀 넘습니다.
1: 네.
5: 평수는 4층입니다.
1: 네.
5: 예, 해광이 좋고요. 깨끗합니다.
1: 네.
5: 연계 전화는 139-4339. 4745번입니다.
1: 4339-4745번.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습니다.
5: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5: 네.
3: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0: 네, 중고 휠체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6-3587번 138-4336-3587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네, 공기도 맑고 네, 좋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수돗물은 샘물이고요.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터밭도 넉넉하고요.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혹시 일자리가 좀 있겠는가네, 정보.
0: 아, 어떤 일자리를 구하시려고요?
1: 이렇습니다. 그 출퇴근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됩니다.
0: 아, 출퇴근 가능한 일요?
1: 네.
0: 예, 글쎄요, 예. 뭐, 가사 도우미는 아닙니까?
1: 다 됩니다.
0: 가사 도우미도 됩니다.
1: 가사 도우미도 되고, 네네. 예, 그럼 어디 네. 밥 하는 일도 되고 다 됩니다. 예, 예.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0: 네. 네.
1: 136-4433-2559번.
0: 136-4433-2559번요.
1: 예, 예, 예.
0: 네, 연결해서 일자리를 구하시죠?
1: 네, 예, 연결해서 구하죠.
0: 네, 무릎 출퇴근 예. 가능한 일자리면 다 괜찮고요.
1: 예.
0: 네.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예,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전수에서 기다려보세요.
1: 예, 예.
0: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그, 집을 팔고자 합니다.
0: 네.
3: 그, 위치는 그, 하남에.
0: 네.
3: 출발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3: 7층 집에 5층이고. 네.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3: 그리고 다음 한테는 그, 북대 고성하원의 집인데.
0: 네.
3: 그 집은 그 7층 집에 1층이고
0: 네.
3: 면적은 50평입니다.
0: 50평방미터입니까?
3: 네.
0: 네.
3: 그 가격은 한 15만 받다 합니다.
0: 15만 원 정도.
3: 네. 네. 연락처는 여빠빠
0: 네.
3: 4473
0: 네.
3: 3898입니다.
0: 1884473 3898번요.
3: 네, 네,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연길 해관 남쪽 현에 있는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 물이 고전합니다.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연길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살림집을 세줍니다. 3층이고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를 줍니다. 연락번호는요,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집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네.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에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병행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십니다. 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학원에서 사용하던 중고 선풍금을 팔려고 합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빈집의 창고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연길입니다. 연락번호 188-4433 6551번 188-4433 6551번입니다. 네, 사용하다 남은 대량의 성인용 기저귀를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9439-9338번 138-9439-9338번입니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네, 북쪽 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야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에 1층 집을 팝니다. 받을 가격은 15만원이고요. 면적은 5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출퇴근 가능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네, 활동실에서 밥을 하는 일자리거나 또 가정집에 가사 도우미 일자리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4433-2559번 136-4433-2559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네,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고 집안이 깔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연결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반자리 팔 수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네, 숙박을 해야 하고요. 위치는 연길시 법원 부근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주목재 시장 남쪽 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요. 네, 길 옆이고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지부파인 정보를
0: 네,
1: 내려갑니다.
0: 말씀 주십시오.
1: 위치는 전남에 있는 재성국 연남사학교 부근의 텐시쇼츠 지휘입니다. 예,
0: 네.
1: 면적은 61평 좀더 되고요. 양수 2층에 남북집입니다.
0: 네.
1: 네,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네.
1: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연계 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0: 네. 네. 네. 집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다고 하셨죠?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실 전화 두 대가 열려져 있는데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이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가사도우미 찾았습니다.
0: 가사도우미요? 네.
3: 예, 연계 용종인데.
0: 아, 용종이세요?
3: 예. 네. 용종에서 가사도우미 찾습니다. 알더라고 네. 깨끗한 보이면 됩니다.
0: 네.
3: 연락번호는 139.
0: 네.
3: 4470
0: 네.
3: 9386
0: 네.
3: 639
0: 네.
3: 4470
0: 네.
3: 9386
0: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연락 네. 기다려 보세요.
4: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네, 연결시 중관촌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

0: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384478-6990번입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내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알뜰하고 깨끗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룡정입니다. 연락번호 1394470-9386번, 1394470-9386번입니다.

0: 많은 사람들은 식후 과일을 먹는 것을 건강한 습관으로 여기지만 이것은 혈당을 치솟게 하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쌀밥, 국수 등 조식은 소화 후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식후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췌장은 이미 혈당 조절을 위해 과부하로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합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 과당, 포도당이 혈당 중첩 효과를 형성하여 짧은 시간 내에 혈당을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데 이는 췌장의 감당 능력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췌장은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점차 내당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되 혈당을 오르지 않게 하려면 시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당량 이상 군체 당뇨병 환자들이 과일을 먹는 황금 시간은 두끼 사이, 즉 10시부터 11시,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앞선 식사로부터 한두 시간 떨어져 있고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서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면 혈당에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음 식사 전에 배고픔으로 인한 저혈당을 피하고 혈당의 원활한 과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과일을 먹을 때 세 가지 시간대를 피해야 합니다. 즉 식후 30분 이내, 식전 1시간 이내, 잠자기 전 1시간 이내입니다.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가고 식전에 먹으면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며 잠들기 전에 먹으면 야간 대사가 느려져 다음날 공복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과일 섭취 2시간 후 혈당을 재어보고 수치에 근거해 정류와 분량을 조절해 맞춤형 당 조절을 실현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연령이 50세 이상

0: 분들에게 네. 노래, 무용, 그리고 색소폰, 선풍금,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1: 네.
0: 예, 남녀 불문하고요.
1: 네.
0: 기초가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영재전화, 쌈바,
1: 네.
0: 쓰산산교,
1: 네.
0: 쓰치스바.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최근 실컷 자면 전두엽이 회복된다는 주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수면은 오래 잘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뇌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간은 딱 4시간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의도적으로 실컷 자면 오히려 뇌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성인은 정상적으로 7시간 내지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가끔 밤을 새운 후 10시간 동안 자면 일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생체 시계가 문란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 장애가 발생하며 뇌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이 느려져 많이 자도 상태가 좋지 않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장기적인 밤샘, 주말 몰아자기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전두엽 손상을 가중시킵니다. 8시간 동안 충분히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문제는 주로 심층 수면의 부족에 있습니다. 의사들은 밤 11시 전에 잠들고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황금 회복기를 지킬 것을 권장했습니다. 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꼭 자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면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빛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밤 10시경에 증가하기 시작해 새벽 2시 내지 4시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면 마침 분비가 절정에 달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의 회복 대가로서 주로 심층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든 후 한두 시간 후에 첫 번째 심층 수면에 들어가며 새벽에 심층 수면이 가장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밤 11시쯤 잠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의 정점을 잘 포착해 신체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뇌는 대사 노폐물을 능률적으로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긴 겨루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이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슨켄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의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의원외과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 기회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 특수성이라면 나는 사지원액은 한 각에 124원인데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우대 활동의 범위가 아주 큰 우대 활동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60각을 싸면 70각이나 무료로 줍니다. 두 번째는 1,500원에 해당하는 현금권을 또 총액대에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00원을 빼준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의 특점으로 놓고 말하면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대 활동은 세 개의 방면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한 각에 계담에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15각에 15각을 드립니다. 한 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계다면 인원은 넉넉하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두 번째는 1,5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값에서 1,500원을 빼주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뭐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혈액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좋은 시대적인 새로운 의료기계인데 의료기계입니다. 의료라면 알레라하겠다면 아주 안전성이 강한 효과성이 빠른 우수한 이런 좋은 제품 그러니까 레이저 손목시계 이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명서방 우리 언니가 지금 명서방 쓰고 있는 게 영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예.
2: 그냥 예,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고 눈이 안개 낀 것 같아서 예, 눈이 부옇게 보여서 예, 전에 안타까워서 병원에 가 검사한가 예, 대내장이 심하다며 수술을 하라 하더랍니다.
1: 예,
2: 네,
1: 그래요.
2: 현재 예, 연세가 있습니다. 80입니다.
1: 예.
2: 그래 놓으니까 예, 내 이 나이 수술해서 뭘 하겠는가 예. 야, 그야 써도나지 않고 예, 전에 안타까워 하더라니까 내가 방송 듣고 명세방이 눈치료의 효과 좋다며 한번 써보라 해서 예, 해서 썼는데 야 지금 어전 성달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2: 그런 게 예, 지금 예, 눈이 그리 깔깔하던 게 예, 깔깔하지 않답니다 지금.
1: 예.
2: 다들 다 끝나가면 눈물 나서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댕기는데 어전 눈물 난 것도 많이 나고 특히 눈에 안개 낀 것 같은 게 그게 없어졌답니다
1: 지금. 그게 없어졌답니까 확실하게? 와
2: 예.
1: 그건 보통 아, 그런... 예, 서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예. 제하고는 서일어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예.
2: 예, 그래 놓으니까, 예. 사람도 똑똑히 볼 수 있고, 어. 이 댄스나, 예. 이게 사람이 뭐입니까? 댄스에 나오는 그 뭐입니까? 이 드라마나 구경하는데, 이전에는 예, 사람 물체를 희미하게 보니, 그래서 답답해서 그래던 게, 우선 이거, 예, 그림자를 우선 영 똑똑히 볼 수 있단다.
1: 아, 대단하죠. 야. 예, 예.
2: 예, 너무나 좋다며, 이게 명서와이 정말 이렇게 좋은 거 모르고, 이전에는 실정약을 가득 썼다면서,
1: 예.
2: 진해 영소합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2: 정신한답니다.
1: 예, 예, 예.
2: 만약에 예,
1: 예. 예.
2: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답니다. 그래도 뭐이나 다 똑똑히 본답니다. 지금 어찌도 안.
1: 그렇죠.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품 명서방 자체가 전반 사회적으로서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눈병 치료에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은 제품이 맞습니다. 예.
2: 써보니 알겠다.
1: 예.
2: 그래, 예, 우리 언니도 계속 지금 활동에 참가약 사람 하나 뭐냐, 그는 예, 우리 신의가 지금 한국에서 이제 금방 왔는데, 예, 건강검진하는 게, 예, 혈지도 높고,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예, 어제 그냥 그 집이 빙빙빙 돌아가는 것은 자꾸 어색진하고, 맥이 없다면 그냥 누워있는데, 예, 이거 싸지 원약이 이거 방송 주고, 이거 써봤으면 하는 데서 되는가 물어봐 달래, 그런다.
1: 너무 잘 모르셨는데요. 외국 생활에 쳐서 들어오신 다음에는 몸을 처세우는 빨리 처세우는 방법 이게 원기를 도와준 데는 인삼 로경이, 인삼이 6배, 로경이 5배 효과를 보게 돼 있고,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은 혈관이 많이 굳어 있거나 죽상경화를 형성했다는 걸 말하게 돼 있으면서 막힌 부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줌증이 나고 빙빙 돌아가고 이런데, 지금 본 제품 싸지 원액이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국제 싸지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미국에서 열렸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제처럼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개선해줄 뿐만 아니라 길게 5년, 10년도 견제해서 복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우대 정책을 잘 살려서 빨리 이 제품을 시작하라 하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혈압이 조절받고 혈지가 조절받고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이 제품이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예, 활동 좋을 때 지금 오늘
1: 배당받아
2: 쓰겠다는 그립니다.
1: 아, 그렇게 알아하세요. 예.
2: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자주 원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후에 죽은 어림지 심하고 혈압도 거리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그런 누워서 손발이 말아 아이들어서, 예. 그릇도 얼마 깼는지 모릅니다. 그런 댄디도 세게 하고, 친구도 세게 하고, 첨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 혈압 조절에 아이들이 항상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러던 게 자주 원약 어제는 1년 넘었었는데, 많이 져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어림직 나던 게 정신 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그리고 밥을 잘 먹고 하거나 예, 몸이 두들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명소방 눈이 깔깔하고 나가나 들어가나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쫙 흘려서 애를 먹었는데 명소방이 정말 눈이 안긴 데서 엔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인정합니다. 먹고,
3: 예, 눈물이는 어정에 다 가져지고 뒤로 염증 쓴 게 예, 그거 절반이나 없어지고 깔깔한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이래 좋아질 때 두 가지 다 배달받자고 제가 그래 전화드리겠습니다.
1: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식전이 싸지 원해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하면
3: 예.
1: 아주 리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501-7766에 전화하세요.
3: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싸지 원해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 싸지 원해 쓴지 저는 작년부터 우선은 근 우선 9달 넘습니다.
1: 예.
4: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4: 응. 심장이나 심장이 든든해지지. 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게 뭔가 저기 혈압이 엄청 받더란 말입니다.
1: 예.
4: 혈압이 항상 지금 135, 127 이렇게 되니까 예. 머리가 어지럽지도 않고 머리가 맑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1: 너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예.
4: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있고, 나온 것도 동닥거리고, 심리도 밝은 게, 그것도 지금에 115, 120까지 이렇게 뛸 때는, 영 형편이 없었습니다. 안절 부절했지요. 그런데 지금에.
1: 안 되는데, 그 심률은 위험 심률입니다. 예.
4: 아, 영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지 원액을 쓰므로 했어요. 지금 심률이 85, 80 아래, 이렇게 됩니다. 70.
1: 너무 정상도 돌아오셨네요. 130부터 예. 예, 그 정도라면 예.
4: 아, 정말 이 속이 편안하고 머리도 어제 밤에도 밤잠도 잘 잡니다. 심장이 편안해서
1: 예.
4: 그리고 뭡니까 내 친구 딸이 저기 38세인데 갱년기 그 증상이 됩니까 이 나이에?
1: 아, 그 나이에 다 한창 갱년기가 제일 최고봉에 오를 때입니다. 예, 예.
4: 아, 그래서 그 다음 미국 갔다 온 게 아주 너무 지쳐가도 저래 막 심장이 뛰지, 막 그래도 얼굴이 불쌀 있다가도 확이 확 끊어가지고 얼굴이 막 뻘긋뻘긋 시리하지, 이렇게 되고,
1: 예.
4: 그러고, 예, 자꾸 막 신경질 쓰고 그렇답니다.
1: 예.
4: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말했어요. 니 좀 싸지 원약을 쓰고 좀 보라고. 이러면, 심장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그 다음 위암에 예,
1: 종합으로 좋아지죠.
4: 예. 예, 다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한번 써보라고. 이런 게 정말 어제는 한 두 달 남았었습니다.
1: 예.
4: 이거 쓰면서. 아 그런 게 지금이 불쇠를 따가도 막 화를 내고 신경질 쓰는 게 그게 지금 많이 낫답니다.
1: 예.
4: 지금 마음이 안정받았단다, 마음이.
1: 그렇죠.
4: 안정받았답니다.
1: 예. 예.
4: 그리고 예, 위도 좋아지고, 이 비장도 영 나빠서, 그래서 무슨 음식을 바로 먹고.
1: 소흡수가 제대로 잘 되지 않던. 예, 예.
4: 그렇죠.
1: 그게 해결
4: 다리가 막 내려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러한 증상들을 지금 이렇답니다.
1: 예, 네. 호르몬 물량이 올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그럴 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4: 예.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활동이 특수하는 활동인데, 우리 다 지금 배달 받다고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사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예.
5: 많이 있었습니다.
1: 예.
5: 있었으니까, 잘못 좋아지는 게, 혈압 조절 잘 되었습니다. 이전에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혈압 조절 때 머리 아예 아파졌습니다.
1: 이 제품이 삼고해졌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 그렇죠. 혈압이 네. 높아서 머리까지 아플 정도가 되면 절대 공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5: 네. 이렇게 심려졌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쉽게 놀라고 그래 가슴이 침침하고 그래 이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 두드름이
5: 좋아졌습니다. 예, 소가 안 돼요.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먹고 해. 그래도 면역력이 또 좋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
1: 면역력이 높아지면 인삼녹용이 다수에서 빼효과니까 예, 이러다 다른 네. 게 비교가 안 되죠. 예.
5: 이전에 저랑 관계 아니 이거 쓴 다음에 1년 안에 관계 안 걸려 얼마나 좋습니다.
1: 그렇죠.
5: 예. 예. 이래도 변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마 6일에 한 번 봤는데 지금 변비 하게 되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닦다 보니 좋고 그리고 혈질도 높아집니다. 근데 해제도 정상이 돼요. 그것도 지방가에서, 있는 지방가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바로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해결받는다는 그게 아주 일리가 잘 통합니다.
5: 예. 그래, 이번에 화제에서 60권 사고 하나 물어볼 건 그 명사방 있지 않습니까?
1: 예.
5: 저희 사천동생 한국에서 왔, 그, 한국에서 전자회사 있잖아. 거기서 일하다니, 누이 그 항상 필요해서.
1: 그렇죠.
5: 지력이 많이 못해. 이전에 1.2, 거의 정상이 지금 0.8 내려갔다 말이야.
1: 예.
5: 이약 좋다 좀 써보 내 물어보고 그래 물어보더고 그래
1: 그렇게 하셔 눈은 많이 쓰는 일을 할수록 정밀한 이런 의료기기 같은 거라도 정밀한 기계를 다루거나 많이 컴퓨터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눈을 상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정도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명서방 빨리 선택을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심장열 폐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폐까지 좋아지는 차원에서 눈은 정밀한 기관이었는데 기관이기 때문에 간 그리고 뭐 심장열 폐열 이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오히려 뭐 눈이 좋아지면서 기타 기관도 따라 좋아질 수 있으니까 빨리 선택을 하세요.
5: 됩니까? 활동하죠? 예.
1: 활동합니다. 요즘 15가게 15가구 주고 1500원은 빼주고 레이저 손시계 치료 이기를 줍니다.
5: 예. 15가 싸겠답니다.
1: 예.
5: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우대정책으로 나간다면 가격적으로서 이제 명서방은 이 정도 하게 되면 물건 주는 거 내놓고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그 나가는 한각의 가격이 한 달이면 한각은 한 달을 복용할 수 있는데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고 사지원액은 지금 한각의 가격이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대정책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각의 70가 1500원을 빼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 이기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을 잘만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젊음과 아주 씩씩하게 모든 건강에 부담이 없이 사회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사지원액이라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2억 3천만

0: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제일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는데 이 제품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겠다면 지금 사지 이 식물로 놓고 말하겠다면 모세근이 너무 많습니다. 인삼이 모세근이 많아서 인삼이 효과가 좋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세근이 많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을 흡수해서 열매 가게 하게 돼 있어서 이 제품이 또 효과성이 더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은행 잎이 20배 효과. 네. 이렇게 보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와도 잘 지내는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이라고 하기에는 수줍음도 많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잘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카피바라형 외향적 성격의 사람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인터넷에서 카피바라를 쳐보면 온갖 동물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른한 표정을 하고 있는 동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설치류 중에서 가장 큰 몸집을 하고 있지만 성격이 정말 온순해서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려 지낸다고 하죠. 동물 친구들이 등 위에 올라타고 또 배를 베고 잠을 자도 화 한번 내지 않고 느긋하게 품어주고요. 심지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악어와도 엉덩이를 맞대고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받는 것이 없어도 모두에게 쉴 자리를 내주고 기대하는 것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여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나요? 빨리 직장을 찾아서 회사 생활을 해볼까? 학력도 실력인데 공부를 조금 더 할까? 철밥통 직업을 위해 뼈 빠지는 시험 준비를 시작할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채웠던 건 설렘이었나요? 두려움이었나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을 앞둔 23살 여자입니다. 현재 퇴직을 앞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요즘 들어 아빠의 얼굴에는 평생을 한 직장에서 악착같이 버텨낸 사람 특유의 단단함과 함께 정년 퇴직을 목전에 둔 자의 기분 좋은 느긋함이 묻어납니다. 다음 해면 퇴직이시거든요. 그래도 천만 다행이지 뭐냐. 우리 나이에 은퇴하고 나서 매달 이만한 퇴직금이 나오는 것 흔치 않다. 너희 엄마랑 나랑 둘이서 소박하게 살기에는 과분할 정도야.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정말로 가슴 깊이 안도했습니다. 아빠가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부모님이 노후에 돈 때문에 궁하거나 자식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마치 거대한 구원처럼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겨우 23.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둔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취업시장에서 제가 당장 번 듯한 직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니까요. 설령 운 좋게 어딘가 들어간다고 해도 손에 쥐게 될 쥐꼬리만한 초년생 월급을 뻔히 알거든요. 내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돈을 가지고 만약 부모님의 생계 노후 자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턱 막히는 일이죠. 아빠의 든든한 퇴직금 덕분에 적어도 새 가족의 배는 조용히 순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 사연 살펴볼게요. 하지만 평화를 찾은 제 마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말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못다 이룬 꿈입니다. 저번에 엄마가 말한 그 출판사 채용 공고 확인해봤어? 올해는 상반기 채용 규모가 꽤 크던데. 엄마의 목소리는 꽤 다정했습니다. 날카롭게 찌르거나 윽박 찌르는 구석은 없었죠. 하지만 다정한 그 목소리 안에는 자식이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성공 가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묘하게 다급한 온도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보긴 봤는데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라는 말로 얼버무렸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내가 큰 회사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내 몫을 해내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모습 보고 싶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 적어도 두세 번은 들은 말인 것 같아요. 엄마의 눈은 벌써 저를 대기업이나 유명 출판사에 세련된 사원증을 목에 걸고 로비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님을 저도 잘 알아요. 억압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잘 되기를, 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멋진 여성이 되기를 바라기에 나오는 조언인 걸 말이죠. 하지만 그 조언들이 알게 모르게 제 귓가에 쌓일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 자꾸만 뒤틀립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마음을 옆에서 누군가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 길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압박을 주면 되려 하기 싫은 느낌이랄까요?

엄마가 이토록 출판사나 큰 회사에서의 성공을 권하는 데는 그만한 서사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엄마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좋은 출판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어요. 워낙 글을 좋아하고 문장 다루는 감각이 뛰어났던 엄마는 그곳에서 자신의 천직을 만난 데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직업을 가졌을 때 엄마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러나 그 찬란했던 커리어는 35이라는

기업주부의 삶을 선택한 거죠. 자식을 위해 기꺼이 택한 길이지만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아쉬움이 오랜 시간 동안 엄마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길에 다시 세워두고 싶은가 봐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뭘 잘하는지도 몰라서 길을 잃은 현재의 저로서는 엄마가 닦아놓은 혹은 강력히 추천하는 그 길이라도 따라가는 게 이성적으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방황을 하는 것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엄마의 가이드를 따르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이 가여우면서도 왜 그 인생의 미완성 과제를 제가 대신 풀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게 지금 제 마음입니다.

지난주 주말을 맞아 엄마와 오랜만에 백화점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점심을 먹고 내려오는 길 백화점 한층을 차지하는 대형 서점에 들르게 됐는데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의 눈빛이 순식간에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 출판사 기획력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만약

여기에 입사해서 이런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생각해봐. 가슴 벅차지 않아? 책을 제 앞에 내미는 엄마의 모습은 영락없이 딸의 밝은 미래를 고대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결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폭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순수하게 나의 성공을 바라고 있어서 그 마음의 무게가 제 어깨를 더 묵직하게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커리어 우먼이 될 제목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도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엄마는 한숨을 쉬며 나는 네가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서 그래. 35세 일을 관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내 이름 석자가 사라진 것 같아 쓸쓸했거든. 너는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대학까지 무사히 마쳤으니 엄마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야지. 엄마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하겠어? 내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죠. 엄마의 다급함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과 같은 전업주부의 한계나 경력 단절의 아픔을 겪질 않길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엄마는 또다시 채용 공고를 들고 제 방문을 두드릴 것이고 저는 또다시 하고 싶은 게 없다는 핑계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순을 파국으로 이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다급함이 저를 숨막히게 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단지 엄마의 시계는 한창 치열했던 35세 정점에 머물러 있기에 이런 저를 보며 조급해하는 거고, 저의 시계는 이제 겨우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23세 느릿한 새벽에 머물러 있기에 다급함에 쫓기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제 시계도 엄마의 속도만큼 빠르게 돌아갈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거나 혹은 흘러가는 대로 부딪히며 저만의 궤적을 그려나갈 때쯤이면 엄마의 그 다급했던 마음도 조금 내려앉지 않을까요? 조용히 저를 기다려주기엔 제가 엄마에게 그만큼의 믿음을 주지 못한 걸까요?

네, 엄마의 사랑이 엿보이는 사연 잘 듣고 왔습니다. 엄마의 다급함은 사연자를 구속하려는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경력단절의 아쉬움을 사연자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엄마 역시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미련을 사연자를 통해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봐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찾는 대신 버티고 싶은 걸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평생 즐겁게 할 일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견딜 수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을 많이 대하는 건 싫으니 사무적인 일이 좋아. 나는 성과 압박이 있는 것보다 체계적인 루틴이 있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싫은 걸 제거하는 방식으로 선택지를 한번 좁혀보세요.

사연자에게 필요한 건 어떤 직업을 가질까에 대한 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은 엄마가 아닌 나에게 있다는 주도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엄마와 대화할 때 엄마의 불안은 덜어주되 사연자의 다음 행보는 본인이 직접 정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엄마와 사연자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토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또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5대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테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두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두골테,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백자방 구보객 한 각에 3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20각을 싸면 25각을 드립니다. 보통 우대활동은 20각에 2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5각을 더 얹어 드리게 되기도 하며 양천은 했지 더 현금을 감해주는 이런 각도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5각을 싸면 2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역시 15각에 15각을 보통 드리게 되는데 5각을 더 얹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게다면 양천 500원에치 물어라 따라가는 셈이 더 되죠. 보통 15각에 15각은 뭐 100% 우대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130% 이렇게 우대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괴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10원 좌우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제품은 구복과 외용약을 1대1로 함께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구복하면서 외용까지 하게 되어 있기도 하면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관절통은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501-775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면 천년 약재로 조성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특점 하나는 천년 약재 그리고 백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인삼 녹경이 들어가지 않은 인삼 녹경이 몇 배, 심지어 백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데는 인삼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이 제품들 자체는 천년 약재로 조성되어 있고, 세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제품 자체는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 60대 그 이상에 계시는 노인분들, 심지어 사실 중노년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며 간에 콩팥이 부담이 가고 위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백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을 고온에서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고농도 이런 그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돼 있으면서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백자방약이 어제는데 한 넉 달 정도 썼습니다.
1: 아, 넉 달 썼으면 잘 쓰셨네요. 한계 치료 과정을 잘 견지하셨습니다. 예. 예, 어떠세요?
2: 넉 달 쓸까나 예, 기본적으로 지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게 특이던가 항상 이게 귀에서 전기 소리가 안 나는 게
1: 아, 예, 콩팥이 한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상. 예,
2: 이런 증세가 지금 없어지고요. 예. 그리고 예, 항상 어떻게 돼서 예, 낮에 일어난 맥이 아침에 일어난다면 맥이 딱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오늘날 그런 느끼시고 일어나기 딱 싫고 예, 밥도 먹기 싫고 하던 게.

0: 지금은 왜 아침에는 그래도 딱 잘 일어나게 되면 아침 일찍 가게도 6시 다시 딱 일어나서 나가 활동도 하고 해야 되니까 편안합니다. 지금.
1: 바로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하는 주요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이 전조선 비대로 이거 어제는 50살부터 한 게 어제는 한 20년 됩니다.
1: 아, 예, 예. 힘들지요.
0: 예. 그러게 그래도 밤에는 섭외 딱 낮에는 이러분들 전화기에 그래도 섭외 그래도 간선하게도 예, 대포시 보다 나면 약 마구 못 잡습니다.
1: 그렇죠.
0: 아, 그래, 얼마나 약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약 쓰면서도 예, 지금 완전히 지금 얻어놓는 것도 한 번, 그래도 폭신다 가다 두 번 보고 이랍니다, 지금.
1: 저는.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예.
0: 그런 바람에 사람도 완전히 잘 살고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사람 잘 살까나, 뭐든지 뭐, 다, 뭐, 저희가 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에서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을 해결해주는 좋은 성분으로 되었다. 이게 공능 주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나니 아침에 정신이 난다고 매력이 난다고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감을 항상 느끼게 되었다고 이 약을 드시면서 그런 감을 느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리고 지금 내 허리 다리에서도, 예, 이 허리 날이나 비 온 날이기 때문에, 허리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진성제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른다, 옛날에.
1: 아, 예, 예. 그렇죠.
0: 예, 그리고 이게 손발이가 많이 시리도 나고, 조금만 작고 하던 것도, 지금 예, 이 약수가 다 지금 좋아졌습니다, 이제 지금.
1: 예.
0: 예, 그래서 이, 야, 이 약은 확실히 옛날에 나도 얘 무슨 이런 보약이라는 것도 좀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효과 좋은 거 지금 이제 첫까지 이제 만나서 사고 갑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시름 놓고 쓸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고농도 이런 그 농축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루에 한 번 드시는데 두세 번 드는 것보다 효과가 더 세다고. 예.
0: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은 좀 꾸준히 한 1, 2년 더 꾸준히 써보려고 이제 그랬습니다.
1: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꼭 시간적으로 국한에 얼마 있으고 끊으라 이게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 제가 한 20까지 대답을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연결합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자방 어전 두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난이 맥이 없고 속이 작고 그리고 소화가 말아야 되고 항상 머리가 흐릿허근하고 이 동맥개가 하심에 그런지 해답 소설이 받아야 되고 맥압사가 영만 했습니다.
1: 예.
3: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게 그래 백년 단수 약이다 그런지 효과도 빠릅니다.
1: 그렇죠.
3: 예, 이제 두 달 먹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어림지 나던 게 어제 잃어가지고 경력이 없던 게 그게 지금 생각이 잘 돌아오고 있고 예. 열쇠라면 어디다 둔 것도 모르고 이랬던 게 그게 좋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들대라 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맥이 나고 몸이 헷갈아진다.
1: 이게, 예, 부간선, 간과 곰팥을 도와주게 돼서는 곰팥이 좋아지니까 심장혈이 뇌과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풀리게 돼 있어서 이제처럼 기억이 잘 되지 않고 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혈압이 조절받고 그럴 수밖에요. 예.
3: 예, 그리고 손발이 시리던 게 지금 예, 감각이 오고 있습니다.
1: 아, 그게 큰 해결입니다. 예.
3: 예. 그 얼마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두골패는 경주 정말 언니 아이 아픈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얼마 하고 격서도 얼마 맞았겠습니다.
1: 아, 예.
3: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랬던 사이에 정말 약은 반석과 고향은 정말 할 죽긴 넘어버렸다.
1: 아, 그랬겠죠. 아픈 데마다 예. 붙이다 보니까, 예.
3: 예, 그래도 그 갈아봐서 그저 진짜.
1: 그렇죠. 반석과 반에, 예.
3: 예. 반에 씌워서 먹고 그랬는데, 그래, 이 투골패는 먹고, 그.
1: 바르고.
3: 마사지 하고, 예. 예, 그리고 하이는 거나, 예, 몸도 헷갈아지고, 아프지 않고 소화가

0: 잘 되니까 얘 밥을 잘 먹고 하니까 사람이 부드러워 있습니다.
1: 그렇죠.
0: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그래도 생명을 찾은 것 같으랍니다. 이 두 가지 약이가 다 배합 잘 되니까는 영 정신하고 있습니다.
1: 이 두 가지 약을 배합해서 쓰게 되면 내가 노인답지 않고 청춘의 기백으로 돌아가는 이런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실은 없고 쓰시면 됩니다. 예.
0: 예, 그래. 두 가지 다 배달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써볼까 하네, 그럽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주호자씨 오십니다, 저도.
1: 아, 그래요? 예.
3: 저는 김수병이 있어요. 먹어 돌리지 못한 거, 먹어 돌리기 힘들죠.
1: 아, 예.
3: 이사가 보이고 뭐 침도 맞고 펑비도 사도 맞고 무슨
1: 아유 펑비까지
3: 해봐서 근데 효과 약간 나는 것 같으니 또 아니 나와요.
1: 그때 보이고 지나가면 또 원도렘이
3: 네,
1: 되죠.
3: 네, 그렇다만 예. 근데 이 약 넣다 썼는가 바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3: 야, 그래도 견주미 이사에 하루 올리지 못했어요. 빚도 머리 감지도 못했습니다.
1: 아 예.
3: 그러니 이었을까요? 지금 많이 이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뭐 관절이 아파도 예. 집이 6천대 계단 올라가 한 네다섯 번 쉰다 올라간 거예요.
1: 예, 예.
3: 그래 지금 오전에 한 번에 올라옵니다.
1: 그렇죠. 대단하죠. 효과가. 예.
3: 다리 아픈 것도 좋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관절약 중에서 이 약이 되면 최고가 많이 써봤는데 뭐 침이 두살 약이.
1: 그렇죠.
3: 그래, 효과 먹었다. 이 약이 되면 최고 약인데 관절이.
1: 예. 이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그만한 많은 몇백 집의 림상 경험한 몇십 년의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니까 검험을 충분하게 걸쳤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발명 특허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발명 특허를 받은 그 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약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큰 이제 말씀한 그런 보증이 가는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3: 네. 이번에 활대 줬을 때 네.
1: 활대 줬습니다.
3: 15곡 싸고 그래 하나 물어보고는 그때 작은 거 보여요. 저희 누나 식당 일하는데 속이 자꾸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있고 간도 안 되고 병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약이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면
1: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백자방 백방으로서 여러 가지를 동치하는 이런 좋은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입니다. 이제처럼 소변도 잡고 콤파지 하죠.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맥이 떨어지죠. 그 외에 여러모로서 뭐 많은 증상은 종합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데 여기는 건비의 역할을 하는 황정이나 성분이 상초중차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필요한 걸 동치해주는 제품이 바로 백자왕 구박액입니다.
3: 이번에 활동하죠?
1: 그렇죠. 특수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숨각삼엔 25각, 이전에 숨각삼엔 20각을 주는 이런 원칙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각에 398원짜리를 20각삼에 25각, 5각 더 얹어주게 되었으니까 한 각에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앞으로 어떤 어진간한 일을 부딪혀도 무섭지 않게 당할 수 있습니다.
3: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2: 501-7755번입니다.
3: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백자방 구백은 한 넉 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4: 기관지 천식이 있어서 그냥 알에 자꾸 끼고, 기침이 자꾸 마른 기침 자꾸 나고 하던 게 지금 그 정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봐서, 먹이 봐서 편안하고 이랬을 때다.
1: 예.
4: 그리고 손도 그냥 차고 발도 많이 찼댔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도 지금 많이 손발 따뜻해 나는 가면서
1: 아 그렇죠. 수면 장애가 풀리게 예. 되었고 음양 조절이 잘 되는 거죠. 예.
4: 예 그래 보니까 또 소변도 문제 많다 말인데 소변 볼 때면 또 저리고 또 본 다음에 시원하고 거품도 좀 많이 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증상 거의 돌아왔습니다.
1: 콤파증한 여러 가지 자각 증상입니다. 예. 이런 거 제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력증득이 하기 싶어 하겠습니까? 병 자려오게 되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4: 그래 소변 잘 나가지 못하고 한 게 얼굴도 많이 붓게 됐습니다. 근데 붓게 다 내렸습니다.
1: 예예. 예.
4: 또 증상이 됐습니다.
1: 그 문제 해결입니다.
4: 예. 예. 그래 또 소화 안 돼서 그냥 얘 맨날 다 먹으면 배가 부딪히고 그다음 위가 좀 불편하더라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조금만 또 발이 차고 아랫배랑 차게 되면 잔등자 차게 되면 식구물 자꾸 올라왔댔습니다.
1: 아,
4: 근데 열심히
1: 예.
4: 이렇게 식구물이 아예 올라왔다.

0: 이정 편안하신다, 따뜻하고, 편안하신다, 그래.
1: 예, 예.
0: 그래, 한 매일 없을 때다. 계속 이 매일 떠나고, 이, 뱀비도 해결되는 난 두서신다.
1: 그렇죠.
0: 그래, 뱀비 있을 때, 그, 불편했을 때, 다 불 묵지라고, 이, 보지 못해, 어디 놀라도 못댕이 돼서도, 어디 뱀 보지 못할 때는.
1: 예.
0: 그 신고선 사했던 게 지금, 뱀이 해결, 뱀비 해결되고, 얼마 전지 모르겠어. 마음대로 지금 놀라 따라댕긴다.
1: 어, 그렇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예.
0: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저걸 패는 우리 집에 아저씨가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좋답니다.
1: 예.
0: 예. 물을 피가 어떤 동사인가 활망이 의미 있어서 예. 그냥 붓긴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 물을 푹 가두지도 못하는 거 다 온 것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붓기고 보이고 이라든지 날마다 꾸지런을 아침 저녁을 그냥 이렇게 날마다 바르고 아마 관계에서 욕만 나왔었습니다.
1: 예. 예.
0: 중대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형 아파서 재우세요. 내려들어서는 내버려서 빨리 내려옵니다.
1: 아, 그렇죠.
0: 빨리 내려옵니다. 예. 예. 너무 좋다면서 어느 좋은 약이 있는가 하면 침을 맞으면 엄마 불편하고 아프지 이러면 그랬대다.
1: 그렇죠.
0: 침 맞으러 다녀야 되지.
1: 다녀야 그렇죠. 되지 또.
0: 예. 예. 다니지 않고 집에서 바라봐 너무 좋다면 이랬대다. 예. 대답 받으니까.
1: 예.
0: 그래서 어느 약도 좋지 들어보니까 활동이 대단히 좋았을 때다.
1: 그렇죠.
0: 우리 두 가지 오늘 대답 받겠습니다.
1: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우리 노년에 크게 큰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예. 이런 제품이 나왔으니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0: 문제 예. 걸어야 어디 다닐 수 있죠.
1: 그렇죠.
0: 예, 너무 좋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난 두골대 수로 한단다. 난 이것은 두골대 수로 한 석달 받았으니까.
1: 아.
3: 이 한계로 쓰니까 이, 어, 이 좀 뭔가 바른 양에 손가락이 석달 받았으니까 우선이 있고 정말 뿌름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1: 그게 들어간다는 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지 아까 선생님 일어난 주먹 못 친다. 나는 그렇게
1: 봤어요. 예, 예.
3: 저희 지금 오늘 주먹 뒤에, 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발 자꾸 떨고 그랬대는데, 그래고 이 뭔가 발목하고 손목이 또, 장도 이렇게 풀친 것처럼 붙이고, 예. 그런 게 그것도 붙은 게 또 그 바르고 먹고 할까나요?
1: 그렇죠.
3: 예. 예. 예. 그 개미를 만든 약이
1: 그 개미를 중심으로 한 예, 복합성분.
3: 개미는 옛날부터 그 재활을 살 듣긴 들었는데.
1: 그렇죠.
3: 써보니까 확실히 이건 빼내 사정이 비 오면 그새도 나부터도 다리 아프지 허리 아프지 발목에 어느 게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그러는 게 다 쌓아놨던 게 그런 시간 못 산다 나는 비 오면 난 굉장히 이롭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네, 특수한 제품이죠.
3: 부수할 때 형 좋습니다 이야기 가서 볼까나. 예. 예. 그래서 국가발명 특히 받은 약이 제품인가 이게.
1: 믿음이 가지요. 예. 예. 예. 효과성은 또 말할 거 없고. 예.
3: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국가병 풍수골병 이런 분들이 이약 확실성을 필요했습니다. 그런 니즈 자가야지 답을 되게 맛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우리 활동이 좀 싸서 써서 한번 또 싸서 써서 저는 공고계산 하자고 그립니다.
1: 골가마병 치료는 노인님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중요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3: 예,
1: 걸지 못하게 되면 장수는 나하고 너무 멀어지죠. 그런데 이번에 예, 이 제품이 뭐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줄 수 있는 좋은 제품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 감사합니다.
2: 아, 네,
1: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나는 이 백자방 이제 반년 썼습니다. 그런데 혈압조절이 아주 잘 된다.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렇던 증상이 다 사라지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온다. 그래 왜 이거 쓴 후에는 잠우용 잘 자제입니까? 잠을 잘 자고 소화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이 몸이 아주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딴 것보다 그 심장이 맥박이 막 100을 올라갈 때 야 얼마나 골이 아프고 힘들어 그런데 지금 70을 내려왔어.
1: 대단하죠. 예.
4: 예, 영 좋습니다. 이 약을 예. 써보니까 쓰던 순간에서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 전반 시장에서 아주 공인을 받는 100년 장수 제품이라면 벌써 그만한 효과성하고 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4: 그게 이 약이가 예, 선택 내 잘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1: 만족하죠.
4: 예. 예. 활동이 좋을 때 이거 아마 계속 쓰겠습니다, 나는.
1: 예.
4: 그래, 그래. 오늘 좀 배달 받자.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20가게 25각 줍니다.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해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 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움직일 수만 있다면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혈압도 조절받게 되어 있을 거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면 다리를 폈다 갈았다 하지 못하고 무릎을 가두지 못하고 어깨에다 손을 올리지 못하고 머리를 빗기 힘들어지고 그 머리 감기 힘들어 목을 돌리기 힘들어지고 이렇다 하게 되면 허리가 아파서 만난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하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100세 시대 장수 시대 하지만 해도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저 말하기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자의 운동이라 합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온다. 당신이 계속 집안에만 누워만 소파에만 앉아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장수는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가운데 모든 대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게 있지만 있으면 아침에 먹은 음식이 계속 위안에 꼴떡하고 그게 흡수되지 않아서 간이 불편하고 위가 불편하고 변이 불편하게 되어 있고 혈압이 불편하고 종합적으로 여기저기가 다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골테란 이 제품 자체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자아공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여기저기 아프지만 해도 집중적으로서 골격통을 느끼는 때는 60대부터 시작해서는 골격통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추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특히 여기 그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거기에 첫 줄에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풍습성 관절염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첫 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레이펑스를 하는데 보통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중간 손가락이 땡땡 불어났던 게 그게 쭉 내려가서 손을 마음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을 못 쥐던 게 마음대로 주먹을 쥘 수 있고 갈았다 폈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회복을 가져왔대. 보통 다른 관절 제품으로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서 그러니까 풍수민자가 아주 그 화음 회복에다 많이 강화 수치가 높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손가락 그 마디가 불어났던 게 내려간다는 게 이 제품이 그런 해답을 줄 수 있지 기타 제품 가운데서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신심을 갖고 복용할 수 있자면 흑개미란 성분이 주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흑개미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50kg인 사람, 100근인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게 흑개미의 힘이다. 개미 맥에 6개 다리가 있는데 맥의 다리는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 개미를 불러서 번초강목에서는 현마라고 부른다.

0: 소고기 우유를 초과하는 이런 100분제 40이 내지 67이 이런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이래서 흑개미가 여기 주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쓰시게 되면 관절 제품 치료에 있어서는 앞서는 이런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고, 부증을 빼주고 소변이 잘 통하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두골테에 속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때와 기회,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송구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철도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쇠를 충분히 가열해서 뜨거울 때 재빠르게 두드려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듯이 무엇이나 적절한 때와 좋은 조건을 놓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른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쇠는 단김에 벼려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아래에 때와 기회, 조건에 맞춰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2번, 천금 사랑은 없어도 일 사랑은 있다. 3번,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 4번, 구멍 보아가며 말뚝 깎는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약수동 샘물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이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3번,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라는 속담은 바람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돛을 달듯이 어떤 일이나 조건이 성숙된 정도를 보아가며 일을 벌리게 되는 것을 비유해서 이른 말입니다. 그리고 4번, 구멍 보아가며 말뚝 깎는다. 라는 속담은 말뚝을 박을 구멍의 크기를 살피며 그에 알맞게 말뚝을 깎는다라는 뜻인데요. 주어진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에 맞게 행동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빨래를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가끔은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에 불타서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단계가 안 맞아도 앞으로 뛰어가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단계와 과정이 있고 그 순서를 거스르거나 자신의 능력 이상을 추구하면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쓰고 실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상황에 맞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들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차분하고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사람은 어릴 때 기어다니다가 점점 두 발로 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걷게 되고 걷는 것이 완전히 익숙해진 뒤에야 비로소 뛸 수 있게 됩니다. 이 속담은 기본적인 단계를 건너뛰고 실제를 떠나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만을 하려는 모습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되겠는데요. 같은 뜻으로 기기도 전에 날기부터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도 몇 개 모르는데 단번에 회화 능력을 키우겠다고 어려운 원어 영화를 보려 하면 오히려 답답하고 지루하기만 해서 금방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운동을 처음 할 때 너무 무리한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몸이 아파지고 결국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단계를 밟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곳까지 힘차게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도 아니나서 콩밥을 씹는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재능과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일을 억지로 하려 하거나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무작정 시도하는 모습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기초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으면서 무작정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거나 친구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취미나 활동을 억지로 따라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실력과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만 따라가거나 무리한 목표를 잡으면 금방 지치고 결국 포기하기 쉬운데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알맞는 목표를 세운 뒤 차분하게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맨다라는 속담을 볼까요? 너무 급하게 밥을 먹으면 목이 막혀 불편하듯이 이 속담은 아무리 일이 급하더라도 함부로 서두르고 대충 처리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결국 바라던 결과를 얻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급한 상황일수록 무작정 서두르기보다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분량이 많은 내용을 무리하게 한 번에 외우려 하면 정작 시험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숙제나 과제를 마감 직전에 몰아서 급하게 마치다 보니 실수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매미 소리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우 속담과 송골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거저 구어 다이샹캉 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붓도막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구들에 올라간다 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단계를 뛰어넘거나 자기 실력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나 차례가 있듯이 초반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상황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허거우연이라는 성구도 있는데요. 좋을 호, 높을 고, 달릴 모, 멀 원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높고 먼 산만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너무 높게 정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의 꿈을 꾸면서도 매일 노래 연습을 하지 않는 것처럼 큰 목표만 세우고 현실적인 행동을 게을리하면 결국 헛된 꿈으로 남습니다.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꿈을 현실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순서나 과정을 거스르고 과도한 욕심으로 무작정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너무 큰 목표에 눈이 멀어서 기본을 잊거나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무리하게 달려가면 오히려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마음은 정말로 소중하지만 기본 단계를 건너뛰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꾸준히 실천한다면 아무리 멀리 있는 꿈이라도 점차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바른말 이쁜말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종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있도록 해결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 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버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 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10호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아주머니는 앞쪽 방으로 가서 벽에 걸린 액자를 한눈에 보았다. 사진 속 여성은 짧은 머리를 하고 옷깃이 긴 옷을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다. 얼굴형은 갸름하고 표정은 매력적이었으며 눈썹 사이에 가는 주름이 있고 부드러운 미소가 느껴졌다. 아버도 전에 들었던 미인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분명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소진은 자신의 엄마가 예쁘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모두 예쁘다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특히 눈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다. 소진은 기분이 좋아 웃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진 아버지 사진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소진은 아빠는 멋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큰 침대의 이불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날이 춥지 않은데 벌써 8근 솜 이불을 쓰고 있고 커튼도 달려있지 않아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래층에서 작은 이모가 아버를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아버는 내려갔다. 그날 밤 아버는 여자들끼리 집안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정도로 깊고 다양했으며 아버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어려웠다. 결국 흥미를 잃은 아버는 더 이상 5층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소진의 방을 정리해주고 이불 몇 벌을 정돈하고 커튼 천까지 달아주었으며 손발이 매우 빨라 밤 10시 15분이 되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후 어느 날 밤 아버와 소진 아주머니는 소진 아버지를 소개팅 장소로 데려가기로 했다. 세 사람은 삼관당 제지공장 대문 앞에서 소진 아버지를 기다렸고 소주와 강가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다. 아버는 사실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진이 계속 부탁하는 바람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지푸른 카키 셔츠에 섬유 바지를 입고 마치 공장 여성 간부처럼 보일 정도로 깔끔했다. 세 사람은 공장 대문 앞에서 기다렸고 불빛은 희미했다. 곧 소진 아버지가 작업복 차림으로 공장 문을 나와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관리실에서는 누군가 그를 보고 긴달이라고 불렀다. 소진 아버지는 그냥 무시하고 걸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그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칭찬했다. 네 사람은 남쪽으로 걸어 소주와 강가에 도착했다. 강 양쪽에는 큰 배와 작은 배가 가득 정박해 있었고 눈앞에는 볏짚 도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볏짚 도미 위에는 들깨 두 마리가 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볏짚 냄새와 공장의 산성 냄새, 소주와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소진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버는 강둑 가까이로 갔으며 소진 아버지는 가만히 서 있었다. 10분 정도 지난 뒤 소진 아버지는 몇 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인 목소리였고 이웃으로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선명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사람이 곧 올 테니 긴장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자리를 잠시 비울 테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뒤 강둑을 따라 걸어갔다. 아주머니의 뒷모습은 여성미가 가득했다. 몇 분 후 아주머니는 작은 골목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 모두 앞에 세웠다. 아버와 소진은 깜짝 놀랐다. 그 여성은 온몸이 통통하고 얼굴도 둥그렀으며 머리는 방금 폼으로 말았고 키는 작았다. 하지만 눈썹과 눈매는 괜찮았다. 만나자마자 그 여자는 소진 아버지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평가했고 목소리는 은방울처럼 맑았다.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소개했다. 여자는 자신의 사돈 여동생이며 근처 쌀가게 점원이고 소진 아버지는 제지공장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소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아버와 소진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하자 소진 아버지는 갑자기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두 시간이나 청가를 냈으니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소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네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소진 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 큰 걸음으로 점점 멀어졌다. 이날 밤 아버의 기억에 남은 것은 밤 공기 속 소주아의 모습이었다. 검푸른 물결, 희미한 별 하늘, 그리고 그곳에 섰던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소진은 아버 옆에 기대어 계속 웃었다. 세 사람은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중매인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해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세 사람은 소주화를 떠났다. 아주머니는 처음에 긴장된 표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8시쯤 우측에서 갑자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소진은 깜짝 놀라 겁에 질렸다. 소진 아버지는 의자를 바닥에 세게 던져 의자 다리까지 부러뜨렸고 아주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소진의 뺨까지 때렸다.

의령자가 꾸리는 식당은 평소 매우 한가하다. 보통 하루에 한두 테이블의 손님만 찾아오고 비가 내리는 날은 거의 텅 빈 상태로 운영됐다. 그런데 유독 갈 선생은 매일 빠지지 않고 이 식당에 찾아왔다. 갈 선생은 늘 작은 식탁 앞에 바르게 앉아 신문을 읽고 커피와 차를 즐기시는 분이다. 머리는 3대 7 비율로 깔끔하게 갈라 정돈하고 금태 안경을 착용하며 겨울에는 중식 비단 속옷에 양복 바지를 입고 여름에는 고품질 긴팔 셔츠에 말아올린 양복 바지를 입었다. 언제나 온화한 웃는 표정을 짓고 담배를 피우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는 황주 한 잔에 카레 소고기 혀구이 한 접시 혹은 세 가지 채소를 얹은 밥 한 그릇으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러 오더라도 갈 선생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홀로 식사를 하다가 흥이 나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옛날 이야기를 몇 마디 해주곤 한다. 령자는 릉흥이 식당에 찾아오면 4인용 자리를 미리 마련하고 옷가게를 하는 소금이 오면 따뜻하게 대접하며 요리를 하나 더 시키고 맥주 두 병을 준비한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식당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활기차진다. 그 이유는 소금이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도가 꼭 따라오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단골인 릉홍이 식당에 찾아왔다. 그 자리에 호생도 있었는데 릉자는 갑자기 호생에게 릉홍이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돈도 꽤 모아뒀다고 얘기했다. 릉홍은 웃으며 왜 이러는지 물었고 릉자는 릉홍이 이제 28살이니 어리지 않은 나이라고 설명했다. 릉홍은 자신은 아직 24살이라고 털어놓고 크게 웃었다. 그리고 와인잔을 들고 호생 앞에 놓인 잔과 부딪히며 술을 마셨다. 릉자는 다시 호생에게 백평에게 소식이 있냐고 물으며 해외에서 남자가 생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호생은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릉자는 그때 왜 결혼했냐고 물었고 허생은 벌써 8번이나 말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며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사귄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릉홍은 백평이 남자친구를 몇 명 사귀었냐고 물었고 허생은 아마 2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릉자는 옆에서 입을 가리고 웃었고 릉홍은 백평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은 모두 갑자기 해외로 갔다고 들었다고 얘기했다. 허생은 백평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백평이 결혼하고 싶어하면 동의하고 해외로 가고 싶어하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며 이 결혼을 이해해 준 사람은 아버뿐이었다고 회상했다. 부부로 지낸 지 1년이 지난 1989년 초 백평은 독일에 반년간 연수를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허생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가을이 되자 허생은 백평이 보내온 목록대로 청바지와 치마를 대신 사주었다. 옷가게를 하는 소금은 그때 겨우 18살이었지만 생각이 매우 깊고 판매 경험도 풍부했다. 릉자는 요즘 해외로 가는 사람들 중 핑계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꽤 많다고 알려주며 호생에게 아내와 좀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한마디는 암시

것처럼 이루어졌고 그때의 호생은 이미 백평으로부터 사진 8장을 받았었다. 그중 한 장 사진 뒤에는 백평이 아름다운 사람은 먼 곳에 있다는 한 줄의 글을 적어놓았다. 아버는 사진을 보며 예전에 상해에서 해외로 간 사람은 태도도 바뀌고 외모도 예뻐진다고 얘기하곤 했다. 허생이 사진 속 백평을 보니 얼굴도 더 예뻐졌고 몸매도 아름다웠다. 사진 뒤에 적힌 글을 읽은 아버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생은 어느 날 새벽에 백평으로부터 온 전화를 기억했다. 백평은 요즘 바쁘냐고 물었고 허생은 괜찮다며 지금 책을 읽고 곧 자려고 한다고 답했다. 백평은 혼자 있냐고 물었고 허생은 맞다고 답했다. 전화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잔잔한 잡음만 흘러나왔으며 백평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 요즘은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는 백평과의 연락은 점점 끊어졌다.

이어서 도도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소금이 이야기 주제를 갑자기 바꿔 시골에서 새해를 보낸 경험을 말했다. 감정을 절제한 말투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어 모두가 말을 잃었고 도도는 마음속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바로 그날 이후 도도는 자주 소금을 만났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용정에서 예, 개원사업을 하면서 문학 창작을 견제해온 그리고 퇴직 후엔 또 해외에 가서 일하면서도 끈질기게 문학 창작을 하고 있는 류성미 시인을 소개하려.
0: 예. 그럼 오늘도 먼저 류성미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성미 시인은 예, 1967년 10월에 안도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연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2년간 용정에서 줄곧 교수 일선에서 사업해 왔습니다. 그 중에 23년간은 담임교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농촌 학교 지원으로 삼합진에도 1년간 내려가 교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업했기에 용정시 우수교원으로 당선됐고 주교수 신서, 용정시 교수 능수, 용정시 교수 골간으로 됐습니다. 그는 선으로의 선급, 주급, 시급 교수를 진행했으며 경헌 논문을 국가급 4차, 선급 2차, 주급 6차, 시급 8차를 발표했습니다. 간행물에 또 세편의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지도한 학생들이 전주 장문경연에서 20여 차 상을 받았고 본인도 우수지 도경상으로 20여 차 표창받았습니다. 1989년에 연변대학 조문학부의 함수를 졸업하고 시집 어느 날이 토크쇼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또 수필집이 빛과 그림자 사이를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 수필, 가사, 동시, 동요 등 수십 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이 경력을 보게 되면 또 이 문학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 문학 창작을 하면서 류시인한테 문학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1: 예, 그는 그 시집 어느 날에 토크쇼를 내면서 그 시집이 머리 그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엔 그냥 1년에 한두 편씩 시를 써서 잡지에 발표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하지만 주변의 문학 동인들이 시집도 척척 내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으며 짬짬이 시간 내어 시공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로에도 꽃이 핀다고 그렇게 시작해서 손이 부르트게 쓴 작품들이 어느새 책 한 권 묶을 분량이 되었다. 시집을 묶는다는 것은 자신이 창작에 대하여 한 단계 총화하고 점검해두는 의의 있는 일이라는 주변의 권고에 나도 한번 당당히 시집을 내보고픈 욕심이 생겼다. 이 한 권의 시집에 수록된 시들에는 여지껏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희노애락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와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35성상 동고 동락을 함께한 동료들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모두 적혀 있으며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꿈, 희망, 소망이 모두 적혀 있는 것 같다. 늘 따스한 봄날처럼 그동안 나의 작품을 읽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여러 지인님들께 허리 굽혀 감사 인사를 올린다. 이제 갓 그런 말을 뗀 늦깎이 시인으로서 시집 출간이란 너무나도 엄청난 즐거움인 한편 어깨도 한결 무거워난다. 내 생애에 짊어진 영혼의 정화를 위하여 열심히 더 좋은 시를 쓰는 것으로 허송했던 지난날의 안쓰러움이 깃발을 꽂아두린다. 정년 퇴직 후 한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공장과 회사, 식당, 홀 등 여러 일터를 거치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고 그 속에서 수필을 쓰는 작업도, 작은 여유도 얻었다. 그 여유는 나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글쓰기를 통해 나를 다시 돌아보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예, 첫 시집 어느 날의 토크쇼에 이어 첫 수필집 빛과 그림자를 내며 이 책이 지나온 삶의 흔적을 재조명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거울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0: 네, 그럼 유성

0: 이상미 시인의 국제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또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하늘 놀이터입니다.
1: 하늘 놀이터 류성미. 룡구름, 토끼구름, 코끼리구름, 쫓거니 달리거니 삼태성, 북극성, 북두칠성 숨었다 나타난다. 하늘은 놀이터, 즐거운 놀이터.
2: 예. 이 동시는 하늘을 놀이터로 삼고 구름을 그 모양새에 따라 룡구름, 토끼구름, 코끼리구름으로 보면서 그들이 서로서로 쫓거니 달리거니 하면서 노리는 것을 일련으로 썼고, 다음 이연에서는 삼태성, 북극성, 북두칠성이 또 숨었다 나타났다 하면서 하늘을 놀이터로 삼은 것을 썼습니다. 그 큰 하늘을 위해 감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로 본 것도 기특하지만 아이들이 심리에 맞게 쫓거니 달리거니 또 즐거운 놀이터로 표현한 것도 아이들이 구미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해바라기입니다.
1: 해바라기 류성미. 해종일 햇님만 바라보아요. 콩콩 강아지 지저대도 못 들은 척. 삐약삐약 병아리 놀려대도 모르는 척.

0: 예, 태양에 대한 그 해바라기 충성심, 예, 집중력은 바로 충성심. 여기서 강아지 콩콩 짖어도 병아리 삐약삐약 놀려대도 오직 햇님한테만 충성하는 그런 충성심 때문에 나중에 까만 기름이 꼴뚝 찬 해바라기씨를 만들어내서 이 세상의 고소한 향기를 터칩니다. 그게 바로 충성심이 결실이라면 결실이죠. 그리고 해바라기의 그 최종 사명이죠. 해바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집중력과 충성심을 북돋우고 있어 좋았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이슬입니다.
2: 이슬, 류성미. 지난밤 더웠나봐. 꼬다기 꼬다기 진땀이 성골성골. 캄캄한 밤 무서웠나봐. 꼬다기 꼬다기 식은 땀이 방울방울.
0: 예, 이 동시에서는 예, 이슬 곧 아기들 이마에 진땀으로 보았는가 하면 밤이면 또 식은 땀으로 보고 있는 것이 기발합니다. 진땀은 너무 더워서 송골송골 맺힌다고 하고 식은 땀은 캄캄한 밤이 무서워서 방울방울 땀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이슬에 대한 비유가 타당하고 기발합니다. 여기서의 이슬은 자연의 것인데 시인은 그것을 인격화해서 꽃 아기 이마의 땀방울로 화합니다. 그래서 동시가 한결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도시락입니다.
1: 도시락, 류성미. 도시락 뚜껑을 열면 피어나는 환한 얼굴, 밥알 하나하나, 엄마 정성 하나하나, 몽글몽글 풍겨나는 엄마의 향기 한가득. 나는 매일 엄마의 사랑 먹고 자란다.
2: 예, 이 동시는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썼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면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환한 얼굴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락 안에 밥알 하나하나는 엄마의 정성이 하나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음식에서 몽골몽골 풍겨나는 향기는 엄마의 향기라고 한 술 더 뜹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선 총결어로에 나는 매일 엄마의 사랑 먹고 자란다 라고 씁니다. 하나 도시락을 가지고 엄마의 정성과 로고를 동심에 맞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적 가치도 부여된 좋은 동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햇님입니다.
1: 햇님, 류성미. 우리 엄마 얼굴에 방실방실 밝은 햇님 떠오르면 할머니의 주름살은 쪽 펴지고 아빠의 어깨는 으쓱 올라가고 내 가슴에는 평화가 깃들어요. 엄마 얼굴에 뜨는 햇님은 우리 가족의 햇님.

예, 한 가정의 분위기는 예, 많은 경우 이 가정을 알뜰히 꾸려가는 엄마의 얼굴에서 비롯됩니다.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면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좋고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지면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죠. 시인은 예, 이 전경을 기초로 우리 엄마 얼굴의 방실 밝은 해님이 떠오르면 할머니 주름살은 쪼옥 펴지고 아빠 어깨는 으쓱 올라가고 내 가슴에는 평화가 깃들어요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예, 더욱 높이 우러러 엄마 얼굴에 뜨는 해님은 우리 가족의 해님이라고 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엄마의 얼굴은 한 가정의 해님처럼 중요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나무입니다.
1: 나무, 류성미. 파릇파릇 봄이 오자 새이봇 노모조와 가지들이 하늘하늘 봄바람과 손잡고 춤을 춥니다. 잘 익어 터지는 여름 오자 부들진 몸매를 자랑하며 여기저기 파란 물바다 애워옵니다. 더운 바람 입에 물고 푸른 파도 넘실거립니다. 노랑빨강 가을이 오자 노랑색 빨간색 너무 좋아 온몸을 활활 불태워 갈바람이 안겨 어디론가 활랑이며 날아갑니다. 꽁꽁 오르드는 겨울 오자 아지마다 하얀 속심 뿜어내어 온통으로 눈꽃을 휘젓습니다. 눈바람 품어안고 쌩쌩 북극의 하늘을 노래 부릅니다.

0: 북극의 자연을 노래합니다. 계절마다의 그 색깔과 움직임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동심에 맞는 시어들과 기본 색깔 위주로 한 아이들이 그 어려서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공존하도록 이끄는 작용도 곁들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2: 첫눈, 류성미. 면사포 쓴 가로등 고개 숙이는 인사를 새겨둔다. 점포 입은 산의 손짓에 설레는 까닭은 돗자리 깔고 춤추는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모자 쓴 나무들 도돌이하는 모습이 입을 덮은 차량들 동음으로 전율할 때에 우산 쓴 집들의 미소, 웃음 펼쳐 거리를 반가움으로 덮는다. 뻗쳐올린 갈망의 가지마다에 첫사랑 그 향기 꽃 피워주면 옛 생각 나풀 나비되어 하얀 꿈결 보듬어준다.

0: 예, 이 동시에서의 가로등 산 강물 나무 차량 집 거리 첫사랑 나비 등등을 예, 첫눈과 결합해서 첫눈이 그 하얀 본질과 겨울이 전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하얀 면사포를 쓴 가로등으로 산은 하얀 점포를 입은 산으로 강물은 돗자리 깔고 춤추는 하얀 강물로 나무들은 흰 모자 쓴 나무로 집은 하얀 우산 쓴 집으로 나비는 또 하얀 꿈결 보듬어주는 나무로 모든 것을 하얀 일색으로 색칠하고 있어서 덕씨가 돋아오르고 살아납니다. 형상이 잘 살았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연필입니다.
2: 연필 류성미 빨간놋 연필 파란놋 연필 모두가 까만 발자국 찍어요. 하얀 종이 위에 노란 종이 위에 언제 어디서나 까만 발자국 찍어요.
0: 예, 색깔이야 어찌됐든 예, 연필의 목적은 글을 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인은 옷은 어떤 색깔을 입었어도 까만 발자국을 남기는 그 목표를 위해 분전하는 연필 정신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그 어느 아이든 예, 모두 다 공부에 열중하여 지식을 많이 누리는 이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동시도 역시 교육적 가치도 부여하고 있지 않나 나름 생각해 봅니다.
1: 네, 그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시인들이 작품을 쓰는 가운데서 우선 그 교원 생활을 했던 분들도 그렇고 그 교원 생활 아닌 분들도 그 연필에 대해서 아주 그 연필이 어떤 모습 자희장 정신에 할까 그런 그 형상에서 이 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연필, 예, 연필 많이 나옵니다.
1: 네. 그래서 뭐 연필로 뭐 자기 인생을 뭐 적어 나간다든가 혹은 또 그 연필이 그 자신을 그 소모하면서 우리 그 촛대처럼 그러잖아요. 초가 자신을 타서 없어지면서 또 그 불을 밝혀서.
0: 그렇죠. 예. 그럼 연필도 점점 자기 몸이 달아지면서 계속 그 네. 글을 쏟아내는.
1: 이것이 또 그 같은 그 대상물이지만 또 여러 사람들한테는 또 부동한 이미지로 또 이렇게 또 형성화돼서 또 이 시가 나오지 않나. 네.
0: 예.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림자입니다.
2: 그림자 류성미 춤도 뒤에서 함께 홀홀 달리기도 옆에서 함께 찰싹찰싹 공부도 함께 한쪽에서 슥싹슥싹 그러나

0: 흐린 날, 어두운 날, 빛이 쉬는 날. 그림자는 보란 듯이 투명 옷 입고서 나랑 한 사람 돼버리죠.
1: 예, 이 그림자가 태양광선에 의해서 그림자로 있을 때와 또 햇빛이 없을 때 그림자가 없어지면서 나와 한몸이 될 때를 물리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은 그림자일 때나 나와 한몸이 될 때나 모두가 전심전의로 나만을 위해 분전하는 그런 그 그림자의 그 속 깊은 사랑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 나의 부모님들처럼 앞뒤로 나만을 위해 수고하시는 그 사랑을 동심에 맞게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을 위하는 그런 그 깊은 마음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시는 또 새로운 대상물을 찾았는데요. 시 제목은 치솔입니다.
1: 치솔, 류성미. 치솔은 욕심쟁이. 치약이 맛있다고 계속 달라고 하네. 치솔은 장난꾸러기. 요리조리 돌아다니면서 이빨 구경 다 하네.
2: 예, 아주 너무 재미나게 썼습니다. 이 동시 포인트는 바로 치솔을 인격화한 거죠. 그래서 이 치약이 맛있다며 계속 짜달라고 하는가 하면 또 일단 치약을 바른 후에는 장난꾸러기처럼 요리조리 입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빨 구경 다 한다고 합니다. 치솔의 작용과 인간의 그 치아를 위한 봉사활동을 마치도 어린 개구쟁이 아이처럼 표현하니까 동시가 막 살아나죠. 그리고 어린 독자들은 허허 하며 웃음 속에서 치솔의 수고로움을 알게 되고 이빨을 더욱 아껴야 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역시 또 결혼생활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대상물인데요. 제목은 고무지우개입니다.
1: 고무지우개, 류성미. 고무지우개는 의사입니다. 틀린 곳 있으면 날도와 잘도 지워줍니다. 지우개, 지우개, 내 사랑 고무지우개. 꾸러기 내병 치료하느라 몸 점점 작아지어도 날도와 오늘도 한몸 다 다슬고 틀린 곳 지워줍니다. 내 몸의 병 말끔히 고쳐줍니다.
2: 예, 이분한테 치솔이요, 고무지우개요, 연필이요 이런 시들이 많은데 이 동시에서는 고무지우개를 의사로 비유해서 틀린 곳이나 내 몸의 병이나 다 말끔히 고쳐주지만 유독 자신만은 잊고서 몸이 점점 다스려 작아지지어도 꾸러기인 날 위해 한 생을 바쳐가는 그런 그 숭고한 미덕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필이나 고무지우개는 일상에서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그 미덕은 큰 거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기 신변의 작은 것에서 큰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소중하게 느낍니다. 역시 교직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관찰해온 그 숨결이 느껴지는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이슬 이입니다.
1: 이슬 이 류성미. 햇님의 숨결 아래 남아나는 작은 우주가 있어. 바람도 어쩔 수 없는 마법처럼 숨어있는 순수. 파란 잎 끝에 맺힌 비밀스런 동그란 꿈 하나. 아지는 그 속삭임 담아 안고 조용히 흔들리고 나는 그 신선함에 포근히 안겨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막기 맑은 아침을 맞이해.
2: 예, 작은 이슬방울 하나를 두고 시인은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방울을 나만 아는 작은 우주로, 또 마법처럼 숨어있는 순수한 것으로, 파란 잎 끝에 맺힌 비밀스러운 동그란 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한층 미학을 일으켜 내가 그 신선함에 포근히 안겨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막디마를 아침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하나의 작디작은 이슬방울 때문에 결국 내가

0: 티끌 한 점 못지한 막디말 아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작은 그 이슬방울로부터 인생의 참도를 도출해내고 있다는 게 기특합니다.
1: 예, 참으로 그 지금 화창한 계절 또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이 계절 유성미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함께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전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조직됐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수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2: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위관 회사는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6일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경제운행 배치의 과학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힘써 제고하며 백방으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증가량을 확대해 재반사업을 잘 해내고 발전 추세를 유지하면서 분발 향상하는 정신 자세로 2, 4분기 경제운행 난관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주 경제운행 정황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주 통계국, 주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 상무국 주요 책임자가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5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주 공무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와 연길시, 용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각기 공업 운행,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고정 자산 투자 운행 정황을 둘러싸고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가 도약 주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고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며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한 데서 경제운행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질이 제고되는 량화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 4분기는 대상 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생산이 확장되는 황금기이자 한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기입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발전 목표를 겨냥해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고 난관 돌파 정력을 유지하며 전력을 다해 취업, 기업, 시장, 예기 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전주 경제발전의 량화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년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암 수리 중추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도문 가화 신소재, 룡정 용도 과학기술 혁신단지, 안도 성도 광천수 등 계속 건설 대상을 주동하고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함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등 새 착공 대상의 속도와 효율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련의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계산망, 신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배관망, 물류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운행 배치를 상시적으로 잘 틀어주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0: 폐용 연결 등 봉사활동을 제때에 조직해야 합니다. 중점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주동하는 한편 곤란기업이 하락폭을 좁히고 경영이 호전되도록 도와줘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전주 공업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 전문 행동 실시를 견인으로 6.18, 단오, 졸업 시즌 등 소비 시간대를 조시하고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며 상업무역 기업이 리온양도 우대 단체 구매 패키지를 내오도록 적극 인도하고 부동산 교육회, 단체 구매 등 상품 주택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개최해야 합니다.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 군성음악회, 동북축구연맹전, 중국축구 갑금리그 등 축제와 경기를 알심들어 잘 개최하고 연변 방문 부번 선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야간경제, 소형가게경제, 로점경제 등 소비 경영 모식을 대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1층 끌어올리고 시장 흐름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량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응접실, 책향기 그윽한 연길, 안도 장백산 몽환 빙설세계, 룡정 양심객점, 훈춘 마트 료식가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체험관, 연변 발해 역사 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 전시공연관 건설 사업을 서둘러 가동하고 인기 관광지, 명소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형 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인도해 새 전경, 새 놀이법으로 관광객을 더욱 끌고 인기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전반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앞장서 외지 진출,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수의 다원화 통상국 기능과 질 좋은 농산물, 풍부한 산지 약재, 집결된 개방 플랫폼,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 등 비교 우세에 입각해 투자 유치 지역과 목표 기업을 깊이 연구하고 정밀하게 확정하며 기업의 전략적 배치, 확장 수요, 투자 동향과의 접목점을 정확하게 찾아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적극 유치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성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3월 10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가운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공포는 우리 조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 가운데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는 법치의 힘으로 단결의 토대를 다지고 일심동체로 분진의 힘을 모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주 수부도시인 연길은 시정 시범 책임을 지고 두 가지 언어 법률 보급, 문화련이, 이웃 공동 건설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법 조항을 평범한 말로 풀어 설명하고 법치의 온기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리홍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법률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법률 보급 선전을 정밀하게 하고 선전 강연팀을 조직해 당의 민족 정책과 법률 법규를 집집마다에 알리렵니다. 건설 질과 효과를 승격 향상시키고 담체를 풍부히 해 연길 특색의 시범 지점을 육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 연길 본보기를 구축하렵니다. 봉사 공급 연거리를 실현하고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관심하는 민생 실사를 정성껏 해결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 공고와 민족 단결을 수호하렵니다. 민족
2: 단결.
1: 용정시에서는 더 높은 표준,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주선 의식을 확립하고 주선 요구를 관철하며 주선 책임을 실시하면서

통해서 법치사유, 법치리념을 민족사업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전면 융합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용정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왕위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여러 민족이 융합하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착실히 펼치고 7 플러스 N 진입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문화 공동 건설, 공동 향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기층 민족 단결 진지를 부단히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민족 단결 기념과 법치 공동 치리 의식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해 전시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량완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역사 방위에 립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도나시 민족 사업 전개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나시 민족 종교 사무국 부국장 윤미입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고 수립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교양을 심화하며 도나 특색 건설 브랜드를 육성하고 현지화 법치 선전을 정밀하게 펼쳐 여러 민족 대중의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특색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 신시대 도나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법치는 사회 조화 안정을 실현하는 바닥짐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반포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에 근본적인 법치 준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선전 교양 사업 전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 민족 사무위원회 선전 교양처 간부 왕홍초입니다. 변강 주헌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집을 편찬해 주변의 사람과 일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나는 연변에 집이 있다 주제 선전 영상을 촬영해 카메라로 연변 민족 단결의 행복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가 2025년도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에 성공적으로 입선된 기회를 다잡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요구를 문화 관광 경영 모식에 융합해 세 가지 지침 문건을 제정하고 14개 주제 로선을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을 펼쳐 여러 민족의 폭넓은 왕래 전면적인 교류 깊은 융합을 추동합니다. 동시에 지역을 뛰어넘는 여러 민족 청소년 온라인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전국 6개 지역과 연계해 2천여 명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클라우드에서 고전을 함께 읽어 지역을 뛰어넘는 청소년 왕래 교류 융합을 깊이 추진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인설로 방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고 내용 담채를 풍부히 하며 왕래, 교류, 융합의 다리를 놓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오래도록 만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길림 오동야곱집단주식위원회사는 근일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증을 받아 의약건강 분야에서의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중국 인삼산업 발전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근일 절강 덕청에서 개최된 2026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 정보 발표 활동에서 길림 오동은 브랜드 강도 구영리 브랜드 가치 118억 4,500만 원으로 의약 건강조 7위에 올랐습니다. 제2회 세계 브랜드 대회에서 길림 오동 인삼 부문은 세계 인삼 기업 브랜드 100강 3위에 들었고 연변 산지는 세계 인삼 산지 30강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성적은 오동 브랜드의 세계적 영향력과 호감도를 1층 제고했습니다. 근년래 길림 오동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에 의탁하고 전통 제약 기회를 융합해 여러 스타 제품을 정성껏 육성하는 바
대중의 신뢰를 받으면서 오동 브랜드의 튼튼

0: 튼튼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길림오동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지하고 고급, 고부가가치, 고도현대화 인삼산업체계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기업은 전통품종 최적화와 정밀심층가공 혁신을 병행하고 생삼, 홍삼, 서양삼 등 전통 인삼품종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토대에서 인삼 유효성분 정제와 제품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여러 핵심 공예기술 난제를 돌파했습니다. 목전 기업은 인삼 추출물, 정제품, 복방제제, 기능성 식품 등 전 사슬 제품 행렬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했는데 중약 제품인 인삼 합제, 국이삼 구복액, 인삼 은편, 중약 조제 과립 등 의약 제품과 100여 종의 인삼 복원 식품, 기능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약업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길림오동은 시종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장인 정신으로 모든 공정을 대하면서 전통 중약과 현대 과학기술 융합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약 추출 자동화 생산 흐름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 과정 온라인 검측 기술을 적용해 품질 관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선진 기술,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인 오동 공업단지 산업 군집을 구축해 중약 제조 현대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1: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웬그리아에서 온 관광단이 연변을 방문해 도시 풍경, 특색 미식, 민속문화 심층 체험 관광을 통해 중국 변강 소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 웬그리아 관광객들은 잘 정돈된 시골길을 걸으면서 특색 민가와 드넓은 논이 어우러진 중국식 아름다운 향촌 풍경을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아주머니와 함께 떡매를 휘둘러 찰떡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또한 조선족 주민 가정에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조선족의 전통 풍속, 일상생활 모습을 자세히 알아보고 순박하고 따뜻한 민족 풍정을 느꼈습니다. 웬그리아 관광단 단장 예네이 이베테입니다. 더 많은 외국 벗들과 교류 단체를 이끌고 와서 이곳의 독특한 지역 문화를 요약하고 현지 민가를 참관하며 풍토 민속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번 관광은 알차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다른 교류 단체와 함께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길에서 관광단은 연길 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현지 특산과 수공 예품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운데 모두는 시장을 둘러보며 연변의 풍부한 특산물을 체험했습니다. 관광단은 또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방문해 휴대폰에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담았습니다. 관광단은 현지 특색 고기 구이집에서 연변 전통 불고기, 냉면 등 미식을 맛보고 민요를 함께 불렀는데 현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웬그리아 관광기업 책임자 체르바크 샨도르입니다. 연변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육류, 채소 요리와 냉면까지 맛볼 수 있어 정말 특색 있고 인상 깊었습니다. 웬그리아 관광단의 연변 방문은 문화관광 교류를 매개로 유럽 관광객들이 연변의 도시 면모, 시골 풍경, 특색 미식과 민족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의 입경 관광객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 웬그리아 두 곳의 문화관광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다국 문화관광 합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령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여러분의 관심사와 어려운 문제, 정책과 법률,
1: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가급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봉사성과 여론 감독 기능을 갖춘 민생 열선,
0: 여러분의 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장백산 풍경구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대학생과 2026년도 대학 입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북쪽 경관과 서쪽 경관의 입장료를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휴일을 포함해 졸업 시즌 내내 적용되는데요. 무료 대상은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포함한 전일제 대학 재학생이며 성인 교육은 제외입니다. 또 올해 대학 입시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관 내 친환경 버스나 전지 주봉우리로 가는 교통편 등 2차 소비 품목은 제외입니다. 입장 시 본인의 신분증과 학생증 또는 신분증과 대학 입시 수험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오늘 민생열선에서는 6.1 국제아동절을 계기로 아동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청을 바랍니다.
1: 요즘 어떤 어려움으로 애간장을 태우십니까? 정책 범별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민생열선이 항상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길림 기련 변호사 사무소 김련심 변호사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아래 김 변호사님과 함께 아동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에는 저희가 6.1 국제아동절 며칠 남지 않았죠. 6.1 국제아동절을 계기로 아동과 관련된 법률법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법률과 규정들을 내왔는데요.

0: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먼저 올해 새롭게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항정전 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 예. 중화인민공화국 항정전 교육법은 올해 6월 1일부터 정시로 시행합니다.
0: 네.
1: 예, 본법률은 3살부터 6살 사이 항정전 아동들이 교육법을 보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는 공익성과 보편적 혜택을 명확히 하여 입학이 어렵고 입학 비용이 부담되는 문제를 중시했습니다.
0: 네.
1: 법률은 항정전 교육을 사회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에서 주도하고 보편적 혜택이 항정전 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0: 네.
1: 예, 새로 건설되는 단지에서는 유치원을 함께 교부되어 사용되도록 하고 이 유치원은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는 유치원으로 사용해야 하며 인간 유치원이 요금은 정부 기도 가격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예. 그 뭐 그 던축 단지에서 건설업자가 규정에 따라 부서 유치원을 건설하여 교육 당국이 인도했으며 공지 보편적 혜택 유치원으로 운영하며 주변 아동을 우선 모집하고 해당 지역이 보편적 혜택 유치원 부족과 학부모의 입학 비용 부담을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0: 네.
1: 소학교 교육 조기 도움을 근절하여 아동의 심신 발달을 보호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소학교 교육 과정을 가르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놀이 중심 활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0: 네.
1: 아동의 심신 발달 법칙에 미답되는 상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0: 네.
1: 예, 셋째는 투스 아동을 보호하여 평등한 입학 보장을 보장했습니다. 보편적 혜택 유치원은 집단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 아동을 받아들이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는 교육, 위생, 건강 등 부서의 평가를 통해 해결하도록 투수 집단의 교육권을 보장했습니다.
0: 네.
1: 예, 넷째, 교직원 행동을 규범화하여 안전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교직원이 아동에 대해 처벌, 변형, 처벌을 금지하며 유치원은 안전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아동의 신변 안전과 신생활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이 법 외에도 길림성 미성년자 보호 조례도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 예, 조례는 총 43조로 구성되는데 학교는 국가 법정 휴가일, 휴식일 및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을 조례해서는 안 되며
0: 네.
1: 이무 교육 단계의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이 학교는 학생 괴롭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잠재적 위험을 엄격히 배제, 조사하고 제때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0: 네.
1: 또한 학교 유치원은 교직원과 미성년 교직 행위 준칙, 학생 기숙사 안전 관리 규정, 영상 모티넛 관리 규정 제도 등을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0: 네.
1: 이 밖에 어떤 사람이든지 학교, 유치원,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6대 보호를 세분화하고 전방위적인 인신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0: 네.
1: 국가, 가정, 학교, 사회, 네그웨트, 사법이 6대 보호를 세분화하고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신가도에 미성년자 보호 작업소를 설치하고 선에는 전담 인력과 담당자를 두어 보호가 가층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0: 네.
1: 둘째는 학교 폭력을 엄격히 방지하고 학생 학업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이무교육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요일에 집단 보충을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 폭력 발견 및 처리 절차가 개선하고
0: 네.
1: 학교의 직무 유실 시 책임을 명확히 하며 미성년자의 교육권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0: 네.
1: 실제는 가정 내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자가 부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에서는 부모의 보호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폭력 및 학대를 금지하며 위에서 일하는 경우 보호자를 위해 위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보호 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보호 감독 권한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민정부서

0: 네트가 최종 보호를 감당하게 됩니다. 니트는 사회적 보호가 네크네트 보호를 보완하여 성장 환경을 보완하게 됩니다. 공공문화기관은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네크네트 서비스 제공자는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처리하며 미성년자 법률 지원을 추진하며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정확히 몇 살까지를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0: 예, 민법적 제17조에는 성년과 미성년자의 나이 표준을 표시했는데 18세 이상이 자연인을 성인으로 하고 18세 미만이 자연인을 미성년으로 규정했습니다.
1: 아, 그러면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텐데요. 미성년자의 민사 행위 능력, 즉 법적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0: 예, 민법적 제48조에는 완전 민사 행위 능력자에 대해 규정했는데 성인은 완전 민사 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 행위를 법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이 노동 수입을 주려 생활 내원으로 할 경우는 완전히 민사 행위 능력자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제19조에는 8조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민사행위 능력 제한자라고 규정했고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하지만 독립적으로 순리익을 얻는 이런 민사법률 행위 혹은 그 연령과 지력이 부합되는 민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예, 제20조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했는데 8조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법정 대리인이 대리로 민사행위 법률행위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여기에서 이 민사행위 능력이 여러 번 나오셨는데요. 이 민사행위 능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0: 예, 그 민사행위 능력이란 자연인이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여 자신이 민사권위와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말합니다.
1: 네.
0: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자신이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시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1: 네.
0: 미성년자는 나이, 심리,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행위 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18조 이상은 완전히 민사행위 능력 있는 자라서 독립적으로 모든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으며
1: 네.
0: 행위 결과에 대해 완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나 16세 18조에는 자신의 노동 수입이 주요 생활용으로 할 경우는 완전히 민사행위 능력자로 간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 네.
0: 제한 민사행위 능력자는 그 8조시부터 18조시 이사이로 민사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 주로는 부모님이 네. 대리하거나
1: 네.
0: 동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네.
0: 다만 그 순수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선물을 받거나 나이와 지력에 맞는 행위에 대한 예 6주시 이하 이도 아동이 10원으로부터 사탕 사기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아, 네. 뭐 작은 그 예. 상점에 가서 뭐 작은 자기의 간식 뭐 간단한 간식 정도를 사는 것은 뭐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 예. 이 말씀이시죠.
0: 예.
1: 네.
0: 그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8조세 미만으로서 모든 민사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면
1: 네.
0: 본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1: 네.
0: 예. 미성년자 특히 학전 아동과의 관계 놓고 볼 때
1: 네.
0: 학년 전 아동은 보통 3세부터 6주세는 대부분 네. 8세 미만으로서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자로 보다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따라서 이러한 아동이 하는 모든 금전 거래, 계약 충전 등 법나 법적 행위는 부모님이 동의 없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1: 네.
0: 부모님이나 유치원 교사분들이 보호와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예를 들면 5세 학년 전 아동이 부모님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의 양만 눈에 또는 준운한 경우는 부모는 이 환불의 요청을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이는 해당 유천 충전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네.
0: 여기서 주요하게는 그 아동이 그 학년 미성년이 그 행위 능력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1: 네.
0: 그 사람이 그 행위는 반드시 그 부모님

0: 이미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1: 네네.
0: 그렇다고 치니까 지나라 지는 부모님이 이거 반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1: 네.
0: 예. 그 중요성을 놓고 볼 때 미성년자는 심리, 신체의 발달이 미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되거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이로 인해 법정 대리인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네, 그렇죠.
0: 이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불필요한 법정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핵심 법정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결국 이 미성년자, 특히 어린이들은 스스로 법정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곁에서 보호해주는 이 보호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0: 예, 미성년자 감독 보호 제도는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연인이 인신 재산과 기타 합법적 권익에 따라 법에 따라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네.
0: 예, 감독 보호 제도는 중요한 민사 법률 제도로서 미성년자의 소아 특수 정황에 처해 있는 성인들이 합법적인 권익 보장 문제와 기밀이 연계될 뿐만 아니라
1: 네.
0: 가정의 안정 및 사회 관계와도 뛰어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네.
0: 예, 감독 보호 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성년자 감독 보호 제도와 성인 정신질환 환자 감독 보호 제도로 나눈 것입니다.
1: 네.
0: 예, 미성년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부모 혹은 기타 감독 보호자가 응당 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감독 보호 직책 과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여기서 말하는 감독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모든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감독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부모는 이 청소년자들이 법적 보호인입니다. 만약 부모가 감독 보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누구와 돌봐주면 누가 보호인이 될 수 있는가?
1: 네.
0: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 법률상에서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형, 누나, 언니 혹은 기타 성인은 모두 미성년자의 보호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보호인의 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감독 보호이고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입니다.
1: 네.
0: 우선 감독 보호는 미성년자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에 대해 책임지고 미성년자의 권익이 침범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를 도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네.
0: 셋째는 미성년자들을 도와 자기절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결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여기서 그 간단한 예를 든다면 그 양천구 19년 6월 달에 그 여기시 민법에서는 양육관계 변경 소송 사건을 종결 지었습니다.
1: 네.
0: 그 당시 원고 공모와 피고 의모는 양천은 6년도에 그 10월에 결혼했고 그 혼인 후에 딸 그 서모를 출연했습니다.
1: 네.
0: 양천은 18년도에 그 양천은 감정이 파열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혼하는 후 자식 딸을 누가 부양하는 문제가 이 안건이 초점이 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양천은 이혼한 후 여러 차례 그 방문 혹은 양육 관계 문제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1: 네.
0: 이후 그 공모는 그 소송을 취하여 법원이 왕 소모의 양육권을 변경하고 공모액을 한 달에 1,000원의 양육비를 왕 소모에게 18주세까지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법정조사에서 당해서 볼 때 공모는 이혼을 후 와모가 단 1,606원의 양육비만 지불하고 그 평소의 생활비는 모두 고모가 부담한 것입니다.
1: 네.
0: 와모는 또한 딸에게 보증서를 쓰게 하여 어머니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강제적으로 했으며 그 심지어 딸을 구타하게도 했습니다.
1: 네.
0: 딸 그 왕소모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1: 네.
0: 이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을 때렸고 양육권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 네, 네.
0: 예, 이 심리를 거쳐서 그 우리 이민법원은 왕 소모의 의견을 문의와 결과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1: 네.
0: 왕 소모의 심신 건강하고 성장 교육하고 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네.
0: 혼인 생활 중 딸 왕 소모는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원고 공모에게 양육권이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1: 네,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예, 넘어간 거죠.
0: 예, 예.
1: 네.
0: 두 번째는 그 피고 왕모는 양천구 19년 7월 1일부터 매달 600원의 생활비를 왕 소모에게 독립 생활할 때까지 지불하며
1: 네.
0: 왕 소모의 거유비와 의료비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우원거 광범의 기타 소송 여부는 기각한 것입니다.
1: 네.
0: 이 사건에서 우리 법은 녹화법 때 네. 리헌 관계 소송에서 법에 따라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1: 네, 그렇죠.
0: 양육 관계 변경 소송은 가정 갈등을 수반하여 미성년이 미성년자와 부모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1: 네.

0: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미 구체적인 의견에 따르면 부모 양측이 10주씩 이상의 임신자가 자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 것인지를 대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자녀 의견을 고려한다고 한 것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0: 이거 이전에 그 제가 그 작년에도 이런 안건 했는데
1: 네.
0: 그 자녀가 그 11세 된 것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 이민법원은 우리 그 변호사와 그 같이 자녀를 직접 대면하고
1: 네.
0: 그 반주임 선생도 통해서
1: 네.
0: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리혼하는데 너는 누구를 따랐으면 좋겠는가.
1: 오, 네.
0: 그래서 그 자녀가 나는 어머니 따라야 되겠다는 그 리우를 말했습니다.
1: 네.
0: 그래 이런 거 보면 실제 이민법원은 이런 사건 처리할 때 반드시 자녀의 그 의견을 청취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 아, 네, 네. 그렇군요. 이 어린이들의 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 그 네. 본인의 의사도 또 아주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부모님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0: 예. 네. 그 부모 유효한 그 법률의 규정을 놓고 볼 때
1: 네.
0: 부모는 미성년자의 제일 순시로 되는 보호인입니다.
1: 네.
0: 여기서 그 사망 감독 보호 능력을 상실하고는 감독 보호 자격 박탈당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1: 네네.
0: 예, 간단하게 구분하면 생부모, 양부모와 계부모를 말합니다.
1: 네.
0: 둘째는 특정 친척 법정 감독 보호인으로 말합니다.
1: 네.
0: 특정 친척 법정 감독 보호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감독 보호 능력을 상실하는 후는 특정적 친척인이 보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 친척을 놓고 볼 때는 감독 보호 능력이 있고 보호인으로 지정되면 보호인의 신분이 확정되고 본인이 이지로 이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네.
0: 이런 특정 친척은 조부모와 외조모와 형제 자모와 보합입니다.
1: 네.
0: 실제는 친척 이사에 따라 감독 보호를 말합니다.
1: 네.
0: 법률의 유관 규정 놓고 볼 때 특히 친척 법정 감독 보호와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독 보호가 있습니다.
1: 네.
0: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독 보호는 법정 친척 감독 보호와 많이 다른 것입니다.
1: 네.
0: 그 우선 놓고 볼 때 친척 범위에서 볼 때는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독 보호의 범위가 더 높고 친척에 국한되지 않고 친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보호인이 확정해서 이런 친우들이 보호인이 되는 것은 먼저 본인 이사에 따르지만 법에서는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네.
0: 본인 예지에도 이런 친우들이 보호인이 되려면 또 미성년자의 부모 소재지와 혹은 미성년자 주거지 주민위원회 처미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1: 네.
0: 예, 넷째는 특정적인 감독 보호와 국가 감독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법률의 유관 규정을 놓고 볼 때 감독 보호 특정적인 친척 법정 보호와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독 보호가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부모 소재지 혹은 미성년자 소재지 주민위원회 초민위원회 혹은 민정부분에서 보호인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친척이나 방금 말씀해 주신 또 친구, 뭐 부모님의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분들이나 혹시 특정 기관 또는 국가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예, 60세 미만의 그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 한 차례 그 사고의 그 교통사고에서 쌍방이 다 사망된 것입니다.
1: 네.
0: 이는 그의 부모는 그 생전에 그 인명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1: 네.
0: 보험하며 때 사고 발생 후는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중요한 일은 어린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그의 보호인은 할머니 가 대신 보험회사와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그 아이는 받아야 할 보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1: 네.
0: 예, 미성년 보호자 제8조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 보호 직책과 양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1: 네.
0: 이 사건에서 아이 할머니는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1: 네.
0: 보호자의 다른 한 의무는 양육입니다. 미성년자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먹고 입을 필요가 있고 학교에 네. 다닐 필요가 있으며 병이 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당연히 부모나 기타 보호자가 부양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만약 부모나 다양한 이유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네.
0: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인민법원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모는 양육이

0: 부모 자녀에게 양육 의무가 있지만 네. 이 양육은 무기한이 아닌 것입니다.
1: 네.
0: 부모는 자녀를 평생 돌볼 수 없으며
1: 네.
0: 자녀가 성인이 되고 일을 하고 자신이 수입이 생겨 독립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부모는 양육 의무를 더 신장 성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네.
0: 반대로 부모가 나이가 들어 생활이 어려울 경우는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그들이 생활을 돌보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 네. 네.
0: 또한 존중, 교육 및 인도는 부모와 간과 관계에서는 안 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인도로 자녀에게 좋은 건강과 덕행을 기르고 국가와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1: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보호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만약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1: 네.
0: 필요할 때는 부모의 감독 보호 자격을 철수하고 새로운 보호인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1: 네.
0: 우리 민법전 제36조는 보호인이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을 경우는 인민법원에서는 관계 혹은 개인 혹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보호인이 자격을 취소하고 필요한 임시 보호 조치를 안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피보호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으로 법에 따라 보호인을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첫째는 피보호인이 인신 건강을 엄중하게 손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 보호 지책을 이행하는데 태만하거나 감독 보호 지책을 이행할 수 없고 감독 보호 지책으로 일부분 혹은 전부 타인에게 위탁하여 피보호인이 위험하고 혼란한 상태에 처해질 때를 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피보호인이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해줄 때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이런 법적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군요. 한편 부모의 의무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양 의무인데요. 여기에서 이 부양 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0: 예, 민법조 제1067조에는 부모의 양육 의무와 자녀의 부양 의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1: 네.
0: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 혹은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0: 성인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곤란한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예, 민법조 제1008 85조에서는 리혼 후 자녀의 양육비 부담 문제에 대해 규정했는데 리혼 후 자녀가 한쪽에서 직접적으로 양육할 경우는 상대방은 부분 혹은 전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부양비 부담 비용이 많고 적거나 기한이 길고 짧은 것은 쌍방이 협의를 하여 규정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이민법에서는 판결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예. 그 전환 규정이 협의는 허구나 판결을 놓고 볼 때 자녀의 필요한 그 방해를 갖지 않도록 부모의 일방이 그 협의를 초과하자는 이민법원은 그 수익에 따라 합리하게 판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이 업무 과정에 미성년자가 침해를 받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강제적으로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0: 예, 미성년자 침해 안건 강제 보호 제도를 건립할 때 관한 이견 시행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 가운데서 미성년자가 불법적인 침해를 받는 것을 발견했거나 불법적인 침해의 행위의 위험이 직면한 것을 발견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시하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미성년자의 생식기관 혹은 은밀한 부위가 비정상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는
1: 네.
0: 있는 것을 같은 의심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1: 네.
0: 두 번째는 14세 2세 미만의 여성 미성년자가 성침해를 당했거나 성침해 임신 유산을 당한 것을 같은 의심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네.
0: 12세 이상인 여성 미성년자가 성침해를 당했거나 성침해 임신 유산을 당하는 것은 의심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신체에 따라 군대 손상이 있거나

0: 엄중한 영양 실조가 있거나 의식이 불명하거나 가정폭력 기시 학대 혹은 구타 혹은 마취를 당했을 때는 당하는 경우는 의심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성년자가 자살 자해, 공상, 중도, 마취, 구타 등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심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유기당하거나 장기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내원이 불명하고 실종됐거나 유기 수매를 당한 경우를 말하며 미성년자가 구걸해 동원된 경우를 말하며 기타 미성년자의 신신건강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정황은 혹은 미성년자가 불법 침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 여기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가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제때에 의심할 수 있는 사회 각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보내는데 그렇다면 학교나 학원, 병원처럼 미성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정업원을 채용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0: 예, 미성년자 보호법 제62조에는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하는 단위나 채용 시 검찰, 인민검찰원 법원에서는 지원자의 성침해, 학대, 인신매매, 폭력, 상해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해당 기록이 있으면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하는 단위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이 해당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나 기타 방식을 통해 직원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해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1: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또 두려움이나 창피함 때문에 제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특히 이 성범죄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0: 네. 그 민법전 제188조 규정에는 인민법원이 민사권위를 보호받기 위한 소송시효는 3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법률에 따라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1: 네.
0: 민법전 제191조에는 미성년자가 성침해를 받을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송시효는 피해자가 18주시 되는 날부터 계산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피해자는 18주세가 된 날부터 3년 동안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물론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대신 원고로 출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법정 대리인이 처리에 불만족하면 다시 자신이 요구를 청구권을 요구한 부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미성년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또 희망인 만큼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이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 지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조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만에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폐, 방화, 폭발, 유해물질 투지적으로 저지른 경우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을 강경 혹은 경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만 16세 미만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감호를 명하여 네.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수용하여 교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살인, 고의상해죄를 저지른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중상해를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는 정확히 악질적인 경우는 최고인 검찰원이 승인을 거쳐

0: 추궁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만 16세 미만이 형사 책임을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감호를 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전문 교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1: 네.
0: 형법 총칙에는 범죄 성립, 양형, 형 집행 세 가지 측면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특별 보호 원칙의 규정을 부족합니다. 범죄 측면에서는 형법 제17조는 만 14세 미만은 범죄 주체가 될 수 없고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폐, 방화, 폭발, 투적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은 모든 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예, 특히 그의 야득까지 죄를 범한 만 14세 16세 미만이 미성년자와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두 부류는 미성년자는 성인과 범죄 성립이 동일이나 양형에 있어서는 일정한 관계에 관대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중국의 형법 제17조는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이 사람이 범죄를 저진 경우에는 형을 경감하거나 또는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또 다양한 법률, 법정 보상을 제공을 해줬고 또 아이들의 이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예방하는 관련 법률들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보호장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법률은 국가 안정과 각강사업의 발전을 수호하는 데 강력한 무기이자 대중들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는 도구로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량완 사상 품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하는 훌륭한 습관을 양성해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량호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길림기련 변호사 사무소 김련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아동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전적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0: 당신과 함께 이대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 계셨습니다. 왕청에 계시는 리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좋은 시간 되셨나요?
1: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2: 민요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3: 여보세요.
2: 네, 김여사님이시네요.
3: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선생님이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3: 음악과 함께하고 함께하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배로 넘칩니다.
2: 그래요. 즐거움 배로 넘치면 좋죠.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는 게 좋잖아요.
3: 또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기쁨으로 또 느낌을 받기 위해서 노래 한곡 불러봅시다.
2: 자, 불러보세요.
3: 언성아리랑을 불겠습니다.
2: 언성아리랑. 예.
3: 예. 부른다, 예.
2: 네.

0: 손님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1: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유, 영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대박 나시고요.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요. 네, 네. 아유, 영업 중에 손님들도 또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보세요, 다음 분입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예, 정 선생님.
2: 오늘은 흥계호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1: 흥계호흡의 노래.
2: 예.
1: 아예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자.

0: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1: 잘하셨습니까?
0: 그럼요. 반주곡이 가끔씩 들리다가 뭐 끊기다가 하는데 그래도 영향을 전혀 안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동안 잠잠하게 계시다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1: 예, 라디오 많이 들으면서 연습 많이 했어요.
0: 아, 그러니까 보인다니까요. 노력하신 모습이. 예, 노래를 들으니까.
1: 했다니까. 또 선생님들 덕분이죠.
0: 너무 잘하셨어요. 그냥 제일 처음에 민요광장에 오셨을 때랑 전 많이 데뷔가 되잖아요.
1: 예.
0: 어, 그때는 뒤에서 누가
1: 알립니다.
0: 아, 그때는 누가 뒤에서 막 총을 들고 쫓아오는 것 같았죠.
1: 예. 많이 내들러도 발전한 게 아닙니다.
0: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또 뭐 진보가 보이지 않죠.
1: 예.
0: 네, 정말
1: 감사합니다.
0: 열심히 즐겁게 사세요. 그래. 예. 예,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행복하세요. 네. 예. 여광장에서 또 우리 코너는 그 또 전문 노래를 또 배우시고 나서 우리 저희 코너를 통해서든 뭐 요즘 여러분 생활이 아주 풍부해졌잖아요. 황건이 노래교실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노래교실에서 배웠던 노래들 혹은 저희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노래들을 배우셨더라면 여기 저희 이 민요가락 차차차 코너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못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지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노래를 못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안 됐겠죠. 누구나 다 노래를 잘 부르면 가수가 되었고 누구나 또 다 가수가 되면 또 그 직업 어떻게 직업으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잖아요. 즐겁게 사시고 아 나도 노래를 한번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부르고 싶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에게 안부를 전할 분들은 가장 좋은 선물이 나의 목소리를 담은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가수 노래도 좋겠지만
2: 가는 곳마다 축제로세 가까춤이 절로
0: 자 그리고 이 참 좋은 날 이 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예, 저희 민요가라 차차차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좋은 노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배우면 좋겠죠.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으로 된 참 좋은 날.

0: 그냥 이 가사 말이 딱 맞죠. 산들바람도 좋은데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산과들의 풍년노래 흥겹고 참 가사 말이 너무 좋네요. 자, 오늘 또 노래 불러보실 분 단분입니다.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윤여사님.
1: 오늘 만나 또 반갑습니다.
0: 아유, 만나 반갑습니다.
1: 예, 전에서 이제 네. 그 어미나 선생님의 독창을 다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신청해 주신 예. 분이 계셔서요. 드렸습니다.
1: 아, 예. 어, 네. 목소리 너무 좀 이렇게 꼴새 같은 목소리지 않습니까?
0: 아, 그래요. 아유,
1: 예, 그러니까 그 네. 노래 제목 다 하자면 작사 작곡

0: 어미란, 독창이 어미란 이렇게 합니까?
1: 네, 그걸 굳이 밝히겠습니까? 네, 그걸 야, 굳이.
0: 밝혀야, 그거는 응당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어미란 선생님이 작사 꼬고 한 노래를 독창가다 부르니까 대단한 분이고,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어떠면 작사 꼬고 하기 싶어도 그런 멋있는 사업을 하기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아유. 또 그렇게 또
0: 예, 많은 예, 그 예. 대단한 부위지야 그모니까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응당 속을 내서 따라 배워야 되겠지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예. 부르겠습니다. 예.
1: 자 오늘 어떤 노래 부르고 싶으세요?
0: 예, 예, 날마다 불러도 새나지 않고 날마다 들어도 새나지 않은 너들강변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1: 아유 그렇군요. 너들강변. 네.
0: 네. 네. 자. 실제로 부른다는 선생님이 또 그런,
1: 흐름을 하시고,
0: 요것도, 예, 예, 반주를 하세요.
1: 반주를 할게요.
0: 예. 예.
1: 예.
0: 아, 네.
1: 알겠습니다.
0: 시작하겠습니다.
1: 네. 네.

0: 잘하셨어요. 야, 이거 가르친 지가 오래인데 오래된 민요인데요. 예.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네요.
1: 예, 우리 불러주신 노래 강변은 우리 민족이 정말 품격이 정말 드러난 노래지 않습니까?
0: 그럼요. 네.
1: 예, 정말 흥이 나고 이 노래만 부르면 그거 그 춤이 아이 못 추던 분들도 막
0: 그렇죠.
1: 추게 될 이런 노래지 않습니까?
0: 예, 장단이 있어서.
1: 예, 나도 춤은 영 못 춘다. 근데 이 노래 부르면 예, 네. 거기나 노래 탁 누가 나면 예, 그거 그래서 얘는 나도 이 조선민은 뭐 출 줄 몰라도 막 춤도 혼자서.
0: 그렇죠. 어깨춤이 그냥 저절로 나잖아요.
1: 예, 네, 장단 자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 정말 노래 잘하고 예. 춤도 잘 추고 이런 민족으로 정말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0: 네.
1: 예.
0: 그럼요.
1: 예. 오늘 그래 예. 어미는 생일 수고 많이 하십시오.
0: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윤 여사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예. 네. 네. 네. 아유 말씀도 잘하시고 참 기억력 너무 좋으세요. 자 주소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날 이 노래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날 역시 장단은 안땅 장단 덩

0: 여보게 친구야. 하늘도 푸르르고 덕덕덕덕 산들바람도 좋은데 좋은데 노래나 한번 불러보세.
1: 불러보세.
0: 덕덕덕덕 내 고향의 산과들의
1: 산과들의
0: 풍년 노래 흥겹고 덕덕덕 가는 곳마다

0: 예산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김예산님.
1: 네, 어미란 선생님.
0: 네.
1: 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그렇게 작사 받고 잘하시고 노래까지 너무 잘 부르셔서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우리 민요광장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손에 손 잡고 이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대로 우리 꽃길을 걸으면서 행복하게 나날이 행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1: 네. 네. 선생님, 네. 내가 원래는 남을 가리고는 부르려고 생각했는데요.
0: 네.
1: 그런데 글쎄는 이 농촌은 제가 하루 건너서 다닙니다.
0: 네.
1: 강한 하느라고.
0: 네.
1: 그래, 논밭이라는 게 펄어야 되는데. 네. 물이 찰랑찰랑 해야 되는데 물이 한 열도 없어서 지금 이 펌프
0: 바다에
1: 물을 끌어 올립니다.
0: 그렇네요. 아유, 이게 좀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담비.
1: 예, 담비가 그리웠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제가 정말 이 방송에다 이렇게 저기 뭔가 쓸데없는 말을 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50상, 20상 이렇게 붙이는 집들이 다 꼬모에 자연산에가 띵해가지고 오늘도 두 집 오늘 주고 내일 한 집 주고 모레 두 집 주고
0: 그래요. 또 좀 이 시골 상황을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또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런 상황이네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내려주면 정말 담비인데, 그렇죠.
1: 힘들어서 모두 밤낮으로 물을 뽑느라고.
0: 예, 아우, 고생하시네요. 자, 그러면.
1: 예.
0: 그럼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
1: 오늘이 그래서 네. 이제 안내원 선생님과 네. 정말 그립소를 부르겠다 했습니다.
0: 정말 그립소. 정말 예. 그립소.
1: 정말 그립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야, 예. 좀 비가 좀 내리라고.
1: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배웠습니다.
0: 아, 그러면 논물관리원 이미 준비하셨던 노래를 하셔야죠. 그러면 또 비도 내릴 수도 있고요.
1: 비가 없답니다. 비가 없어서.
0: 그러니까요. 그럼 어떡할까요?
1: 심고 옥시심을 하고 지금 영정신은 비가 없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립소 합시다.
1: 예. 예.
0: 네.
1: 먹이란 게 싹 씻습니다.
0: 괜찮아요. 네.

0: 고향이 그 향기 나를 키웠어 나를 길러서 모르겠습니다.
1: 괜찮아요. 저도 가사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0: 어머님 계시는 고동네 내가 성꿈에도 그립소
1: 하나 둘 셋
0: 정말 그립소 한 번도 안 부르고 네. 노래입니다.
1: 아유 한 번도 안 부르셨던 노래인데 오늘 잘하셨어요. 너무
0: 좋겠습니다.
1: 가사도 아이 그래도 한 번도 못 불러보셨는데 2절까지 부르셨어요. 예. 그래도
0: 그래서 가사도 틀리고
1: 괜찮아요.
0: 선생님 어미란 선생님 네. 제가 어려울지 자꾸 이렇게 가사 틀립니다.
1: 아니 저희들도 가사를 그냥 가끔씩 읽거든요. 예.
0: 선생님 예, 그래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농촌에서 예, 너무 저기 뭐니까 이 농촌집이 너무 추워서 예, 지금 네. 집이 100평방에 넘는 게 어찌겠습니까.
1: 아.
0: 그래 남편분은 예, 이래 건강 상태가 예 영 보기는 젊고 이런데 좀 내보다 못합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제가 혼자 네. 와서 이람이 노래를 부르길래서 오늘 지내 오고
1: 아 그러셨네요.
0: 예, 여기서 자고 가고 이래.
1: 아 노래를 부르시기 위해서 두 분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0: 예.
1: 아유 참말로 아유 어떡하실까요?
0: 그 신화 어떻습니까?
1: 남편 신화 너무 좋습니다.
0: 예.
1: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0: 울립니다.
1: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너무 고맙고 네. 오늘도 말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1: 그리고 오늘도 그 비 가뭄 때문에 고생하시는 농민 여러분 힘내시라고 또 응원의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0: 예, 엄마님 항상 네. 고맙고 저는 이곳에 삽니다.
1: 그럼요.
0: 예, 너무 고맙습니다.
1: 그럼요. 참 좋은 날이에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0: 예.
1: 네. 아유, 그래요. 이게 좀 적당하게 뿌려주면 단비인데 그 비가 촉촉하게 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참 좋은 날 함께 또 용기해 보시죠. 안땅장단 가사 말을 끝내는 못 전해드렸네요.
2: 여보게 친구야 달빛도
1: 이절입니다. 달빛도 은은하고

0: 참 좋은 날. 가사말도 좋고요. 또 안땅장단으로 되어 있어서 배우기도 쉬운 노래입니다. 조려화 선생님 작사로 그리고 강철웅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그리고 여기 편곡에는 방동걸 선생님이고요. 노래는 한초로 가수입니다. 여보시죠? 여보게.
1: 여보게. 친구야. 친구야.

좋지 않으세요? 네, 하늘도 푸르르고 산들바람도 좋은데 노래나 한번 불러보면서 인생을 살아보는 거 누구나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근심 걱정만 하면 되나요? 노래도 부르면서 가야

네. 이, 참 좋은 날, 이 노래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좋은 날에, 오늘도 역시 다 안땅 장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참 좋은 날.

참 좋은 날에 역시 안땅장단이고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 노래도 역시 안땅장단에 속한 노래입니다. 한하나 작사 최학산 작곡으로 된

네, 안땅장단의 매력이죠. 역시 두 곡 다 안땅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과 만난 날 또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 또 예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10호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여성은 짧은 머리를 하고 옷깃이 긴 옷을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다. 얼굴형은 갸름하고 표정은 매력적이었으며 눈썹 사이에 가는 주름이 있고 부드러운 미소가 느껴졌다. 아보도 전에 들었던 미인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분명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수지는 자신의 엄마가 예쁘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모두 예쁘다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특히 눈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다. 서진은 기분이 좋아 웃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서진 아버지 사진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서진은 아빠는 멋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큰 침대의 이불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날이 춥지 않은데 벌써 8끈 솜 이불을 쓰고 있고 커튼도 달려있지 않아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래층에서 작은 이모가 아보를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아보는 내려갔다. 그날 밤 아보는 여자들끼리 집안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정도로 깊고 다양했으며 아보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어려웠다. 결국 흥미를 잃은 아보는 더 이상 5층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소진의 방을 정리해주고 이불 몇 벌을 정돈하고 커튼 천까지 달아주었으며 손발이 매우 빨라 밤 10시 15분이 되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후 어느 날 밤 아보와 소진 아주머니는 소진 아버지를 소개팅 장소로 데려가기로 했다. 세 사람은 삼관당 제지공장 대문 앞에서 소진 아버지를 기다렸고 소주와 강가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다. 아버는 사실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진이 계속 부탁하는 바람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짙푸른 카키 셔츠에 섬유 바지를 입고 마치 공장 여성 간부처럼 보일 정도로 깔끔했다. 세 사람은 공장 대문 앞에서 기다렸고 불빛은 희미했다. 곧 서진 아버지가 작업복 차림으로 공장문을 나와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관리실에서는 누군가 그를 보고 긴 다리라고 불렀다. 서진 아버지는 그냥 무시하고 걸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그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칭찬했다. 네 사람은 남쪽으로 걸어 소주와 강가에 도착했다. 강 양쪽에는 큰 배와 작은 배가 가득 정박해 있었고 눈앞에는 볏짚 도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볏짚 도미 위에는 들깨 두 마리가 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볏짚 냄새와 공장의 산성 냄새, 소주와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소진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버는 강둑 가까이로 갔으며 소진 아버지는 가만히 서 있었다. 10분 정도 지난 뒤 서진 아버지는 몇 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인 목소리였고 이웃으로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선명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사람이 곧 올 테니 긴장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자리를

잠시 비울 테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뒤 강둑을 따라 걸어갔다. 아주머니의 뒷모습은 여성미가 가득했다. 몇 분 후 아주머니는 작은 골목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 모두 앞에 세웠다. 아버와 소진은 깜짝 놀랐다. 그 여성은 온몸이 통통하고 얼굴도 둥그렀으며 머리는 방금 폼으로 말았고 키는 작았다. 하지만 눈썹과 눈매는 괜찮았다. 만나자마자 그 여자는 소진 아버지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평가했고 목소리는 은방울처럼 맑았다.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소개했다. 여자는 자신의 사돈 여동생이며 근처 쌀가게 점원이고 소진 아버지는 제지공장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소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아버와 소진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하자 소진 아버지는 갑자기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두 시간이나 첨가를 냈으니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소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네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소진 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 큰 걸음으로 점점 멀어졌다. 이날 밤 아버의 기억에 남은 것은 밤 공기 속 소주아의 모습이었다. 검푸른 물결, 희미한 별하늘, 그리고 그곳에 섰던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소진은 아버 옆에 기대어 계속 웃었다. 세 사람은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중매인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해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세 사람은 소주화를 떠났다. 아주머니는 처음에 긴장된 표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8시쯤 우측에서 갑자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소진은 깜짝 놀라 겁에 질렸다. 소진 아버지는 의자를 바닥에 세게 던져 의자 다리까지 부러뜨렸고 아주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소진의 뺨까지 때렸다.

의령자가 꾸리는 식당은 평소 매우 한가하다. 보통 하루에 한두 테이블의 손님만 찾아오고 비가 내리는 날은 거의 텅 빈 상태로 운영됐다. 그런데 유독 갈 선생은 매일 빠지지 않고 이 식당에 찾아왔다. 갈 선생은 늘 작은 식탁 앞에 바르게 앉아 신문을 읽고 커피와 차를 즐기시는 분이다. 머리는 3대 7 비율로 깔끔하게 갈라 정돈하고 금태 안경을 착용하며 겨울에는 중식 비단 속옷에 양복 바지를 입고 여름에는 고품질 긴팔 셔츠에 말아올린 양복 바지를 입었다. 언제나 온화한 웃는 표정을 짓고 담배를 피우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는 황주 한 잔에 카레 소고기 혀구이 한 접시 혹은 세 가지 채소를 얹은 밥 한 그릇으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러 오더라도 갈 선생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홀로 식사를 하다가 흥이 나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옛날 이야기를 몇 마디 해주곤 한다. 릉자는 릉흥이 식당에 찾아오면 4인용 자리를 미리 마련하고 옷가게를 하는 소금이 오면 따뜻하게 대접하며 요리를 하나 더 시키고 맥주 두 병을 준비한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식당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활기차진다. 그 이유는 소금이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도가 꼭 따라오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단골인 릉홍이 식당에 찾아왔다. 그 자리에 호생도 있었는데 릉자는 갑자기 호생에게 릉홍이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돈도 꽤 모아뒀다고 얘기했다. 릉홍은 웃으며 왜 이러는지 물었고 릉자는 릉홍이 이제 28살이니 어리지 않은 나이라고 설명했다. 릉홍은 자신은 아직 24살이라고 털어놓고 크게 웃었다. 그리고 와인잔을 들고 호생 앞에 놓인 잔과 부딪히며 술을 마셨다. 릉자는 다시 호생에게 백평에게 소식이 있냐고 물으며 해외에서 남자가 생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호생은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릉자는 그때 왜 결혼했냐고 물었고 호생은 벌써 8번이나 말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며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사귄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릉홍은 백평이 남자친구를 몇 명 사귀었냐고 물었고 호생은 아마 2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릉자는 옆에서 입을 가리고 웃었고 릉홍은 백평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은 모두 갑자기 해외로 갔다고 들었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백평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백평이 결혼하고 싶어하면 동의하고 해외로 가고 싶어하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며 이 결혼을 이해해준 사람은 아버뿐이었다고 회상했다. 부부로 지낸 지 1년이 지난 1989년 초 백평은 독일에 반년간 연수를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호생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가을이 되자 호생은 백평이 보내온 목록대로 청바지와 치마를 대신 사주었다. 옷가게를 하는 소금은 그때 겨우 18살이었지만 생각이 매우 깊고 판매 경험도 풍부했다. 릉자는 요즘 해외로 가는 사람들 중 핑계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꽤 많다고 알려주며 호생에게 아내와 좀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한마디는 암시처럼 이루어졌고 그때 호생은 이미 백평으로부터 사진 8장을 받았었다. 그중 한 장 사진 뒤에는 백평이 아름다운 사람은 먼 곳에 있다는 한 줄의 글을 적어놓았다. 아버는 사진을 보며 예전에 상해에서 해외로 간 사람은 태도도 바뀌고 외모도 예뻐진다고 얘기하곤 했다. 호생이 사진 속 백평을 보니 얼굴도 더 예뻐졌고 몸매도 아름다웠다. 사진 뒤에 적힌 글을 읽은 아버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생은 어느 날 새벽에 백평으로부터 온 전화를 기억했다. 백평은 요즘 바쁘냐고 물었고 호생은 괜찮다며 지금 책을 읽고 곧 자려고 한다고 답했다. 백평은 혼자 있냐고 물었고 호생은 맞다고 답했다. 전화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잔잔한 잡음만 흘러나왔으며 백평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 요즘은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는 백평과의

이어서 도도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소금이 이야기 주제를 갑자기 바꿔 시골에서 새해를 보낸 경험을 말했다. 감정을 절제한 말투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어 모두가 말을 잃었고 도도는 마음속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바로 그날 이후 도도는 자주 소금을 만났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더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특히 특대우대활동으로서 이번 우대활동은 천원씨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며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대 활동은 잘 이용하셔서 우리 잘 치료해야 되는 많은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만성병 중에서도 우리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치매하면은 정말 점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도 많이 가파르게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치매는 우리 예방이 위중이다. 예방. 일단 치매가 걸려서 심한 다음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라든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오는 한 개 퇴행성 질병이란 말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도.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란 건 주로 바깥으로부터 뇌 조직이 변두리 바깥으로부터 뇌세포가 손상하고 뇌세포가 굳어지면서 오는 치매고 그 다음에 뇌 중간에는 뇌세포부터 위축 오면서 오는 거는 주로 우리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도 이건 내갱생 후부터 혈압도 온전한데고 뒷골이 풋풋함에 어지럼증이 세긴 하고 가슴이 후두두람에 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1: 예.
2: 일단 성장하는 강의를 듣고 그대로 보시면 죽고 먹고 있는데 좀 혈압도 그만큼 온전되고 어지럽지 않냐 죽고.
1: 네.
2: 예. 그리고 떨림증도 저희 형보다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 특히 이게 전례적이든 소변 보는 게 힘들고 차수도 많고 시원하지 못하고 한참씩 조금 기도를 해야 조금씩 누고 그래 놓고 허리 아프고 작동도 아프고 항상 몸이

0: 그냥 피곤하면 되라더니.
1: 그렇지.
0: 네, 그대 보지 않으니까 뭐 후보 때, 아, 그대 서변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서변 보는 게 이전보다 조금 시원히 잘 본다, 지금.
1: 맞습니다. 이하고 오랫수면 오랫수록 이 서변 시원하게 나가고 여성분들 방광염, 여도염, 신염 이 병이 치료되고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여도염, 방광염 이 방면에서 확실하게 나서지는 이야기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여러 아 저도 여러 자수 그림 같은 게 저니까 다음 잘자는 사람이 맥이나 좀 들란다 죽고.
1: 네.
0: 그러니까 이 효과 이렇게 좋을 때 약도 좀 몇 주 좀 확대 장구에 또 다다받다 됩니다.
1: 네. 어 천원씩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이?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치매 가운데서 5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에, 주로 우리 금방 한 일을 까먹게 되고 에, 대뇌 바깥에서 피질 쪽에 있는 뇌신경세포부터 죽어나가는 이런 치매다 이 말입니다. 에, 그 외에 우리 음주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유전적인 인소라든가 이외에 뭐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남성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질병은 파키슨병으로 오는 치매입니다. 파키슨병 그냥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 이 우리 대뇌 중간에 있는 아, 이런 그 뇌세포가 손상이 오는 겁니다. 예. 특히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도 손에 대뇌 무슨 아, 손과 체 흑질 많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예, 부르는 것이 특히 중간에 와서 중뇌에 와서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거 분비합니다. 단계 호르몬이죠. 예?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예? 행복하고 기뻐지고 그와 반면에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세포가 이게 전달이 되면서 신경 전달이 되면서 대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일어나시오 서시오 이런 운동세포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예.
2: 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지켜본다.
2: 네. 잘 안 들리는데요.
3: 안 들립니까?
2: 네.
1: 네, 그거 창문 깨러 오십시오. 네.
3: 알았습니다.
1: 네. 네.
3: 네, 강사가 지금 동업분들이 색이 있어가지고.
1: 네.
3: 그 코르싱하고 머리가 불만까 만족한 것 같고, 기억이 있고,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허도 못 봤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제 좀더 나빠가지고, 계속 소리도 보고 양이 적고 그다음에 잘 쉬는 사람도 미친 분들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반응을 잘해서 좀 그런데 좀 쉬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런 문제를 좀 부각한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좀 시야이나 하더니 조금 좀 쉬는 것 같고 거기에 조금 좀 쉬게 되는 것 같고 예.
1: 그러니까 이게
3: 계속
1: 발전이 많이 나아졌단
3: 말입니다.
1: 예.
3: 이 환자가
1: 적합한
3: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동안 다
1: 쓰실까요? 일단 두개 조정은 먼저 쓰십시오. 그러면 밝힙니다. 다음에 예, 증상이 예, 많이 나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할 때 점점 더 잘 알겠습니다. 먼저 두개
3: 괜찮겠습니다.
1: 예.
2: 네. 그래요.
1: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2: 네.
3: 들어왔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일단 이런 뭐 파키슨병으로 오는 치매든 아니면 알츠하이머성 노년성 치매든 여러 가지 이런 치매는 대부분 다 우리 뇌조직 뇌신경세포가 위축이고 이런 도파민이나 멜라토닌이나 이런 분비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또 멜라토닌도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이 멜라토닌은 또 대뇌에 있는 손과 체라는 부분에

0: 해서 분비.
1: 네.
0: 아, 이메일.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저도 지금 건네 보상 쓴 지는 한 열흘이 됩니다. 예, 지금 쓴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흐리멍텅하던 게 이게 지금 약간 차이죠. 예, 뭐, 장암이가 지금, 예, 좀, 이전 맞
0: 장암이 오는데 많이 났을 겁니다.
2: 예, 이 옛날엔 장암을 했는데 지금 이게 나사진이 하긴 남아, 장암이.
0: 네.
2: 그, 실 놓고도 잠 기도 안 합니다, 또. 그리고 네. 또, 이 기억력도 지금 좋아지면, 하나하나 지금, 그, 저, 또 하나 특히, 나는 이게 소변 차수가 좀 심한데, 요게 약간 시 지금 하긴 남아.
0: 네.
2: 근데 이거 보게 나면, 이게 이 약이, 이 근데 보시면 이게 새로운 약인데, 이게 써보니까,
0: 네.
2: 확실히, 예. 여름에는 상, 저, 자그마하시 이렇게 약인데, 안주 약이 있으면 시간이 짧으니까, 네. 그냥 되게 내게 합당한데 나는 이게 좀 이런 활동도 좋고 이럴 때 좀 있어서 공유하자.
0: 네,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00원이나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1: 네.
2: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내라는 거는 우리 사령부입니다. 제일 최고 기관이란 말입니다. 령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뇌에서는 벨라벨라는 호르몬을 다 분비합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 같은 거는 우리 대뇌에 보면은 대뇌하고 손의 중간에 손과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처럼 그렇게 생긴 거라 해서 손과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멜라토닌 이런 그 퇴행수라고 말하는데 약도 실면증 있는 사람들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멜라토닌은 제3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第三只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눈은 두 개 됐으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을 한 개의 세 번째 눈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는가 보면은 밤인가 낮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3: 저도 건네보신 하나 먹는 환자입니다. 어제 네. 먹는가 하면 혈압조절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휘잉하면서 고리띵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지럼증도 나고 이래서 혈압약을 하나를 두 번씩 먹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마이 온전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혈압약을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0: 아주 좋죠. 두 번 먹던 사람들 한 번씩 먹고 이 약을 한 1년씩 쓰고 보면 그 한 번씩 먹는 혈압약도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혈압 조절되는 걸 잘 관찰하면서 혈압약 줄이는 약입니다. 이 약은 대뇌가 맑아지자면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래서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가 하면은 혈액을 정화해주고 성혈보혈하는 약입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3: 예, 내가 그리고 이 소변이 다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기두고서 몇 번씩 소변보다 나무에 다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하루 종일 기두고서 한번 기근해야 두 번 보고서리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니까 일어나 무에 정신하고 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 우리 언니도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잠이 자지 못하고 소변이 다가가지고 소리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거 보고서 이렇게 넣어오니까 우리 언니도 이 약을 같이 싸려고 합니다. 지금
0: 네.
3: 이번
0: 같이 싸면 좋습니다. 이번에 15곽 싸도 15곽 드리니까 30곽이 나가니까 충분하게 둘이 있어도 오래 쓰죠. 그리고 1,000원을 빼주지 않습니다.
3: 1,000원도 빼주지 이렇게 전화할 때 그래 싸다고 그래 그런다. 그러기 혈액이 맥힌 것 같으던 게 그게 아무래도 열린 것 같으려 합니다. 골이
0: 그렇죠.
3: 맞은 게 골이 맑아지고 정신합니다.
0: 네.
3: 예,
0: 그렇게
3: 계속 쓰려고 합니다. 예,
0: 네.
3: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저희를 이 건네보신 환우는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손과체라든가 이 흑질이라든가 이런 다 대뇌에 속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뇌 세포가 자기 기능을 찾아가면서 멜라토닌

0: 분비도 올라가고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많은 이런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안 오던 사람들 잠이 잘 오죠. 이 멜라토닌이가 바로 디센즈 엔진이란 게 그겁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 움직여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두해지면 어젠 밤이다. 자야 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되죠.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대뇌란 말입니다. 이 대뇌 세포가 건전해야 이런 멜라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분비가 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호르몬을 뭐 자꾸 바깥에서 먹어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손과체라면 또 수축이 옵니다. 또 수축이 오죠. 이렇게 임시구급하는 약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대뇌 조직을 더 건강하게
1: 네나
0: 공사 비율과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0: 이런 약이기 때문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라면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교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예.
0: 예.

0: 한국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난 이 방역위원회에서의 소리나 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강취도 많이 나가지고, 폼도 나가지. 예, 섭외 10월이 다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슬부슬하게 다. 해라도들이 잘 되고. 예. 그러면 올로 좋습니다. 겨우 식사도 또 잘하고, 예. 먹이라네,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것도 죄송해. 말은 친다 해나고, 카레도 없어지고, 용 좋았어. 예.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병 중에는, 액상 받으니까, 어머또 배달받아, 그냥 쓰다고 그런다.
1: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예.
2: 네, 맞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겨울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암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2: 네.
1: 그래서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예, 이 광고복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 가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면 어느 곳도 자도 되니. 그래, 예.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도 그렇고 눈이 별로 자꾸 피드지니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가는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다 어디 있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밥맛이 있고 잠도 잘 자고 깨고 또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뭔가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어떻게든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잖아.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숨은 알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1: 네.
3: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그랬다, 선생님.
1: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예.
3: 네. 숨 쓸수록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딱 요게 한 가지 있죠. 예?
2: 네.
1: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2: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누구시오?
2: 네.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연지 땅구복에 좀 쓰고 있습니다.
1: 네.
4: 뒤에서 끝나지,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도면 다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조금 또 많이 뻗습니다, 지금.
1: 그렇죠.
4: 제가 조금만 이정도 많이 낳고 늘다 거기 다리 아프니 많이 지금 자수가 다 뜨는 자수도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4: 그 다리 아프고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예.
4: 그냥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싸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4: 수고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겨울암이라는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얘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0: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 저기시려는 우려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름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청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색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철입니다. 첫 곡은 김욱 작사 박승철 작곡의 고향극 한줌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셔도 과습성하게 품고 있는 고향의 흙, 그 한줌에 담긴 그림과 정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명순 작사 오영란 작곡의 푸른 계절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푸른음이 가슴을 적시는 이 계절. 우리 인생이 가슴 눈부셨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입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황운선 작사 리경도 작곡의 즐거운 들놀이입니다. 따스러운 들판과 맑은 냇가로 친구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소풍. 흥겹고 신나는 가락에 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여성 인상으로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건 작사, 박시선 작곡의 매화향기입니다. 매화의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향기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고린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류천 작사 작곡의 즐겁게 삽시다입니다. 인생끼리 웃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 아닐까요? 유쾌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여성 2인 차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노래는 김호서 작사, 박성국 작곡의 엄마의 마음입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오직 마음으로만 전해지는 엄마의 사랑, 자식 바라보는 그 한계 같은 시선, 그 깊은 속마음을 담았습니다. 니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상곤 작사, 허순다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고향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합니다. 고향이 얼마나 좋은지 기장 가수의 노래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은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긴장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묶어놓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로 떠나면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생소한 풍경이 모든 피로를 씻어줍니다. 바다 앞에 서면 자신의 자금을 느끼고 산 정상에 오르면 시야가 넓어지며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덕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또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0: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그 장백산 채산 풍속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채산이란 인삼을 캐는 일을 말하는 게 일찍이 그 청나라 시기와 민국 시기에 인삼을 캐는 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한 가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네.
1: 역사가 유관 장백산 채산 풍속은 2007년 5월에 길림성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민속에 등록되었고 분포 지역은 길림성 장백산 주위가 중심이고며 길림성 동남부 일부 지역에 류전되고 있습니다.
0: 그 산삼을 캐는 풍속이 체현된 그 몇 가지 면에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1: 예, 그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신만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들은 삼을 캐러 갈 때 먼저 산신제를 지낸 뒤
0: 네.
1: 떠나기 전날에 마을이 소실이라고 하는 큰 고목, 즉 나무를 말합니다.
0: 네.
1: 그리고 큰 바위, 천안당 등에 찾아가서 제삼하려 떠나는 것을 그 신에게 알리고
0: 네.
1: 신만이들이 무사했는가 또 크고 많은 삼을 캐게끔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수호신이란 산신을 가리키는데 신만이들은 인솔자의 그 주관하에 제사 즉 고사를 올린대
0: 네.
1: 고사를 올릴 때 소지 다시 말해서 종이를 두 번 펴옵니다. 그때 그 제가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산신이 그들이 기원에 응한 것이 되어 삶을 마을 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0: 네.
1: 예. 고사가 끝나도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곳에서 불을 밝히고 날을 세웁니다.
0: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그 날이 밝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1: 예. 그 다음에 그 날이 밝으면 해삼꾼들은 산으로 출발하여
0: 네.
1: 당일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뒤 도착하면 자기들이 주숙할 그 모든 산신당, 지주당, 어린당 등 여섯 개의 진당부터 짓습니다.
0: 네.
1: 고사는 당일이 늦으면 전날 아침에 올립니다.
0: 네.
1: 육신에게 차례를 올리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산신제 즉 산신고사가 제일 중심이랍니다.
0: 이 신만이들에게도 뭐 금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예, 그렇습니다. 삼월 캐러산에 들어가는 신만이들에게는 그 금기가 아주 많은데
0: 네.
1: 입사는 아무 날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관을 통해서 길이를 택하는데 길이라 해도 인일은 범위 날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0: 네.
1: 여기에서 인일이란 지지가 인으로 된 가빈, 병인, 무인 같은 그 날을 말합니다. 예, 입사하는 그 날짜가 결정되면 신만이들이 집에는 그날부터 대문의 금추를 치고 그 대문 밖에 황토무지를 쌓아서 부전한 사람들이 출입을 금지합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금기가 있습니까?
1: 예, 그 신만이들은 입산하기 3일 혹은 5일 등 홀수일부터 매일 몇 차례씩 모욕 재개를 하고 부부가 함께 자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달, 개 등 짐승이 살생을 하지 않고 네 다리 짐승이 고기를 먹지 않으며 상구나 관, 죽은 동물 등 부정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예, 입산하는 그 날짜는 집 사람들에게도 비밀로 하며
0: 네.
1: 또 신만이들이 산에 들어갈 때 길에서 여자를 보게 되면 그 여자에게 자기들은 산에 들어가는 신만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여자는 그 옆에 피하여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예. 이때 그 신만이 일소자가 그 여자를 보고 그 치마 보이 끝을 한쪽을 끊어달라고 하는데 여자는 서슴없이 그에 응합니다.
0: 네.
1: 인솔자는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0: 합니다.
1: 근데 왜서 이 치마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까?
0: 예. 산지는 그 빨래감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다고 그 합니다.
1: 아.
0: 아유, 예. 주머니들은 빨래감 즉 끊어서 가진 그 치마 조각을 가지고 그 입산하여서 산신에게 고사를 올 때 큰 그 나무에 걸어놓습니다.
1: 네.
0: 예, 신마니들의 집을 떠나면 그들이 집에서도 사창을 하지 않으며 부정한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습니다. 또 신마니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복실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며 은행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1: 그렇군요. 그 인솔자가 있는 외에 그 신마니들의 숙식을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예, 따로 있습니다.
1: 오.
0: 신마니들의 그 숙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삼을 캐러 나가지 않습니다.
1: 네.
0: 예. 하지만 그는 대낮에 혼자 모둠에 있어도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가 잠을 자면 삼을 그 찾는 사람들이 정신이 그리 멍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등심을 먹으면 신마니들이 굶주림과 피로의 시달림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여 신마니들이 산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혼자서 등심을 절대 먹지도 않습니다.
1: 네.
0: 예. 상설한 그 금기 풍속은 사 모두 산삼을 신격화하고 산신을 숭배하는 그런 관념에서 산생된 풍속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래요. 네. 자, 오늘도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이 채삼 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계속해서 채삼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삼꾼들은 꿈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관념에 산삼은 신초에 속함으로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꿈을 매우 중시하는 것입니다. 채삼꾼들은 입산하기 전에 모여 앉아 꿈을 꾼 이야기를 하며 인삼을 찾는 과정에 휴식을 할 때에도 꿈꾼 이야기를 하며 모둠에 돌아와 식사를 할 때에도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모여 앉아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는 길몽과 악몽이 있으며 해몽하는 자격은 오직 인솔자에게만 있습니다. 로인에게서 고물을 받거나 하기 자기 품에 날아드는 꿈을 꾸게 되면 아주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를 끌고 하산하는 꿈을 꾸어도 아주 좋은 길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채삼꾼들은 은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산삼을 발견하면 산삼을 발견하였다고 외치지 않고 방초라고 합니다. 채삼꾼들이 이와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주요 원인은 산삼을 캐는 것을 신비한 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삼꾼들은 일반적으로 혼자서 산에 들어가지 않고 세 사람 이상의 성원을 모아 가지고 입산하는데 3명에서 5명 혹은 11명에서 13명으로 조를 모아서 입산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깃수로 조를 묶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모아 입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삼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형제, 결의형제, 숙질, 친구 등 두 사람이 산에 들어갔다가 큰삼 혹은 마당삼을 발견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 다른 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삼꾼들을 묶는 방법에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채삼 경험이 풍부하고 연세가 많으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인솔자가 되어 채삼꾼들을 삼발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채삼꾼들이 자체로 팀을 묶은 후 인솔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부자들이 채삼꾼을 고용해 산에 산삼 채집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삼꾼들의 인솔자는 소댕이, 즉 처음 입산하는 사람을 비롯한 전체 성원들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으며 매 성원들은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인솔자는 채삼꾼을 삼발하기도 하고 산에 들어가는 길도 그가 점치는 사람을 찾아서 결정하며 산신제를 지내는 것도 그가 재관이 되어 진행하고 모둠 자리를 정하는 것도 그가 결정합니다. 채삼꾼들이 일단 삼을 발견하면 그에게 알리며 그가 삼을 돋구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확한 삼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삼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인데 이는 분배하는 데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솔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추호의 리득도 보지 못합니다. 삼을 팔 때도 인솔자의 손을 거치지만 인솔자는 역시 아무런 리득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수확한 삼을 공유로 하여 분배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3꾼들이 입산하기 전에 분배 규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은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 책이 가득한 곳에서 읽고 싶은 책을 밤새도록 담독하다가 어느새 책에 파묻혀 잠들고 눈뜨는 것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본 로망일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꿈꾸었던 장난감 가게에서 놀다 그대로 잠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원 없이 놀아보고 싶었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평소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 눈에 띄어 반간 마음으로 읽고 우연히 보석 같은 책을 발견해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출출해지면 밥을 먹고 동네를 산책한 뒤 다시 돌아와 책을 읽다가 잠드는 밤. 책의 숲에서 보낸 선물 같았던 그 밤은 짧게만 느껴지고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눈에 밟힌다.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에서 책과 함께 고요한 밤을 보내고 싶을 때 다시 이곳을 찾아야겠다. 걷고 싶을 때 걷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진 그 여행을 통해 나는 나와 훨씬 더 가까워지었다.

네, 가끔은 혼자서 하루쯤 어디라도 떠나고 싶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떠나는 잠깐의 여행은 마음의 큰 위안이 되고 돌아온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책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찾아올 때 작은 여행을 선물합니다. 지치고 아무 의욕도 없을 때 기분 전환이 되는 여행. 저자가 엄선한 이 세계 곳곳의 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는 여기저기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보다는 하루 동안 여유롭게 머무르는 느린 여행을 추구합니다. 자발적 고립을 즐길 수 있는 이색 숙소, 숲과 바다, 들판같이 탁 트인 자연,

이상한 소도시, 산책하기 좋은 길, 입장객 수에 제한을 두는 장소 등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한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행지와 더불어 그곳의 매력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테마 여행법도 함께 알려줍니다. 여행지에 맞게 이른 새벽의 산책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디지털 디톡스를, 맛있는 빵집 투어를 권하기도 합니다. 미인 여행지와 함께 둘러보면 좋은 주변 볼거리뿐만 아니라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맛집과 카페까지 혼자 가도 어색하지 않은 곳에 대한 소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느긋하게, 때로는 풍성하게, 혼자만의 달콤한 하루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여도 외로울 틈이 없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나홀로 여행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사람과 문화를 만나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환경은 정해진 사람들과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단순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보게 되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는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도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선 경험입니다. 각 지역의 음식은 그곳의 기후, 토양,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한 입 먹는 순간 그 지역의 문화가 입속에서 풀려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하고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의 편견을 깨고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세상 관념을 넓혀주고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에서는 첫 번째 코너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이 코너에서는 이 채삼풍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채삼이라는 것은 인삼을 캐는 일을 말합니다. 즉 삼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백산 채삼풍속은 2007년 5월에 길림성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민속류에 등록이 됐고 분포지역은 길림성 장백산 위주가 중심이며 길림성 동남부의 일부 지역에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죠.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에서는 이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자,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의 최덕규의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신검철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푸른 산속에 살고 싶은 마음, 그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어 보셨죠? 박흥률 작사, 지혜선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살고 싶은 청산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편안한 마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죠? 청산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그 푸른 산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성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신명나는 타령한수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정호원 작사, 김덕윤 작곡의 장홍련 가수가 부른 새연변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님 생각, 집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그 마음을 아마 집을 떠나 생활해 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님 생각, 집 생각은 멀리 떠나 있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움을 노래하는데요. 남녀가 함께 부른 조화로운 화음이 그 애틋함을 더욱 깊게 전해드립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끔씩 우리는 억울해집니다. 그래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상대가 나를 정말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서운해지기도 하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게 되면은요, 이렇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냐고. 제가 너무 화를 냈나요? 왜 몰라주긴요? 그렇게 단번에 전해지지 않으니까 진심인 거겠죠. 내 마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끊임없는 고민과 망설임 끝에 전해지는 진심이라서 더욱 특별하고 소중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함부로 전할 수는 없지만은요, 진심을 전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주부클럽 행복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으로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사의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정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푸르미 가정교육관 안염혜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염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정해진 답을 찾는 훈련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수학 문제에는 정해진 해법이 있고 영어에는 정답 번호가 있으며 시험에서는 표준 답안을 맞춰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모르게 인생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존재하고 그 답을 찾아야만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짜 인생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문제집이 아니고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누구도 타인의 삶을 대신 살 수 없게 되죠.
0: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신과 타인에게 정답

0: 강요하고 또 표준을 강요하며 스스로 또 주변 사람들 때로는 지치게 만드는 그 같다 뭐 이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만은 어때요?
1: 네, 그렇죠. 특히 우리 아이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 잘해야 한다라는 그 고정된 정답을 강요하고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내 방식이 맞다면서 타인을 강요하게 되고 보통이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럼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무분별한 강요가 가져오는 상처와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삶, 건강한 관계는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삶의 태도인데요.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자꾸 공부를 강요하게 되는데 나쁜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행동이기에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0: 그래요. 부모는 뭐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업을 얻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네가 행복해 돼 이러면서 자구적으로 가요. 부모님들이 이 자신만의 정답을 만들어 가기에 아이들한테 강요 아닌 강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계속 주입해 시켜줘요.
1: 네, 맞습니다. 학생이 그 본분은 공부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게 되죠. 우리는 아이의 하루를 학원과 문제집으로 가득 채워주고 성적 하나로 아이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공부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AI에 아직 미숙한 저희 세대는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죠.
0: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는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종종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의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한다든가 반복되는 뭐 공부에 지쳐서 지쳐가지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없잖아서 아이 눈높이를 또 맞추지 못하고 또 아이가 벗어나는 뭐 이런 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주 아이한테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아이가 느끼기에는 나를 위하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감과 부담감 그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공부만이 인생의 정답일까요?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 성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아이는 뭐 예술가가 된다든가 기계를 만지기 좋아하는 아이는 뭐 기술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서비스 그리고 경영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죠. 또 공부는 삶이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적은 아이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아이의 인성 그리고 뭐 창의성, 창조력, 따뜻한 마음이라든가 그 아이의 꾸준히 노력하는 그 노력은 숫자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0: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것은요,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정해진 길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또 각자의 재능과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
1: 맞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습 능력이 빠르고, 어떤 아이는 느리지만 좀 꾸준하게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학업보다 정말 다른 분야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부모는 아이에게 정해진 정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진 그 고유한 빛을 찾아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강요하는 교육 방식은 단기적인 성적이 상승은 가져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아이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물론 같은 조건에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우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만을 위해서 다른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자는 의미에서 공부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0: 네네.
1: 진정한 교육, 좋은 교육은 강요가 아니라 아이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 아이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되 아이의 한계와 감정을 존중을 하고 또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아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 같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아이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했을 때 아이를 질책하기보다는 함께 위로하고 또 잘했을 때는 또 진심으로 칭찬하기도 하고 아이가 자신이 속도로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아이가 성공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하고 아이가 행복하는 방식도 각기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이에게 정해진 길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0: 그렇죠.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개성 특징,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력을 키워감에 있어서 뭐 아이는 뭐 보게 돼요.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나중에 자기가 커서 성공하는 길,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자세,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현미의 강사님을 모시고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현미의 강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죠.
1: 예, 이어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 소통에서도 정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소통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만이 정답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 생활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또 다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살 때 그것을 뭐 틀렸다고 판단한다든가 또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친구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왜 그러느냐 간섭하고 또 동료의 업무 방식이 다르면 또 그거를 비판하게 되고 가족이 생각이 다르면 또 다투기도 하고 결국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듯이 생각과 선택과 삶의 방식에도
0: 뭐다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든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요 자신의 그 저 눈높이를 기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하거나 또 우리 소위 말하는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화가 나게 되고 상대방이 나와 맞선다고 생각하면서 싸우기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소통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랑 같아지게 강요하게 되고 또 강요는 잇따라서 결코 진정한 소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강요로 얻은 동의는 진심이 아니고 강요로 유지되는 그 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또 강요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면요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든가 또 받아들인다든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틀렸다 판단을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입장에서 뭐 인정해주는 편이 더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죠. 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되고 내 정답이 타인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편안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별개의 한 개의 인격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고 그걸 분리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강요하게 되고 자식은 또 부모의 구식적인 그 생각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게 되면 다툼이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가족 갈등의 본질은 서로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답이 없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 가정은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 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은 훨씬 또 가벼워질 수도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도 정답을 강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혹은 뭐 이 나이에는 반드시 이런 성과를 내야 하지. 나는 이런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속도에 맞춰서 성장하고 자신이 선택을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실패했다 해서 틀린 삶이 아니고 남들보다 느리다고 해서 부족한 삶이 아니거든요.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정답이 있는 삶은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남들은 뭐 더 좋은 학벌이다, 더 좋은 직업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삶을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0: 아들의 삼육시 뭐 정답이 아니죠. 뭐 그들도 자신의 고민 있고 또 걱정 있고 어려움을 안고 이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두루두루 주변에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0: 완벽한 삶은 뭐 그렇게 예, 내가 보건대는 저 사람이 괜찮지만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아픔과 시련과 뭐 고통 뭐 나름 뭐 기쁨 반 뭐 이렇게 어려움 반 그렇게 뭐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1: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자꾸 더 뭐
0: 끝이 없어요. 그러면
1: 또 예, 그 더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0: 네, 맞아요.
1: 모든 삶은 사실 그냥 과정일 뿐인데 정해진 결과나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키우며 있어서도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 공부는 아이 미래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높은 성적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끈기, 그리고 자신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이거든요. 물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질들은 강요 속에서 절대 키워줄 수가 없거든요. 존중과 사랑,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자라납니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강요를 버려야 합니다. 소통의 목적은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선택은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여기엔 아무 소통에는 아무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0: 그렇죠. 뭐 친구 시간도 저거 가정 내에서도 내 생각은 이러는데 네가 보기에는 어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데 네가 뭐 이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편해? 어떤 걸 하면 더 네가 마음에 맞는 또 취향이고 그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자기 선택권을 또 가지게끔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 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삶, 다양한 선택이 돼서 아름답게 완성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가 같은 정답을 따르는 세상, 뭐 획일적이고 재미가 없고 개성도 꿈도 빛을 입게 되는 그런 세상, 아무튼 세상이죠. 다 똑같다면은 그렇잖아요.
1: 그렇죠. 각자가 자신이 방식으로 살아가고 우리 서로 자기만의 꿈을 키우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래.
1: 앞으로도 강요하는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속도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네.
1: 오늘 얘기는 여기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연에 또 우리 강사님의 답복도 들어보도록 하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10대, 20대 통틀어 넌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요. 저의 아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대학 입학시험을 앞두고 뭘 하고 싶으냐 물었을 때 애매한 답이 돌아왔고, 그래서 저희는요 아들과 대화 끝에 의학 쪽 전업을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적당한 종합대학에 나쁘지 않은 의학 전업에 붙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나름 좋은 전업이겠지만은요, 사실 아들에게는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를 갈지 모르겠으니 언뜻 봐도 번듯해 보이는 것으로 고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대학에 붙었는데도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제대로 못 키웠나 그거죠. 나의 교육이 부족해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지 못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곤 합니다. 사실 몇 살이 되든 본인 인생의 답은 알맞은 시기에 알아서 잘 아들 스스로가 찾아낼 텐데요. 부모된 마음으로는 참 조급하기만 합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런 게 있었는지 답을 모르겠는데 아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사연 들으시고요.
1: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자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어머니 마음이 비와락과 닿았고요. 그리고 대학까지 입학시켜놓은 이 어머님한테 정말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0: 대단하죠, 이만큼. 네.
1: 그럼요. 대학까지 보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지금 10대부터 20대까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청년들은 그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되거든요. 뭐 아드님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에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능 당시

0: 비록 또렷한 꿈이 없어서 안정적이고 뭐 전망 좋은 이 학과를 선택한 건 흔한 일입니다. 마음속 깊이 원해서 고른 길이 아니다 보니 마냥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이 모습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인생에는 딱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이 말처럼 어떤 직업을 가야 하고 또 언제 꿈을 찾아야 하고 뭐 고정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아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뭐 이 어머님이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어머니 본인도 삶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뭐 헷갈릴 때도 있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살아가면서 뭐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부모가 완벽하게 아이 미래를 꼭 이끌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으시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곁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또 응원해주고 이러는 것만으로 해도 아드님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서두르지 말고 아드님이 그 베이스를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면 또 언젠가 본인만이 소중한 목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또 뭔가 하고 싶은 게 막 생길 수도 있어서 전업을 선양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본인 의사는 아니었지만 뭐 그 의학을 배우다 보니 뭐 아드님이 진짜로 또 좋아하는 전업일 수도 있고요. 뭐 또 흔히 말해서 뭐 20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가도 뭐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정이니까요.
1: 맞아요.
0: 게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20살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부터 우선 저는 아드님을 이제 대학에 보냈으니까 어머님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제는 그 초점을 점점점 아드님한테서부터 자신한테로 돌리시자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1: 네.
0: 네,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도움의 말씀, 애가 성장 과정에 바르고 씩씩하게 잘을 자라주기를, 또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네가 최선을 다했대, 네가 즐기고 했을 때 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쥐어짜는 듯 갈라지는 소리가 난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자리에서 말을 하려는데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목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동과 목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목 건강을 해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나쁜 버릇은 목을 닦아내듯 헹구는 것입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하고 가래가 낀 듯할 때 에헴 에헴 하며 목을 힘줘 기침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 행동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의 성대는 마치 두 가닥의 고무줄처럼 서로 맞다 떨리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에헴 하며 힘줘 헹굴 때면 이 두 고무줄이 서로 아주 세게 부딪힙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성대가 붓다가 성대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쁜 버릇은 목청껏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응원할 때 혹은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는 장소에서 친구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신 적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성대는 엄청난 풍압을 견뎌내야 합니다. 조용히 말할 때는 성대가 아주 부드럽게 스치는 수준이지만 소리를 지르면 성대가 서로 강하게 부딪히고 그 충격이 후두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한 번 큰 소리를 지르고 나면 목 안이 타는 듯 쓰라리고 목소리가 쉬어버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그건 성대가 순간적으로 멍이 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단순한 멍이 아니라 성대 안에 작은 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이기도 합니다. 이를 성대 혈종이라 부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며칠 동안은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죠. 그러니 큰 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라면 목 대신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나쁜 버릇은 건조한 환경과 습관입니다. 우리의 성대는 항상 촉촉해야 합니다. 성대는 마치 촉촉한 점막으로 덮여 있어야 서로 잘 미끄러지면서 맑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실내가 덥고 건조한 겨울철 혹은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여름철 우리는 목을 바짝 말리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커피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 심각하죠. 특히 밤에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목은 밤새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구멍이 얼마나 타는 듯이 아픈지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에 방 안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가습기를 틀어주세요. 그리고 머리맡에는 항상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에 한 번 깨서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아침 목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목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입안에서 즐겁게 그러면서도 목에는 약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만 열어도 목을 지키는 약재들이 가득합니다. 자,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음식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노란 꽃이 예쁜 이 풀뿌리는 예로부터 목의 약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도라지 속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사포닌은 목의 붓기를 빼고 끈적끈적한 가래를 녹여내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목이 칼칼하고 말을 하려면 목을 먼저 헹궈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도라지는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목을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달콤한 꿀도라지 장아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굵고 싱싱한 도라지 300g, 꿀 200ml, 소금 약간, 식초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도라지를 깨끗한 솔로 문질러 씻은 후 껍질을 벗깁니다. 도라지 껍질에는 쓴맛이 강남으로 벗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를 어슷하게 얇게 썰어줍니다. 너무 두껍지 않아야 꿀이 잘 배어듭니다. 썬 도라지를 볼에 담고 소금 한 꼬집과 식초 몇 방울을 탄물에

10분간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도라지 특유의 아린 맛과 쓴맛이 사라집니다. 찬물에 두세 번 헹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물기가 남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키친 타월로 살짝 눌러가며 물기를 제거해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소독한 밀폐 용기에 도라지를 넣고 그 위에 꿀을 부어 도라지가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고 최소 3일 이상 숙성시킵니다. 3일이 지나면 도라지에서 물이 빠져나와 꿀과 섞이면서 걸쭉한 즙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 두면 더욱 깊은 맛이 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조각씩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을수록 도라지의 향과 꿀의 단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목천막을 보호해줍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이 장아찌 국물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면 도라지 차가 됩니다. 특히 밤에 마른 기침으로 잠을 못 이룰 때 한 잔 마시면 기침이 뚝 그칩니다. 성악가나 강사처럼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항상 냉장고에 한 병씩 비축해 두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배입니다. 배는 그냥 먹어도 시원하고 달콤하지만 약으로 쓸 때는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배는 열을 내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특히 마른 기침에 신비로운 효과가 있습니다.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배즙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배 두 개, 생강 한 톨, 대추 다섯 알, 물 1리터, 꿀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배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꼭지와 씨를 제거한 후 굵직하게 깍둑 썰게 합니다. 배 껍질에 영양분과 향이 많으므로 절대 벗기지 마세요. 생강은 편으로 얇게 썰고 대추는 씨를 빼서 도려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준비한 배, 생강, 대추를 모두 넣습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펄펄 끓어오르면 불을 약한 물로 줄이고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로 40분에서 50분간 푹 끓입니다. 국물이 달짝지근하게 졸아들 때까지 끓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불을 끄고 체에 걸러 건더기는 버리고 맑은 국물만 받아냅니다. 따뜻할 때 꿀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마셔도 좋지만 배 자체의 단맛이 강함으로 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 국물을 하루에 두 잔씩 아침 공복과 저녁 자기 전에 마십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한 잔 마시면 밤새 목이 마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소리가 놀랍도록 맑아집니다. 또한 회의나 강의처럼 오래 말해야 하는 날이 있다면 보온병에 담아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 한 모금씩 마시면 목이 쉬지 않고 끝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나는 채소입니다. 미역의 부드럽고 미끌미끌한 점액질은 목의 점막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미역에는 요도가 풍부해서 목 주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목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부드럽게 목을 감싸는 따뜻한 미역국을 소개합니다. 마른 미역 한 줌,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국간장 한 숟가락, 물 1리터, 소금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마른 미역을 찬물에 20분간 불린 후 물기를 살짝 짜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썹니다. 너무 길게 썰면 삼키기 불편하니 5cm 길이가 적당합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미역과 다진 마늘을 함께 넣어 중간불에서 3분간 볶습니다. 이때 미역에서 나는 특유의 바다 냄새가 사라지고 고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물을 붓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국간장이 없다면 진간장을 조금 넣어도 되지만 색이 짙어지니 조금씩 넣으세요.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졸여 뚜껑을 닫고 15분간 더 끓입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이 국은 특히 아침 공복에 한 그릇 마시면 하루 종일 목이 촉촉하고 편안합니다. 또한 전날 밤에 술을 마셔서 목이 칼칼하고 입안이 텁텁한 날에도 이 국 한 그릇이면 목이 살아납니다. 미역의 점액질이 술로 손상된 목 점막을 감싸주고 마늘과 참기름의 따뜻한 성질이 목의 기운을 북돋워줍니다. 목이 자주 피곤한 분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시길 권합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이 바로 목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약방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목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라조무라 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4월 1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되었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퀴즈.
1: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2: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 산책.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동민의 글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내가 소학교에 다닐 때 우리 가족은 옛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었다. 그때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정서 안정제였다. 매번 아버지가 이마살을 찌푸릴 때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바삐 돌아치다가도 슬그머니 아버지 곁에 다가와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안했다. 어느 한 번 아버지는 트럭을 몰고 감숙성으로 가서 사과를 한가득 실어와 팔기로 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던 탓에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절반 이상의 사과를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오던 길로 돌아가 잃어버린 사과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아온 사과는 얼마 되지 않았다. 어깨가 축 처져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풀풀 내쉬었다. 사건의 경과를 듣고 난 할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를 해주었다. 그래도 괜찮아. 적어도 절반은 남아있잖아. 다 잘 될 거야. 당시 우리 집은 가난하기 그지없었다. 이 사과들을 날라오기 위해 여기저기 빌린 돈만 해도 적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무사히 돌아온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알고 보니 당시 트럭이 달렸던 길의 양쪽은 모두 낭떠러지였다. 자칫 조심하지 않아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목숨을 걸고 실온 사과들이 잘 팔려서 본전을 제외하고도

가족을 얼마간 챙길 수 있었다. 어느 하루 어문 시간이었다. 사막에서 걸어가던 두 사람이 병에 절반 정도 남겨진 물을 보면서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라며 감탄을 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나는 항상 삶을 낙관적으로 살아가려 했던 할머니를 더더욱 우러러보게 되었다. 성장을 하면서 나도 많고 많은 고난에 부딪혔다. 어린 시절 이웃집 꼬마들이 입맛을 쩝쩝 타시면서 내가 맛본 적이 없는 간식을 맛나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운동화를 가질 수 없어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다. 어릴 때는 하루빨리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원스러웠다면 어른이 된 지금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이 그저 한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고민이 삶의 전반을 동반하게 된다는 도리를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고민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문제인 듯 싶다. 할머니의 낙관적인 생활 태도는 나한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매번 고민에 빠졌을 때마다 나는 할머니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신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곤 했다. 고중 3학년 때 치른 한 모의시험에서 나의 성적은 리상적이지 못했다. 분명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지만 시험에서 또 한 번 패배의 맛을 보았던 것이다. 시험 성적이 나온 그날 밤 나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난 아무래도 공부할 제목이 아닌가 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성적이 이 모양이니 말이다. 고민 끝에 울먹이면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다. 저편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해져 왔다. 괜찮아, 아가야. 너무 고민할 거 없어.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라는 게 없어. 단지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야. 네가 그동안 했던 노력은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아직도 기회는 많잖아. 그러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날 할머니의 말씀은 오래도록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한테 인생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는 꽃밭이 있는가 하면 가시밭도 있기 마련이다. 할머니처럼 모든 고민을 웃으면서 넘길 수는 없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겠다.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다에서 흔들리면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 우리는 출렁이는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더라도 배에 앉아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또 고민스러운 일에 맞닥뜨렸다면 이렇게 말하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 김혜연의 글입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엄마들. 육아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가 아이가 가장 엄마를 필요로 하는 3년 정도가 지나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남아돌게 되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다시 사회에 진출하는 엄마들이 많다. 특히 직장생활을 했던 엄마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만 보게 되고 시간 감각도 둔해지기 쉽다. 또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느낌마저 받게 된다. 하여 일을 다시 시작한 엄마들 중에는 처음에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남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내 주위의 주부 몇몇은 서른 중반을 넘어가면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에 결정권이 본인한테 없다면서 신세를 한탄한다. 그녀들은 자신들과 같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일자리만 찾을 수 있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다. 나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았고 결국 한 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정작 회사에 들어가 한껏 자신을 꾸미고 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나이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부러워하고 자비감마저 드는 걸 어쩔 수 없었다. 모처럼 있는 회식 자리에 아이 때문에 빠질까 하다가도 남편은 만날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오는데 나라고 왜 참가 못하는가 싶어 나가보면 자연스레 구석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술상에서 오고 가는 대화에 척척 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거의 테이블 중심에 앉아 회식 분위기를 즐겼는데 지금은 나보다 어린 후배들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가끔 농담도 톡톡 던지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쓴술이 더 쓰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다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회 일원으로서 돈을 벌어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애가 유치원에 간 후로 환절기마다 빼놓지 않고 감기에 걸리면서 나는 결국 취직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다. 아이는 내가 다시 집에 있은 뒤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는 일이 없어졌다. 조금이라도 코를 풀쩍 거릴까 하면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일주일씩 집에서 보살펴주니 애는 크게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지금은 내가 애를 키우던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일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일을 하는 엄마들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마냥 엄마로만 남고 싶지 않고 자아가치를 위해 성공하고 싶어하고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일을 찾아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일을 하는 엄마들에게는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 같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나이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속 고향을 그리는 가요입니다. 안충만 작사, 최연숙 작곡의 타양의 달밤,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음악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길동무가 있어서 우리 삶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더 다채롭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에 창작된 김철 작사 최삼명 작곡의 저곡은 어디 가나 살뜰하였네 준비했습니다. 따사로운 저곡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가요입니다.

우성을 그리는 가요죠. 곁에 머문 소중한 우성을 생각해보면서 한동호 작사 최창규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림송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기자 작사 한병락 작곡의 이 밤도 다른 둥글다 보내드립니다. 허광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

질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원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자신감과 용기, 희망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꿀벌의 역할과 꿀의 비밀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영민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꽃도 웃고 나도 웃고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용기 내서 노래하는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못에 작은 개구리가 살았어요. 개구리는 아주 예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만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늘 혼자서만 노래를 불렀어요. 연못 친구들이 매년 여름 노래 대회를 열지만 개구리는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한 번도 참가하지 못했죠. 어느 날 연못에 사는 작은 물고기들이 아프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개구리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어요. 부드러운 노래소리를 들은 물고기들은 점차 기분이 나아지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어요. 개구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후 노래대회에도 당당히 참가한 개구리는 많은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개구리로 성장했답니다.

정말 용기를 주는 이야기죠. 누구나 처음은 부끄럽고 어렵지만 용기 내서 한 걸음 나아간다면 자신 안에 숨겨진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길가의 느티나무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꿀벌의 역할과 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즐겨 먹는 달콤한 꿀이 누가 만들어주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작은 꿀벌들이랍니다. 꿀벌들은 꽃술에서 꿀을 모아와 벌집 안에서 여러 번 쏟고 물기를 날려서 꿀로 만듭니다. 작은 한 스푼의 꿀을 만들려면 수많은 꿀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꿀벌들은 꿀을 모으면서 몸에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으로 옮겨주는데 그것을 수분이라고 하죠. 이 덕분에 식물들은 씨앗을 맺고 열매와 과일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꿀벌은 무리끼리 서로 돕고 규칙적으로 일하는 아주 협동심이 강한 곤충입니다. 만약 꿀벌이 사라진다면 꽃도 줄어들고 과일 채소도 줄어들어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꿀벌과 꽃을 소중히 보호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꽃의 꿀을 모아서 달콤한 꿀을 만들어주는 곤충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우리 모두 꿀벌처럼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꽃에 꿀을 모아서 달콤한 꿀을 만들어주는 곤충은 바로 꿀벌입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영민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영민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주 바빠서 같이 놀 시간이 적어요. 가끔 너무 외롭고 슬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영민 친구. 이 부모님이 바쁘다 보면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지는 마음,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이 별이 언니가 따뜻한 방법 알려줄게요. 먼저 마음속 이야기를 일기나 그림으로 적어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하면 즐거움이 생겨요.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음악 듣기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외로움도 사라지고 하루가 즐겁고 알차게 채워질 거예요. 부모님도 영민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걱정한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꼭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영민 친구, 너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곁에서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금열쇠를 들려드립니다.

0: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개구리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왜 개구리들은 겨울에 땅속에 숨어서 겨울잠을 잘까요?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라서 몸속 온도가 바깥 날씨에 따라서 바뀐답니다. 겨울의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몸 움직임이 둔해지고 먹이도 찾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위를 피하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땅속이나 진흙 속에 숨어서 겨울잠을 자는 거랍니다. 이렇게 하면 춥고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죠.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깨어나서 연못에서 노래 부르며 활동한답니다. 네, 꼬마 탐정 친구들, 봄에 개구리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0: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보에서 수고를 하시는 석중량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중량 원장님은 현재 국가급 맹노중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위약학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란 중리나 서일 임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가히 말해서 우리 길태중이 문진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중의도 좋고 서의도 좋고 다방면의 기술을 장악한 분입니다. 예, 여기에 보게 되면 환자를 진찰할 때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 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처방을 내드리고 또한 환자의 병정에 근거해서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쇼전도의 칼침이라든가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또는 정맥주사의 료법에 이런 것을 말죠. 채용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의 후유증이라는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걸 여러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또에 이 석중량 원장님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서 도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한다 할 때는 우리나라에 말이죠. 대략 1.3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골격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연골이라든가 활랑, 힘줄, 인대 신경 등 결구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이라든가 그 주위 조직이 통증이 나타나고 종창현상이 생기고 뻣뻣해지고 활동저해를 받는 이러한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서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의 여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좌골신경통, 조근통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치료에도 특장이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저하, 여러 가지 류형의 말이죠. 갑상선 염증,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도 특기를 보이는데 여드름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신마진, 신마전남다, 뉴피션 소보짐이 대장 퍼져있는데 대상 퍼지니 이러한 말죠.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대중이 문진보에 오셔서 예, 숙청량은 예, 숙사란 숙제입니다. 예.
0: 네.
1: 드문성 시지어 예,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요, 오늘은 예, 림상의 근거를 해서 예, 우리 문진을 하다 보게 되면 예, 환자분들 속에서 예, 늘상 말이죠. 예, 머리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맥이 떨어진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예, 우리 환자분들과 같이 예, 토론을 해봅시다. 어떤 말죠? 예, 현대의학적으로 어떤 질병들이 예, 이런 말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예, 사맥이 나른해지거나 예, 이런 말죠. 예, 폐단이 생기는가 우리의 뇌를 해봅시다.
0: 네.
1: 하나는 예, 심뇌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30% 내지 50%가 말이죠. 이런 증시가 나타납니다.
0: 네.
1: 그리고 출혈성 병변에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본다 할 때 두통증이 아주 또 심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어지럽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프로는 더 높은데 뇌경색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왕왕 머리가 어지럽거나 때로는 아파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 문제 특히 심율이 말이죠. 고르지 못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빨리 뗐다, 늦게 뗐다, 복잡해야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항상 예? 머리가 어지럽거나 또 아파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 빈혈로 고생한다든가 경추병으로 고생한다든가 예?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고생한다든가 이런 말저 분들이 예,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또 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이런 분들이 또 말이죠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또 아파날 때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성별이 차이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두통증이 나타난 현상이 남성분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0: 아, 왜서 그렇습니까?
1: 그거 안에 그 호르몬과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성격과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1: 당연하죠.
0: 네.
1: 그리고 말이죠. 귀에 모병이 생겼을 때 보통 환자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스증, 얼스증 하는데.
0: 네, 네, 네.
1: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메뉴의 얼스 증후증이랍니다. 네. 이거는 상대적으로 더 어지럽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저는 당뇨로 원장님 약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 발이 마합니다.
1: 예예.
2: 그거는 왜 그렇죠?
1: 이게 하늘로 외신환이라 하는데 당뇨병 환자들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신환 장애가 옵니다. 혈이 잘 통하지 못한다고 내려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마하고 이거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말하다가 마저 이거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예, 통증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2: 예.
1: 예, 이거 꼭 예, 수원장한테 예, 교대를 하시오. 예. 그 처방을 내릴 때 예, 거기다 약종을 배비하게 되면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예.
2: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치료를 잘 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2: 예, 아니, 예약해도 됩니까?
1: 아,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2: 예,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그래요. 다음 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예. 두 분이 수월한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3: 네, 그 심자이 조체 그저 박선생 아침마다 말씀하고 수원자한테 찾아가서 이미 대화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3: 예, 대화했는데 그 심자이 머나고 답답하고 아프던 거 가서 그 방 저 수원자 말씀하는 게 한 두 번 나 세 번 먹으면 된다는 게지.
1: 예.
3: 이제 저어받아 먹었는데 이제 아들에는 먹었는데 답답한 게 없어지고 아픔이 없어졌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예.
3: 그래 좀 한 번 더 가자 그랬지. 그 주원자에게 감사하다고 좀 감사 인사 드려주고.
1: 예.
3: 근데 그 아침마다 그 소개를 하는 게 아주 그 침착하게 병원하게 정말 믿음직하게 말해주니까 우리 환자들이 신임이 갑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예. 주셨어요.
3: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예. 예. 예.
0: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몇 살입니까?
1: 예, 맞습니다.
4: 예, 저 오늘 저기 그 박성호 선생님 예약하자고 그랬는데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4: 예, 알아, 도움을 갑니다.
1: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얼스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예,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파나고, 맥이 떨어지고, 예, 심지어는 미스겁고, 토하고, 예, 이런 분들을 저도, 예, 만난 적이 있는데, 하늘 땅이 말자, 팽팽 돌아간다는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만성 질병으로, 예, 고생하는 분들, 예, 예, 빈혈이라든가, 만성 신염이라든가, 예, 당뇨병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반하고 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신데요.
1: 예예 예, 예, 말씀 드세요.
2: 예, 좋은 점은 좀 이해하고 그랬다.
1: 예, 어떤 점입니까?
2: 갔다 손을 내야 된다.
1: 예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2: 예. 네, 수고하셨죠.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1: 안녕하십니까.
5: 네. 여보세요.
1: 예.
0: 말씀하세요.
1: 예. 예 듣고 예. 있습니다.
5: 예. 예. 그래서 내 그 수원자 그 환자인데 치료를 받은 거 내 지금 간단히 한마디 얘기하려고 그래요.
1: 예예예 예, 예,
5: 예. 예 예. 그 수원자는 왜서 그렇게 치료 받았는가 하면은. 머리 아프고 팔이 아파가지고
1: 예예
5: 예, 그래서 내 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1: 예예
5: 예,
1: 그래, 축하드립니다
5: 예예예 예, 예, 그래 거기 또 뭐 특별하게 그 호사 간호사들은 너무 또 친절히 잘 대해주고
1: 예 그래야 되죠 예예
5: 예예 예, 예, 거기
0: 네네
1: 신호가
5: 예, 번역을 다 해주더라고요.
1: 예, 그래야 되죠.
5: 그 우리, 예, 우리 또 조선소 분들은 좀 내신의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 예,
5: 예. 아, 무슨 병, 무슨 병 이런 거 잘 모르니까
1: 예, 리얼합니다.
5: 너무 다, 예, 너무 잘 이렇게 설명 잘 해주니까 예, 예, 감사하다는 이런 인사말을 내 한마디 올리고 싶어요.
1: 예, 예,
5: 예, 예. 그래서 예, 거기 그 간호사 분들이 하고 예, 그 수원자 같이 그 공부하는 그 신가를 하대요, 예?
1: 예, 예, 맞습니다. 예,
5: 예. 예 그, 간호사 분께 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응당한 예. 일을 했습니다. 예,
0: 예, 예. 네, 예, 예. 네 좋은 말씀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두 분 수고 많아요.
1: 예, 예, 예.
6: 나는 그 주원자를 오늘 또 가봐야 되겠는데
1: 예.
6: 이 혈압이 지나 야성간에 심황조리 수면도 뭐 많이 예. 많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6: 그래도 골도 아프고 좀 이래 더우통 더위도 들어오고 한가 약 썼는데 좀 효과 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6: 그래서 오늘 또 약질 날이 돼서.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수고하셨어요.
1: 예, 예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예. 하는 말이 너무 또렷하는데요. 네.
1: 그렇죠.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7: 예, 내 강수님께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리고 많은 위도 아이 쏘고 소화도 아이 되고 예, 땀도 나고 그래서 많이 치료 효과 있습니다 지금.
1: 예예 예.
7: 저는
1: 예.
7: 완전히 아예 아프고 예.
1: 예 예.
7: 그래서 땀이 지내놔서 예. 그 땀 나는 약도.

0: 일러가서 그랬다.
1: 예. 오십시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네,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0: 일을 하거나 말죠. 예, 사업을 할 때 말죠. 예, 지장이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을 하자도 머리가 어지럽지. 심할 때는 말죠. 예, 팽팽 돌아가지. 예, 또 어떤 분은 아파나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사업을 할 때 말죠. 주의력을 집중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말죠. 사업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말죠. 예? 이 효율이가 말죠.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 네. 정상분들보다. 예? 기억, 그리고 말이죠. 아, 기억력이가 몹시 낮아지고, 예? 사유가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예? 아둔해집니다. 반응이 네. 민첩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네. 예? 에, 이것이 시간이 또 지남에 따라, 예? 에, 모든 말이죠. 예? 심리적인 질환이 인기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잘 치료가 안 되게 되면 첫째 보게 되면 하나로 렌즈 공능이라 하는데 말이죠. 집을 나갔다가 말이죠. 제 집을 찾지 못하거나 예? 그다음에 아주 반가운 사람이 왔는데 말이죠.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되게 되면 우울증에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질환이 생기거나 또는 말이죠. 강박증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알죠.
0: 이, 예, 이거는 정신계통의 모든 질병인데.
1: 네, 예. 저도 좀 그런 면이 예. 있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2: 저는 박윤덕 중 의사의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주머니에 그 손발이 계속 상적으로 차고, 이 발이 지나가고, 치료받으면 고생했습니다.
0: 예, 예, 예.
2: 그런 게, 중간에 약도 써보고, 몇 동안 약도 써보고 해도 별로 잘 안 나왔습니다.
0: 예, 예.
2: 저희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소개하신 게, 그 박윤덕 중 의사가 연변에 준미명리 친호 가진 부위라고 그렇습니다고 했어요.
0: 예, 예, 예.
2: 그래서 소개해 드렸으니, 한번 찾아뵙고 선생님께 좀 치료받아, 치료받았는데, 어서 한 달이 됩니다.
0: 예, 예, 예.
2: 이미 선생님 손만에 도수님 오셨더라. 신나게 용자 해보지, 그 진단을 한 거로 딱딱 매정에 맞는 게 용자.
0: 예, 예.
2: 예. 거기서 치료받은 게 입에 원래 잘 안 맞는 답더라.
0: 예, 예.
2: 한두 번까지 먹어도 빼면 했다고, 저, 아직 아마 가는 게 세 번째 먹은 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 어느, 네 번째 먹은 게 완전히 용인도만 다시 치르고, 이 손발 3개월 좀 맞고,
0: 예.
2: 드러나고. 그저 보고, 빈디도 있고, 또 잔도 잡아짜는 거 맞고, 여러 가지 다 얻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어선 다 나섰는데, 조금씩 또 대발하지 않게 하고, 또 가서 뭐 해야 되는지, 어째든지,
0: 예.
2: 좀 가서 또 선생님께 지금 차를 받자, 그럽니다.
0: 예, 어선에 오십시오, 예. 어선에 오셔야 됩니다, 예.
2: 어선에,
0: 예. 이분은 어선만 예. 문진합니다, 예, 예.
2: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1: 네.
3: 저는 그 박성호 주임 한께서 위장도 질병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0: 예, 예, 예.
3: 예, 그때 이렇게 위장도로 인해서 설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이 정약 갖다 먹고 설사도 먹고 위장도도 그렇게, 위도 그렇게 쓰리고 아프지 않는데 그전에 설사 많이 해 그런지 지금이 맥 떨어지는 말입니다.
0: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 좀 약 더 쓰려고,
0: 예. 예.
3: 상호 주임 찾아가자, 그린다.
0: 예.
3: 연락해 주십시오.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시간 안에 예. 오시면 됩니다.
3: 예,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층

0: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2: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아, 저는 저기 박윤덕 주임 이사 저기 한사입니다.
3: 네,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아, 제가 저기 잠을 못 자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박윤덕 주임 이사 선생님께서 중약을 썼는데 지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3: 네.
2: 그래서 오늘 더 가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3: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2: 네, 감사합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그, 간에 많고, 그, 손이 타고 한데, 그 박창호 선생님들 약 쓴 게 효과 좋습니다. 예. 한 번 더 쓰자고.
3: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까 강박증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3: 예, 예, 예.
1: 네, 저도 너무 힘듭니다.
3: 예, 예,
1: 대뇌에서 계속 지시를 내린단 말입니다.
3: 예, 예. 이 강박증이라 할 게 또, 이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네, 저에게는 정신계통의 일종 말저 질병인데,
1: 네,
3: 에, 그 졸리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졸리증. 네, 네.
3: 예, 우리 민족에서는 불안증, 네. 불안장애라고 하는데, 에,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죠, 에, 강박적인 사유라든가 강박적인 행위가 말이죠, 예, 나타납니다.
1: 네.
3: 네, 근데, 예,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3: 네, 근데, 그, 깨끗하다고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1: 네.
3: 손을 씻고 나와서 또 화장실 들어갑니다. 또 손을 씻습니다.
1: 네.
3: 이런 행동이 말이죠, 반복적으로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문을 나왔는데, 예, 열쇠를 잠갔거든요.
1: 네.
3: 아, 그리고 말이죠. 댄티 타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서, 아, 열쇠를 담그지 않았는가. 이런 행위는 말이죠. 여러 번 반복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설사 좀 심해서 좀 전화드려서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진료 좀 받으려고 합니다.
3: 예.
5: 예약 좀 되는지 해서 좀.
3: 예, 드렸습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5: 아,
3: 됩니다.
5: 예. 잘한다고 소위에서 소문 너무.
3: 예, 예, 그렇죠.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에,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는 예, 이런 병증을 말죠. 예, 에, 제때 우리 말죠. 확진하지 못하거나 혹은 예,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또는 말죠.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질병들을 말이죠. 인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3: 근데, 경추병이라든가,
1: 네.
3: 예, 비뇨이라든가, 예, 그리고, 예, 뇌공열 부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예, 뇌공열 부족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신호란
1: 네.
3: 말입니다.
1: 네.
3: 예, 젠저, 예. 에, 그리고 이 말이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에, 이 말이죠. 병증을 에,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이외에 말이죠.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이죠. 머리가 어지러운 분들이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할 때 말이죠. 에, 길을 말이죠. 건너거나 할 때 예, 번져질 수 있습니다.
1: 네.
3: 예, 평형을 잡지 못하면서 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노인분들이 이런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번져지면 어떻습니까?
1: 걸자.
3: 예, 예, 뼈를 상한다 말입니다. 예,
1: 분쇄성 걸자.
3: 예, 예, 예, 뼈를 상하게 되면 어디에 한두 날에 해결됩니까? 몇 달씩에.
1: 그렇죠.
3: 아, 그리고 말이죠. 예, 교통사고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차를 비낀다는 것이 평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현은증이 아주 명확하게 되면 말이죠. 번져지는데 교통사고를 말이죠. 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말이죠. 토론했는데 이런 말이죠. 증세가 있을 때는

0: 예,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습니다. 예. 인천병원에 가서 예.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내가 어째서 최근에 늘상 머리가 어지럽는가 아픈가 예. 맥이 떨어지는가 요걸 말이죠. 예. 확진해야 됩니다.
1: 네.
0: 예,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예. 에, 동맥 주경경화로 말이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약의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이 말이죠. 내백에 말이죠. 방콸이라 합니다.
1: 네.
0: 방괴가 말이죠. 형성됩니다. 지금의 연변병원이나 조이병원에 티젠중신이 있는데 이 티젠중신에 가서 예,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옵니다. 예.
1: 네.
0: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말이죠. 저도 이런 보고단을 많이 봐드렸는데 아이 선생님 내 지금 이 말이죠 검사를 했는데 이 방괄이 생겼답니다. 이 방괄이가 예, 어떤 문제 있는가 하게 되면 혈관에 말이죠 아, 생기면서 혈관 협착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0: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1: 네.
0: 더 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사에 막혀버립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뇌에 공급하는 혈액이가 말이죠 예, 부족하거나 말이죠 예, 상당히 부족한 이런 말이죠 예, 행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것이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렸지만은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어지러운 말이죠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교대를 해드리지만은 이런 증세가 생겼을 땐 참지 마시고 인천병원에 오셔서 무슨 질병이 생겼는가 이걸 꼭 파악한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조직됐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수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2: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위원 회사는 국내외 중대 영리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6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경제운행 배치의 과학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힘써 제고하며 백방으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증가량을 확대해 재반사업을 잘 해내고 발전

수를 유지하면서 분발 향상하는 정신 자세로 2, 4분기 경제은행 난관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주 경제은행 정황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주 통계국, 주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 상무국 주요 책임자가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은행 정황, 1월부터 5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부했습니다. 주 공무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와 연길시, 용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각기 공업 운행,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고정 자산 투자 운행 정황을 둘러싸고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가 도약 주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대상 건설을 잘 틀어주고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며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한 데서 경제은행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질이 제고되는 량화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 4분기는 대상 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생산이 확장되는 황금기이자 한 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기입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발전 목표를 겨냥해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고 난관 돌파 정력을 유지하며 전력을 다해 취업, 기업, 시장, 예기 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전주 경제발전의 량화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년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암 수리중추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도문 가화 신소재, 룡정 용도 과학기술 혁신단지, 안도 성도 광천수 등 계속 건설 대상을 주동하고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함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등 새 착공 대상의 속도와 효율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련의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계산망, 신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배관망, 물류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운행 배치를 상시적으로 잘 틀어주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에 조직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주동하는 한편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좁히고 경영이 호전되도록 도와줘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 전문 행동 실시를 견인으로 6.18, 단오, 졸업 시즌 등 소비 시간대를 조시하고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며 상업무역 기업이 리온양도 우대, 단체 구매 패키지를 내오도록 적극 인도하고 부동산 교육회, 단체 구매 등 상품 주택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개최해야 합니다.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 군성음악회, 동북축구연맹전, 중국축구 갑금리그 등 축제와 경기를 알심들어 잘 개최하고 연변 방문 부분 선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야간경제, 소형가게경제, 로점경제 등 소비 경영 모식을 대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1층 끌어올리고 시장 흐름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량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소진, 도시응접실, 책향기 그윽한 연길, 안도 장백산 몽환 빙설세계, 룡정 양심객점, 훈춘 마트 료식가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체험관, 연변 발해 역사문화박물관,

0: 연변 민족가무 전시공연관 건설 사업을 서둘러 가동하고 인기 관광지 명소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형 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인도해 새 전경, 새 놀이법으로 관광객을 더욱 끌고 인기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전반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앞장서 외지 진출,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다원화 통상국 기능과 질 좋은 농산물, 풍부한 산지 약재, 집결된 개방 플랫폼,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 등 비교 우세에 입각해 투자 유치 지역과 목표 기업을 깊이 연구하고 정밀하게 확정하며 기업의 전략적 배치, 확장 수요, 투자 동향과의 접목점을 정확하게 찾아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적극 유치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성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가운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공포는 우리 주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 가운데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는 법치의 힘으로 단결의 토대를 다지고 일심동체로 분진의 힘을 모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주 수부도시인 연길은 시종 시범 책임을 지고 두 가지 언어 법률 보급, 문화련이, 이웃 공동 건설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법 조항을 평범한 말로 풀어 설명하고 법치의 온기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리홍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법률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법률 보급 선전을 정밀하게 하고 선전 강연팀을 조직해 당의 민족 정책과 법률 법규를 집집마다에 알리렵니다. 건설 질과 효과를 승격 향상시키고 담체를 풍부히 해 연길 특색의 시범 지점을 육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 연길 본보기를 구축하렵니다. 봉사 공급 연거리를 실현하고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관심하는 민생 실사를 정성껏 해결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 공고와 민족 단결을 수호하렵니다. 용정시에서는 더 높은 표준,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주선 의식을 확립하고 주선 요구를 관철하며 주선 책임을 실시하면서 법치 사유, 법치 리념을 민족 사업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전면 융합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용정시 민족 종교 사무국 국장인 왕위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여러 민족이 융합하는 지역 특색에 입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착실히 펼치고 7 플러스 N 진입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문화 공동 건설, 공동 향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기층 민족 단결 진지를 부단히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민족 단결 기념과 법치 공동 치리 의식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해 전시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량완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역사 방위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도나시 민족 사업 전개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나시 민족 종교 사무국 부국장 윤미입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시의 확고 수립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교양을 심화하며 도나 특색 건설 브랜드를 육성하고 현지화 법치 선전을 정밀하게 펼쳐 여러 민족 대중의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특색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 신시대 도나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0: 법치는 사회 조화 안정을 실현하는 바닥짐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반포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 근본적인 법치 준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주 선전교양사업 전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족사모위원회 선전교양처 간부 왕홍초입니다. 변강 주헌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집을 편찬해 주변의 사람과 일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나는 연변에 집이 있다 주제 선전 영상을 촬영해 카메라로 연변 민족 단결의 행복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가 2025년도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에 성공적으로 입선된 기회를 다잡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요구를 문화 관광 경영 모식에 융합해 세 가지 지침 문건을 제정하고 14개의 주제 로선을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활동을 펼쳐 여러 민족의 폭넓은 왕래 전면적인 교류 깊은 융합을 추동합니다. 동시에 지역을 뛰어넘는 여러 민족 청소년 온라인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전국 6개 지역과 연계해 2천여 명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클라우드에서 고전을 함께 읽어 지역을 뛰어넘는 청소년 왕래 교류 융합을 깊이 추진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인설로 방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고 내용 담채를 풍부히 하며 왕래, 교류, 융합의 다리를 놓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오래도록 만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길림 오동야곱집단주식위원회사는 근일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증을 받아 의약건강 분야에서의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중국 인삼산업발전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근일 절강 덕청에서 개최된 2026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정보 발표 활동에서 길림 오동은 브랜드 강도 구영리 브랜드 가치 118억 4,500만 원으로 의약 건강조 7위에 올랐습니다. 제2회 세계 브랜드 대회에서 길림 오동 인삼 부문은 세계 인삼 기업 브랜드 100강 3위에 들었고 연변 산지는 세계 인삼 산지 30강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성적은 오동 브랜드의 세계적 영향력과 호감도를 1층 제고했습니다. 근년래 길림 오동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에 의탁하고 전통 제약 기회를 융합해 여러 스타 제품을 정성껏 육성하는 바 대중의 신뢰를 받으면서 오동 브랜드의 튼튼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길림 오동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지하고 고급, 고부가가치, 고도 현대화 인삼 산업 체계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기업은 전통 품종 최적화와 정밀 심층 가공 혁신을 병행하고 생삼, 홍삼, 서양삼 등 전통 인삼 품종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토대에서 인삼 유효 성분 정제와 제품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여러 핵심 공예 기술 난제를 돌파했습니다. 목전 기업은 인삼 추출물, 정제품, 복방 제재, 기능성 식품 등 전사슬 제품 행렬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했는데 중약 제품인 인삼 합제, 국이삼 구복액, 인삼 은편, 중약 조제 과립 등 의약 제품과 100여 종의 인삼 복원식품, 기능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야곱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길림 오동은 시종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장인 정신으로 모든 공정을 대하면서 전통 중약과 현대 과학기술 융합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약 추출 자동화 생산 흐름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 과정 온라인 검측 기술을 적용해 품질 관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선진 기술,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인 오동 공업단지 산업 군집을 구축해 중약 제조 현대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1: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웬그리아에서 온 관광단이 연변을 방문해 도시 풍경, 특색 미식, 민속문화 심층 체험 관광을 통해 중국 변강 소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했습니다.

0: 평양시 광동촌에서 웬거리와 관광객들은 잘 정돈된 시골길을 걸으면서 특색 민가와 드넓은 논이 어우러진 중국식 아름다운 향촌 풍경을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아주머니와 함께 떡매를 휘둘러 찰떡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또한 조선족 주민 가정에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조선족의 전통 풍속, 일상생활 모습을 자세히 알아보고 순박하고 따뜻한 민족 풍정을 느꼈습니다. 웬거리야 관광단 단장 예네이 이베트입니다.
1: Because we would like to show
0: 더 많은 외국 펫들과 교류 단체를 이끌고 와서 이곳의 독특한 지역 문화를 요약하고 현지 민가를 참관하며 풍토 민속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번 관광은 알차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다른 교류 단체와 함께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길에서 관광단은 연길 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현지 특산과 수공예품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운데 모두는 시장을 둘러보며 연변의 풍부한 특산물을 체험했습니다. 관광단은 또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방문해 휴대폰에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담았습니다. 관광단은 현지 특색 고기 구이집에서 연변 전통 불고기, 냉면 등 미식을 맛보고 민요를 함께 불렀는데 현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웬거리야 관광기업 책임자 체르바크 샨도르입니다. 연변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육류, 채소 요리와 냉면까지 맛볼 수 있어 정말 특색 있고 인상 깊었습니다. 웬거리야 관광단의 연변 방문은 문화관광 교류를 매개로 유럽 관광객들이 연변의 도시 면모, 시골 풍경, 특색 미식과 민족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의 입경 관광객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 웬거리야 두 곳의 문화관광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다국 문화관광 합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소낙 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2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에 이어 이 피나무 꿀처리 대비한 양봉 관련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장,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5년 중국 사과 산업 발전 보고에서는 생산 규모와 생산 소비 총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과 산업의 미래 10대 발전 추세를 전망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특색 생산지 배치가 가속화되고 전통적으로 우수한 생장지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기능형, 경량형,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분자 육종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여러 질병에 저항력을 구비한 키나지, 자생, 전목, 사과나무가 집약화 발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키나지 전목 사과나무의 밀식 모식이 생산 능률 향상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재반 과수 재배 과정이 기계화 지능화 업그레이드로 기계로 인력 대체 모식이 인력 결핍난을 해결하고 생태 재배가 중시를 받게 되며 친환경 예방 통제 시스템이 점차 성숙해질 것입니다. 브랜드 구축이 점차 완벽해지고 지역 브랜드에서 기업 브랜드, 품종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수확 후의 선별이 더욱 세밀해지고 스마트화돼 우수한 과일에 좋은 가격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품 가공이 영양 건강 젊은 층과 기타 분야와의 융합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며 단일한 기술 지도에서 재반 산업 과정의 디지털 봉사로 전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중국 기상국의 따르면 중국 기상국과 농업농촌부는 최근 전국 농업기후자원 보편조사 및 구획 실시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해 관련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편조사 및 구획사업은 보편조사와 구획 응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견지해 농업기후자원의 기본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농업의 재배 한계 및 기상재해 변화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각급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고 농업구조를 조정하는 데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해 새로운 라운드 농업자원 구획 실시의 경험을 탐색하게 됩니다. 실시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농업기후자원 보편조사를 거의 완수하고 2029년까지 농업기후의 구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해 응용할 방침입니다. 2029년까지 전국적으로 새롭고 정밀하며 정확한 지능적인 특징을 갖춘 농업기후 구획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성시현 4개 단계의 정밀화된 종합농업 재배제도 축산업 시설농업 등 5대 종류의 기후구획과 25가지 주요 농작물의 기후구획지도를 완성하며 농업기후의 구획지표체계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체화한 보편조사 및 구획종합봉사 플랫폼을 구축하며 일련의 보편조사 및 구획성과와의 응용 시나리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중국 기상국과 농업농촌부는 2026년 사업 요점을 같은 보조로 명확히 했는데요. 이 성급 농업기후 구획 사업을 갈증 심화하고 국가급 기술의 버팀목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국가급 농업기후 구획의 기술 체계를 완벽히 하고 데이터 버팀목 능력 건설을 강화해 전국적인 기술 양성을 조직 실시하고 위성 원격 탐사 자료의 활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수 산업집 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이룬 광천 음료수 유한 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진적인

지능화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달일용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에 1000통에 달하고 전과정 지능화 통제를 실시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톱부터 500ml 병 생수 생산 라인이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사의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은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지능화 생산 라인이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2007년 도무실 양수진 하서촌에 터를 잡은 길림성 도망강 제약유한회사는 주로 가공 중약재, 중약 농축액, 인삼 및 홍삼 제품, 옥수수 수염차 등 다양한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성급 농업 산업화 중점 선도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60만 원 순환 자금 플러스 애벌 가공 재위탁이라는 협력 모식을 만들어 양수촌, 령호촌, 하서촌 등 세계 변경마을에 62 가구가 중약재 재배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종자 공급, 기술 지도, 기준가, 수매까지 전과정을 책임지며 농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덕분에 종약재의 헥타르당 수확료는 3,000원에서 2.1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서는 마을 주민 23명을 정규적으로 채용하고 60여 개의 림시 일자리를 제공해 촌민들이 인당 매년 7,000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생산 라인 자동화를 더 한층 추진하고 문화 박람원을 건설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문화를 알도록 하며 마을 사람들이 1, 2, 3차 산업 융합 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치부의 기회를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양봉업 하게 되면 효과성이 좋은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부터는 이 피나무 꿀을 뜨기 위한 준비를 다 그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줄을 보게 되면 피나무 꿀 자원이 풍부해 질 좋은 피나무 꿀을 뜰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피나무 이 개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양봉어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피나무 꿀 철을 맞아 양봉관리, 채밀여령, 품질관리, 이 판매팁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피나무 꿀철이 다가오면서 밀원지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올해 밀원지 선택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 자, 우리가 우리 양봉을 하면서 우리 5월 이제 말이 다가옵니다.
0: 네.
1: 많은 이제 양봉호들 4월 한 말쯤부터 시작해가 지금 수시로 지금 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가가지고 보통 집에서 이제 분봉을 하고.
0: 네.
1: 그리고 첫째 우리가 그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꿀철이 다가오면서.
0: 네.
1: 우리 강분 육성.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밀원지 선택.
0: 네.
1: 요즘에 올라가면은 작년에 보면은 우리 어떤 지역에.
0: 네.
1: 뭐 안도 우리 화룡.
0: 네.
1: 훈춘 왕청 용정 이 지역을 볼 때는 어떤 지역은 이제 꿀이 개화가 잘 됐고.
0: 네.
1: 그리고 기후 상태가 좋으면서 잘 됐는데.
0: 네.
1: 어떤 지역은 꿀이 별로 안 됐습니다.
0: 네.
1: 화룡 지역에 특별히 봤을 때는 화룡 지역에 보면은 보통 한 100분에 한 7, 80%
0: 네.
1: 우리 양봉하는 분들이 작년에 이 수확을 못했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그 수집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거는 밀원지 선택입니다.
0: 그렇죠.
1: 이 벌을 한번 옮기자 해도 거기에 많은 이제 운반 경비에.
0: 그렇죠.
1: 인력이 경비에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될수록이면 우리가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고.
0: 네.
1: 쓸데없는 이제 노동력을.
0: 네.
1: 이제 투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0: 예. 네.
1: 이 우리 이제 봄철에 들어오면 우리 정말 양봉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0: 네.
1: 그냥 정말 정확하게 한 번에 가가지고 밀원지 선택을 이제 잘 해가지고.
0: 네.
1: 정말 개화가 잘 됐는데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첫 번째로는 밀원지 선택이라면 봤을 때.
0: 네.
1: 농전 지역하고.
0: 네.
1: 오염 지역을 피해야 됩니다.
0: 그렇네.
1: 요즘에 우리 이제 국가정부에서도.
0: 네.
1: 보면은 이제 그 굴철이 다가오면서 농약.
0: 네.
1: 치는 데 대해 가지고 좀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어떤 충돌이 생기는가 하면은.
0: 네.
1: 우리 림업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분들은 어떻는가 하면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0: 그렇지.
1: 이 나무 질병이 온다 말입니다.
0: 네.
1: 그러면은 농약을 또 안 치면, 그 뭐 살충제를 안 치면 또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충돌이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면은 우리 살충제를 친다 해도 보면은 통지가 내려옵니다.
0: 네.
1: 그때면은 달수록이면은 우리 벌통을.
0: 네.
1: 그 지역을 이제 밀봉을 달라고 아니면은 조금 한 2, 3일 정도.
0: 네.
1: 아니면은 우리가 아침에 보통 이제 그 약을 칠 때 그걸 시간을 피해 가지고.
0: 네.
1: 이제.
0: 네.
1: 관리를 해야 되고.
0: 네.
1: 첫째 보면은 이제 농약이나 살충제.
0: 네.
1: 피해가 없는 곳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햇빛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네네. 잘 오는 남향이나 남동향.
0: 네.
1: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 봐야 됩니다.
0: 예.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채밀 그 개화 시기, 채밀 시기는 대개 집중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언제에 집중되죠?
1: 우리 보통 보면 햇빛이 잘 나오는 남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보통 6월 한 25 좌우면은.
0: 네.
1: 피나무가 이제 꽃이 핍니다.
0: 네.
1: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그늘 지역에 보면은.
0: 네.
1: 개화가 조금 늦게 돼요.
0: 네.
1: 7월 초나 그때 이제 되는데.
0: 네.
1: 한 차이가 보통 하는 어느 정도 되는 한 7, 8일 정도.
0: 네.
1: 차이가 납니다. 근데.
0: 네.
1: 요즘에 보니까 제가 요즘에 작꿀이 이제 개화가 잘 돼가 작꿀이.
0: 그렇죠.
1: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작년에는 보면은 꽃이 이제 그 잘 안 피니까.
0: 네.
1: 봄철에 이제 우리 꿀벌이 양식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0: 네.
1: 그리고 벌들이 이제 강군 육성이 돼야만이.
0: 네.
1: 우리 정말 태풍은 꽃이 잘 폈는데

0: 네. 우리 꿀벌들이 이제 강군이 안 됐을 때는 또 그것도 피해입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요즘에 할 일이 어떤가 하면은 밀원 지역하고
1: 네.
0: 그리고 강군 육성 이거를 네. 잘 내야 됩니다. 예.
1: 네.
0: 잘 내가지고
1: 네.
0: 우리 정말 꿀철입니다만 그 개화철을 맞이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는 어떤가 하면은 또 그 요즘에 보면은 우리 연변 장백산 지역에 기온 차가 네. 너무 낮고
1: 네, 그렇죠.
0: 밤에 기후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그죠? 정말 잘 봐야
1: 네.
0: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연변은 피나무 꿀 자원이 풍부하다고 위에서도 언급됐죠. 네. 이 피나무 꿀이 장점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0: 우리 피나무 꿀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네. 꿀 향이
1: 네.
0: 아주 단일하고 향이 엄청 좋아요.
1: 네.
0: 그리고 피나무 꿀의 포도당 함량이 어느 꿀보다 더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 보면은 오후 한 2시, 3시 되면은
1: 네.
0: 보통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1: 네.
0: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땠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 농촌에 일하다가 보면은 기운이 없다 하면은
1: 네.
0: 포도탕을 인다 주사 맞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우리는 정말 이 포도탕 그거는 우리가 가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1: 네.
0: 약을 했을 때는.
1: 네.
0: 근데 우리 피나무 꿀은 비나무 꿀 속에 100분의 7, 80%가 자연 포도탕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면역력, 그리고 우리, 뭔가 하면은 에너지 충전이 잘 빠르거든요.
1: 네.
0: 그게 진짜 장점입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지금 이 시장에서도 아마 선호를 하고 있는 비나무 꿀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0: 좋죠. 비나무 꿀은 옛날에 놓고 말하면은 우리 장백산 피나무 꿀은
1: 네.
0: 꿀 종류에 넣고 말하면은 1등급에 속하는 꿀입니다.
1: 그렇죠.
0: 특별히 우리 장백산 꿀은 옛날에 우리 이제 송나라 때나 원나라 때, 청나라 때 이거는 귀족들 드시고 우리 일반 평민들은 이제 못 드십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양봉 기술도 특별한 거 아니고 옛날에 정말 전통 양봉을 해가지고
1: 네.
0: 꿀도 채집하는 거 양이 좋고.
1: 네.
0: 특별히 우리 장백산 지역은
1: 네.
0: 밀원지가 다른 피나무보다 외에서 온 가면은 장백산 지역에 그 전지지 않습니까?
1: 네.
0: 화산 폭발됐잖아요.
1: 네, 네.
0: 거기 보면 화산 폭발하면서 그 안에 화산 그 화산후에 거기가 이제 우리 토양을 많이 분발했단
1: 네.
0: 말입니다. 폭포가
1: 네.
0: 돼가지고
1: 네.
0: 토양은 우리 광물질이 엄청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삶이나 우리 이 모든 밀원이 이제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 토산물 같은 경우에
1: 네.
0: 다른 지역보다 질이 몇
1: 네.
0: 배로 높아요.
1: 네.
0: 그래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전에 보면은 뭐 어땠는가 하면 풋이
1: 네.
0: 우리 풋의 한량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우리 토양부터 이제 질이 좋기 때문에
1: 네.
0: 여기 우리 모든 이 산물의 이제 질은 엄청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이 지금 이 시기에 그 벌통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요즘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왕벌이 이제
1: 네.
0: 잘 되는 집에는
1: 네.
0: 어떤가 하면은 정말 이제 강군 육성이 돼가지고 빨리 대상을
1: 네.
0: 올릴 준비해야 돼요.
1: 네.
0: 보면 어떤 관리 안 한 분들은 막 분배가지고 막 벌들이
1: 네.
0: 그게 이제 분봉을 시켜야는 분봉을 못 시켜가지고
1: 네.
0: 막 거기 더위 먹는 상태도 보입대다.
1: 네.
0: 그래 이제 그 우리 개화전 보통 보면 40일, 50일 전부터
1: 네.
0: 그 산란하는데 촉진하면서 이제 산란이 잘 되고 벌들이 했을 때 부지런히
1: 네.
0: 분봉하는 그걸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우리 요즘에 이 날씨가 저녁 그리고 밤 온도 차가 심한데요. 우리 이 날씨에 따른 그 관리에서 어떤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0: 그래 겨우 우리가 보면은 밤 날씨가 차고
1: 네.
0: 낮엔 갑자기 덥고 하기 때문에
1: 네.
0: 밤에는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기후차가 온도 차이가 너무 많으면은
1: 네.
0: 먼저 오는 건 뭔가 하면은 꿀벌이 이제 설사병이 와요.
1: 네.
0: 설사.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낮에는 막 더우니까
1: 네.
0: 거기다 이제 물이 이제 그 부족한가
1: 네.
0: 안 부족한가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겨울에는 갑자기 추운데다 이제 바람이 새 들어가거나 하면은
1: 네.
0: 그 불통 관리 그걸 네. 잘 해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채밀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보면은 채밀하는 시간을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던데
1: 네.
0: 저는

0: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새벽에는 벌들인다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네. 사이로 하는 것이 네.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양봉 과정에 이 벌들을 강군으로 육성시켜 더 많은 꿀을 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강군 육성에서 이 단백질 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0: 좋습니다. 그게 이제 단백질 사료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좋은데
1: 네.
0: 제가 이제 항상 뭐 이렇게 방송 때문에 얘기하는데
1: 네.
0: 우리 작년에 우리가 채밀할 때,
1: 네.
0: 그, 우리가 그, 그러니까, 풍초를 이제 침피하는 그 꿀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1: 네.
0: 꿀로 단백질 보충하는 거가 잘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화분하고.
1: 네.
0: 우리는 여기는 무슨 뭐, 미련이 좋아가지고 충분히 네. 화분이 또 잘 나와요.
1: 네.
0: 화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화분하고 작년에 징피한 거 꿀 가지고
1: 네.
0: 사료를 하면은 진짜 여기에 꿀질량도 좋고
1: 네.
0: 벌이한테도 잘 꿀을 먹는 거가 잘 합당한 거예요.
1: 네.
0: 거기에 설탕이 정말 화분이나 뭐 꿀이나 이제 부족할 때면은 성분을
1: 네.
0: 낮추기 위해 가지고
1: 네. 네.
0: 설탕을 이제 다 갖추는데
1: 네.
0: 그래도 우리 꿀은
1: 네.
0: 우리 인류가 정말 발견해가지고 우리 인체 좋다니까 사용하는 거지
1: 네.
0: 기술 놓고 말은 꿀벌이 양식입니다.
1: 네.
0: 걔들은 다 자기 양식을 먹기를 좋아하지.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를 정 없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포도탕이 있습니다.
1: 네.
0: 포도탕도 좋고
1: 네.
0: 그걸로 이제 단백질을 이제 추가하는 거가 좋습니다.
1: 예. 네. 그렇네요. 우리 피나무 꿀철에 대비해 우리 봉근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제일 처음에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어떻는가 하면은,
1: 네.
0: 봉근 관리가 어떤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료,
1: 네.
0: 공급 부족이 돼가지고,
1: 네.
0: 지금 그, 우리 번식이 잘 나야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어느 그 경험이 적은 분들이,
1: 네.
0: 이제 그 번식할 때,
1: 네.
0: 어떻는가 하면은, 산란할 때, 보통 왕벌을,
1: 네.
0: 옛날처럼 한나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달수록이면 쌍왕벌을 이제 사용하세요.
1: 네.
0: 사용해가지고 산란 속도가 빠르고.
1: 쌍왕벌.
0: 예.
1: 네네네.
0: 그리고 거기에다 뭐 하는가 하면은 제가 말하시피 달수록 설탕 비면하고.
1: 네.
0: 화분하고 이제 꿀을 쓰세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이제 벌을 이제 양육하는데도 이제 그, 이제 새끼벌도
1: 네.
0: 번식하는데 아주 빠릅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속도가 이제 강군 잘 처음에 와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 우리가 이제 그 산란할 때면 산란할 일을 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분봉이 정말 벌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산란돼가지고 정말 벌이 많다할 때는 우리 분봉을 잘 내야 돼요.
1: 네.
0: 그거 좀 게으르면 안 된다고 벌이 이제 네. 많다고 하면은 그거 잠 해가지고 빨리 이제 벌집을 이제 올려가지고 개상을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중풍도
1: 네.
0: 그거를 잘 내줘야 됩니다. 예.
1: 네. 이 새 왕벌로 분봉한 봉군들은 어떤 방법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사료 관리입니다. 사료
1: 네.
0: 관리.
1: 네, 네.
0: 사료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거는 막 좀 이제 날씨가 곤팽이 낀 그 사료도 있는데
1: 네.
0: 그걸로 지금 이제 좀 바꿔가지고 좀 관리 달래가 좀 깨끗한 사료도 뭐 어떤 집에 가 보면은
1: 네.
0: 사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1: 네.
0: 막 꿀벌들이 설사병을 막
1: 네.
0: 이제 걸려요.
1: 네.
0: 그러면은 이 어떤 보면은 또 왕벌도 있잖아요.
1: 네.
0: 건강하지 못하더라고 어떤 집에
1: 네.
0: 돈을 좀 아낀다고 해가지고
1: 네.
0: 왕벌을 어떤 막 한 3년 된 것도 쓰더라고요.
1: 네.
0: 지금 어느 때라고는 3년 된 것도 씁니까? 안 되거든.
1: 네.
0: 탈수로우면 그 왕벌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하루에 좀 한 해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바꿔.
1: 네.
0: 그리고 꼭 인자 왕벌을 강조하고 있는 거는
1: 네.
0: 쌍왕군을 이제 써야 됩니다. 쌍왕벌을.
1: 네. 네.
0: 그래 쓰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첫째 이제 통풍이 잘 된대. 그리고
1: 네.
0: 햇빛이
1: 네.
0: 잘 된데 가가지고
1: 네.
0: 거기에서 이제 산란하고
1: 네.
0: 우리가 이제 분봉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우리 계상군이 사양 관리도 있죠. 계상군 네. 우리 계상군 사양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0: 우리가 계상군이라고 하면은
1: 네.
0: 첫째 이제 개상 올리는데 네. 보통 한 동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6매 내지 불꽃을
1: 네.
0: 그 봉투 그 봉피를 6개 내지 8개를 이제 두는 게 좋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또 이제 그 벌꾼

0: 재산을 이제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산란이 많다면은 네. 이제 영불도 이제 그 딸립니다. 딸리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사료, 네. 예, 장례 사료 같은 것도 영불한테 잘 줘야 됩니다.
1: 네. 예.
0: 그리고 이제 소비도 이제 맞춰줘야 되고.
1: 네.
0: 그래서 요즘에는 그저 한, 지금 5월 28일이니까.
1: 네.
0: 그저 한 달 동안 열심히
1: 그렇죠.
0: 고생하면 됩니다.
1: 네. 예. 열심히 고생하면 피나무꿀은 많이 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0: 예.
1: 정말 더 많은 질 좋은 꿀을 뜨는 것이 우리 양봉호들의 올해 뭐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준비 작업들을 해야 합니까? 준비 작업들?
0: 우리가 첫째 네. 준비하는 건 뭔가 하면은 네. 우리 첫째 잘 처먹어가지고 미련지 선택.
1: 네.
0: 예.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오염지역 네. 비면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꽃 우리 피나무 개화가 잘 되는 네. 곳을 선택해야만이
1: 네.
0: 이 개화가 잘 돼야만이 꿀도 잘 들어오잖아요.
1: 그렇죠.
0: 계속 거기에 정말 꽃이 안 피는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기 제가 그 저희가 그 외신에 놀랬습니다.
1: 네.
0: 유령인다 꿀벌 농장이라고.
1: 네.
0: 벌통을 거기서 몇십 개씩 막 나도 관리해야 하고 버리고 네. 간 사람들도 있어요.
1: 네.
0: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인사 랑비이기 때문에
1: 네.
0: 첫째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련지 선택을 잘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숙성꿀
1: 네.
0: 예, 숙성꿀 채집에
1: 네.
0: 신경을 엄청 써요. 그리고 인사 보면은 한 80% 정도의 인자 사람들은 그 양을 많이 올리기 위해 가지고
1: 네.
0: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미숙성꿀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1: 네.
0: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1: 네.
0: 지금 아직까지 보면은, 100에 90% 이상 사람들은,
1: 네.
0: 어떤, 그래도 숙성된 꿀을 요구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소비자에 적게 드더라도,
1: 네.
0: 정말 소비자 요구에 맞춰가지고,
1: 그렇죠.
0: 숙성 꿀을 채집하는 거를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1: 네.
0: 저도 많은 양봉호들 이제 도와가지고,
1: 네.
0: 또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가 꿀의 분별법에 대해서 또 몰라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저는 영부소 소장은 꿀을 파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우리 양봉호들한테는 기술을 정말 좀 더 강조를 해가지고
1: 그렇죠.
0: 품질 좋은 꿀이나 그걸 생산하는 거를
1: 네.
0: 제가 이제 원하는 거고
1: 네.
0: 정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무엇을 하고 소비자들 꿀 분별법에 대해 가지고 모르는 대해 가지고
1: 네.
0: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저 정말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1: 네.
0: 정말 어디 보면은 이 꿀이 인체 그렇게 좋은데
1: 네.
0: 정말 양봉호들은 좋은 꿀을 만들어 가지고
1: 네.
0: 진정한 손님을 못 만났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진짜 네. 좋은 꿀을 못 만나고
1: 네.
0: 이가 우리 시장의 제일 큰 통점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근년에 보면은
1: 네.
0: 그래도 우리 양봉하는 분들도
1: 네.
0: 많이 정말 이 기술 쪽으로나 재미를 하는데
1: 네.
0: 소질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1: 네.
0: 그래서 정말 1년에 꿀을 좀 적게 두드려도 좋은 꿀을 하기를 인다 하는데 노력하고
1: 네.
0: 그리고 진짜 이거가 어찌 되는 소비자들도 그 신뢰가 되면 꾸준하게 그 집하고 합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1: 네. 네. 그렇죠. 네. 이 무충화 채밀군 있죠? 우리
0: 네.
1: 무충화 채밀군.
0: 네.
1: 어떻게 조직해야 하고, 이 무충화 채밀군이라 할 때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0: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1: 네.
0: 채밀 한 약 3주 전에,
1: 네.
0: 영불을 이제 가다 둬가지고 경계하거나 네. 산단을 이제 멈추게 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하면, 우리 노동벌이,
1: 네.
0: 예, 유충 돌박에 그 에너지, 예, 그 소모가 적게 됩니다.
1: 네.
0: 예, 아니면은 에너지가 많이 뭐 소모되면은 우리 노동벌이 나와가지고 꿀
1: 네.
0: 채집하는데 엄청 이제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1: 예. 네.
0: 그러니까, 장점이라면은 꿀 생산량이 증가하고,
1: 네.
0: 노동벌이 힘이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1: 네.
0: 유충의 수모 기생하는 응애나 생태를 교란시켜 방제해주고
1: 네.
0: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우리 피나무 꿀철
1: 네.
0: 단기간에 집중되는 미론에 매우 효율적인 이제 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질이 좋은 번개 숙성

0: 꿀 생산을 하려면 이 밤중에 재미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1: 밤에 벌들이 대부분 이제 벌통 안으로 이제 들어와가 조용합니다.
0: 네. 네,
1: 그때 보면은 우리가 재미를 작업하는데도
0: 네.
1: 그 좀 좋다고 보는데
0: 네.
1: 근데 밤에 대해서 재미를 하는 거는 네. 어쨌든 또 벌들이 쉬는 시간 좀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달수록이면은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0: 네.
1: 벌한테 이제 스트레스 주지 말고
0: 네.
1: 이튿날 대비해가지고
0: 네.
1: 달수록이면은 낮 시간에 아침 일찍이
0: 네.
1: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1: 일찍 일어나가지고 재미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0: 네. 밤이 아니고 낮.
1: 예, 네. 낮에 네. 하는 거가 좋습니다.
0: 네.
1: 그 어떤 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밤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0: 네.
1: 밤에 하면은 벌들이 어차피 산만해지지 않습니까? 일단
0: 네.
1: 실제로는 좀 쉬어야 되지
0: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이 양봉업에서 진드기 퇴치가 필수지 않습니까? 진드기 퇴치가 잘 안 된 양봉허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퇴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요즘에는 양봉약들도 이제 좋은 것들 많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진드기가 생기는 원인을
0: 네.
1: 우리가 약을 먼저 사용하기 전에
0: 네.
1: 달수록이면 저가 강조하는 건 항상 이제 벌통을 있잖아요. 청소만 깨끗이 잘해줘도
0: 네.
1: 진드기 퇴치를 이제 막을 수, 진드기 병을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저는 보면은 진드기 병이 생기는 원인이
0: 네.
1: 이 우리 봉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게으르다고 봅니다.
0: 네.
1: 어떻게 뭐 죽방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0: 네.
1: 벌통을 첫째 우리가 소독을 잘 해주면은
0: 아,
1: 그리고
0: 소독. 네.
1: 날씨가 더보면은
0: 네.
1: 진드기가 많이 생겨요.
0: 네.
1: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올해 우리 굴벌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온도 차이가 많게 한 며칠 한 6월 중순부터 기온이 이제 팍 올라갈 겁니다.
0: 네.
1: 그때 가면은 우리가 서늘한 자 신턱을
0: 네.
1: 그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0: 네.
1: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잘 처면 이제 그 우리 물이 가까운 쪽으로
0: 네.
1: 가야 됩니다.
0: 네.
1: 갑자기 이제 햇빛이고 고온이 됐을 때는 벌들이 우리 군세가 좋은 벌들은
0: 네.
1: 원래 거기 붐비고 하면은 안에 벌통 안에 온도 엄청 높아져요.
0: 네.
1: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온도를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가?
0: 네.
1: 벌들도 선선하게 어떻게 해둬야 되는가?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분봉이 잘 강군이 육성된다 해도
0: 네.
1: 첫째 준비할 거는 뭔가면은 우리가 그 벌들이 이제 온도
0: 네.
1: 관리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잘 처음에 우리가 그 분봉을 하기 전에 굴벌 청소할 때면 그때
0: 네.
1: 우리 불로 이제 태우고
0: 네.
1: 거기 소독수 같은 것도 채주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기본상 서늘하게 되면은
0: 네.
1: 이 그거 없다고 봅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많습니다. 정말
0: 네.
1: 우리가 중약을 댄 것도
0: 네.
1: 그래가지고 그 약을 이제 써가지고 조금씩 이제 쳐주고
0: 네.
1: 그런데 달수록이면은 약을 피면 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네. 그렇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질 좋은 피나무 꿀이라 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피나무 꿀. 우리 보통 우리 시민들이 꿀을 산다 할 때는요?
1: 그러니까 좋다는 걸 설명하자면은
0: 네.
1: 제가 선호하는 숙성 꿀입니다. 숙성 네. 꿀이라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0: 네.
1: 그 꿀도 어떻게 띄워야 됩니까?
0: 네.
1: 그 숙성 띄우듯이 그게 아니고.
0: 숙성. 네.
1: 우리 과일.
0: 네.
1: 과일도 그냥 우리 달래가지고 그게 숙성이 된 거 아니잖아요.
0: 네네네.
1: 사과했다면 그 익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0: 네네네.
1: 그래 꿀도 어떻는가 하면 숙성 벌들이 우리 내건 벌은
0: 네.
1: 노동벌이 이제 채집한 온 꿀을
0: 네.
1: 부단히 자기 타액 가지고 그 수분을 뽑고 숙성을 시켜요.
0: 네.
1: 2, 3일 안으로 절대 안 되고
0: 네.
1: 그리고 날씨가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면은 강우량이 많았을 때는 어떻는가 하면 벌들이 나가 일을 못해요.
0: 네.
1: 그러니까 안에 꿀을 채집하고 다 먹어버려 숙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0: 아.
1: 그래서 대충 기후가 좋을 때는 비가 안 오고 정말 날씨가 좋으면은
0: 네.
1: 꿀벌들도 진짜 숙성을 시키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면 되거든요.
0: 네.
1: 그래 이제 펑갈이 이제 된 꿀을
0: 네.
1: 그걸 보고 이제 아 꿀벌이 이제 판단해가지고 우리 그 벌집을 다 밀봉하면은
0: 네.
1: 간에가 이제 보관해 준다면 그 꿀이
0: 네.
1: 진짜 우리 인체 내 정말 좋은 꿀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 지금까지 피나무 꿀철에 대비한 기술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양봉허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올해 풍년 되십시오.
0: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